오늘은 안곤순 꿈초롱 인형극단 단장님과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함께 읽어볼 거예요. 아침부터 너무 진지해질까 걱정하지 마세요. 책장을 넘기듯 편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 전에 기분부터 살짝 깨워보죠. 도경수의 팝콘 듣고 안쌤 모시겠습니다.

0: 도경수의 팝콘으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안쌤, 안녕하세요. 저희 23년 2월인가? 함께 나눴던 방송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 안쌤의 목소리로 그림책을 듣는 날입니다. 아침에 책 읽어주는 손님으로 오신 기분 어떠신가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침 시간에 동화책과 접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하늘 위 구름을 나는 듯한 목소리예요.
1: 오, 과찬이십니다. 부끄러워요.
0: 오늘 가져오신 책이 있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워낙 익숙한 제목이긴 한데요. 안쌤이 왜이 책을 그 청취자님들한테 열어주고 싶으셨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주실래요?
1: 많은 동화책들이 있는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읽고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0: 아, 네.
1: 네. 그래서, 아, 그래. 나도 이렇게 동화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어린이들이나 또는 주위 분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동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0: 요즘에 또 그림책, 동화책에 푹 빠져 있는 어른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관심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이 책을 어릴 때 만난 분도 계실 것이고, 오늘 처음, 아, 그런 책이 있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내용을 길게 설명하기보단, 안쌤 목소리로 먼저 만나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읽기 전에 딱 하나만 들어볼게요. 안쌤은 나무와 소년 가운데 누구에게 마음이 좀 가세요?
1: 나무에게 마음이 더 가는 것 같아요.
0: 이유가 뭘까요?
1: 왜냐하면 받은 게 많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감사받은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나무처럼 좀 아낌없이 좀 나눠주고 싶은 사람으로 이렇게 계속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0: 맞아요. 우리 선생님 처음 뵀을 때, 정말 오래 전에 뵀을 때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역시 그 느낌이 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1: 나무는 우리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또는 놀이 상대가 되어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옛날에 한 그루의 사과나무가 있었습니다. 사과나무에게는 사랑하는 귀여운 아이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아이는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나뭇잎을 주워 모아 왕관을 만들어 쓰고 숲속에 임금님이 되어 놀기도 했습니다.
0: 그책 내용보다 아우 선생님 목소리 구스록 같다. 이 느낌이 너무 큰일 났어.
1: 자꾸 그러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0: 선생님하고 얘기하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방금 이야기가 참그 선생님 그첫 부분인 것 같아요. 첫 소절인가요? 첫
1: 네, 첫 번째 펼쳤을 때, 내용이 이제 유년기, 우리가 이제 보면 나무를 크게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유년기와 학년기, 또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제 나름 이렇게 나무의 이렇게 자라나는 성장과 우리 인간의 성장 과정하고, 아, 비슷하지 않나, 그러면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이걸 읽으면서 많이 느끼게 됐죠.
0: 아, 선생님, 읽어주셨을 때, 왜이 부분을 고르셨는지, 그 다음에 읽으시면서, 어느 부분에서 조금 더, 가장, 이렇게 밝고, 톤이 높았는지,
1: 아, 그건 이제, 첫 부분 펼쳤을 때 읽었던 거가 처음 시작하는 부분, 유아 부분이에요.
0: 네네.
1: 그래서 이제 태어나는 거.
0: 네.
1: 태어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시절에는 어떻게 노는지 유년 시절도 좀 생각해 보면서, 그때 이제 나무하고 이제 소년이 나무를 접했을 때, 와, 정말 커다란 나무가 있었구나. 이 나무를 가지고 나는 이런 놀이를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우리가 동심의 세계로도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유년기를 조금 예, 생각해서 읽었어요.
0: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밝게 네. 하시면서 읽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선생님이 예전에 들었을 때 꿈초롱 극단?
1: 네.
0: 인형 극단도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단장님이시잖아요.
1: 네.
0: 네. 인형극 하실 때도 같은 이야기를 아이와 어른 다르게 받아들인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책처럼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어린이 시점, 아이 시점하고 다르듯이 우리가 인형극을 할 때도 똑같은 주제, 똑같은 내용으로 하는데도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거, 어른들이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른 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은 이 책을 주로 무엇을 보고 어른들은 무엇을 조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주세요.
1: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굉장히 좀 논리적으로나 또 다른 걸로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0: 네.
1: 이 주제를 가지고 또 그 아이들 논술도 많이 해보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지금 아이들은 너무 아낌없이 주기만 하기 때문에 받는 데만 익숙해서 남에게 줄 줄을 모르더라. 막 이런 이야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토론장에서 난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야 그래도 내가 가진 게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에게도 나눠주면서 서로 사랑을 베풀면서 살 거야 하면서 이제 토론들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인형극으로 꾸몄을 때도 커다란 나무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년기의 그 아주 아이의 그 인형을 만들어줘서 아이스럽게 여기 이렇게 커다란 사과나무가 있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학년기 되면 와 진짜 나무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그렇지만 나 동화책 많이 읽어야 되는데 나 네 사과 좀 주면 안 될까? 이렇게 하면서
0: 점점 이 목소리 톤이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은 아닌데 유아는 유아스럽게 뭐
1: 학생스럽게
0: 뭐. 근데 그 안에서 또 처음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토론장에서 나오는 아이들의 생각들이 또 다르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른들은 또 인생을 살아갔잖아요. 살면서 또 바라보는 시점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겠네요.
1: 맞아요. 보면 나무는 뭐든지 자기 몸에 있는 것들을 다 누구에게 주잖아요.
0: 네.
1: 그러면서도 아까워하지도 않고 정말 많은 사랑만 베풀어주는데 우리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0: 네.
1: 그렇게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
0: 맞아요.
1: 너무 많이 줬어요. 지금 문제라고들 많이 하는데
0: 네.
1: 내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또 사랑을 나눌 수도 있다고
0: 그런
1: 하거든요.
0: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1: 네, 그래서 어르신들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을 때도 보면은 손주들 를 보면 자기 자녀 키울 때보다 손주 키울 때 정말 더 예쁘다. 정말 아낌없이 다 주고 싶다. 내 아이는 직장 생활하면서 바쁜 과정에 또 처음이었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시행착오도 많고 했는데 손주를 딱 보는 순간에는 야, 세상에 이런 천사들이 어디 있나 이러면서 많이들 아낌없이 정말 자기 몸이 부스러지어도 허리 아프다 어깨 아프다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손주들을 봐주시는 걸 보면 정말 나무 같은 사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입장 차이만 약간 다른 분 다 남아있는 게 전달하는 건 거의 비슷한 것 같기는 하네요.
1: 네.
0: 네. 책을 같이 펼쳐도 마음이 머무는 자리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달하는 온도의 차이인 거지 사실은 거의 비슷한 느낌의 이야기가 좀 머무를 수 있겠다. 어른이든 아이든. 나무와 소년에게 시간이 흐른 뒤 또 아까 학년기로 올라갔잖아요. 학년기로 올라갔을 때 사과나무를 봤을 때 그 잠깐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그 부분 추천 한번 해주세요.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1: 아, 그걸 이제 책을 보고 하는 것보다 네네. 제가 이제 구연동화로 해서
0: 이 파트는
1: 네네. 네. 그러면서 간단하게 네. 바로 이제 노년기까지 목소리 오. 변화를 주면서 한번 해볼게요.
0: 오, 감사해요. 네. 노년기, 학년기부터 해가지고요.
1: 아, 학년기부터?
0: 네.
1: 나무야, 사과 줘서 고마워. 나 동화책 많이 읽고 훌륭한 사람 될게. 알았어. 다음에 다시 또 놀러와. 안녕. 몇 년이 지난 후에 청년이 되어서 소년이 다시 찾아왔어요. 우와, 나무야, 정말 근사하구나. 나도 지금 이렇게 자라서 멋진 청년이 되었어. 정말? 정말 멋져. 그렇지. 또 세월이 흘러서 작전이 되었지 뭐예요? 와, 세상 살기가 정말 힘들구나. 나무야, 나에게 배가 좀 되어줄 수 있겠어? 왜 그래? 아, 그만. 내가 실수를 해서 그동안에 벌었던 돈을 다 없애버렸지 뭐야. 그렇지만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순 없어. 나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하고 싶거든. 알아?

0: 그럼 그 어렸었던 그 절이라는 소년이었나요?
1: 아유, 맞아요, 맞아. 아이고, 나에게 아낌없이 모든 걸 줘서 정말 고마워요. 난 그 뒤에 돈을 많이 벌어서 어려운 이들도 돕고, 아유, 배고픈 어린아이들에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라고 내가 이 나라 저 나라에 기부도 하고 왔어요. 아유, 요즘엔 온난화로 환경이 어찌나 안 좋은지 걱정이야 걱정. 나무야, 정말 고맙다. 내 다시 많은 나무를 심어서 숲을 이루도록 해야겠어요. 어때요? 잘 들었나요?
2: 소름이 확 돋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 책을 읽으면 거의 또 책 내용하고 비슷하다 느낄 수 있어요. 학년기부터 청년, 장년,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목소리 변화 주시면서 이제 구현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의미 있는 내용으로 또 사람들과 들을 수 있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목소리를 점점 바꾸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목소리는 여전히 똑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목소리는 나오진 않았지만 전달하는 메시지를 이 청년, 장년, 노인분이 또 지구를 위해서 기부를 하는 것까지 정말 우렁찬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처음과 목소리가 조금씩 이렇게 변화하는 이야기를 목소리를 내주시면서 해주셨거든요. 어떤 마음의 변화가 좀 있으신가요?
0: 직접 앞에서 보면서 듣는 거하고 네. 그냥 귀로만 들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아, 그 상황의 변화가 이렇게 성장 동화인 것처럼 그때 뭐라고 할까요? 시대가 변하는 것을 목소리로 표현을 조금 한번 해본 것 같아요.
2: 아, 맞아요. 그렇게 확 와닿은 것 같아요. 아, 노년은 노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학년기는 학년기대로, 점점 유아는 유아대로 이런 목소리를 내주셔서 이런 그 목소리를 내주려고 하면서 그 마음도 같이 또 청취자들의 마음도 헤아리면서 또 구현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낌없이 준다라는 말에 고마운 마음과 걱정되는 마음이 같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0: 네.
2: 그러지 않나요? 안쌤은 지금 나무를 보면서 어떠한 말을 건네고 싶으세요?
0: 고맙다. 정말 사랑한다. 이런 말 많이 해주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그 환경이 안 좋아지는 이유도 나무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2: 맞아요.
0: 그래도 다행히 우리나라는 70%가 산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산에는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곳에는 계속 사막화가 되어 있어서 나물들도 없어지고 그리고 물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나무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기후 온난화가 이루어져서 여기저기서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나무는 정말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자연 보호의 첫 번째 가는 그런 것이지 않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2: 아낌없이 주는 나무 또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지구의 요즘 상황 환경의 이야기까지 연관돼서 이야기를 좀 나눠주셨어요.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에게 꼭 걱정한 선물은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제가 네. 저희 어렸을 때는 사실 동화책이 거의 없었어요. 교과서
2: 네.
0: 외에는.
2: 네.
0: 그런데 저도 아이를 낳고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동화책하고 친하게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방정환 선생님의 색동해라는 단체에 가입을 하게 됐었거든요.
2: 아, 네.
0: 네, 어린이에게 많은 사랑을 주고 또 어린이가 있는 곳이라면 아낌없이

0: 봉사를 해야 된다. 책을 읽어줌으로써. 그런 게 정말 마음에 와닿아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우리 아이를 위했지만, 아, 내가 할머니가 될 때까지도 이렇게 동화책과 함께 동화구연을 하는 할머니, 인형극을 하는 할머니로 늙어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디서든지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제 강의를 하러 갈 때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먼저 선택을 해서 가지고 가서 읽어주거든요.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 한번 읽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있듯이 저도 이 동화 사랑에 아낌없이 누구에게든지 다 전달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참 방정환 선생님이 그 시대 어려운 우리 일제 강점기에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힘이 닿는 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동화책 읽어주고 인형극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사랑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해요.
1: 오, 이제 거창한 뭐 선물은 아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맙다, 감사하다. 그래서 같이 있어서 좋다. 맞죠?
0: 네, 맞아요.
1: 네. 그래요. 같이 있어서 좋다라는 말이 건네는 것부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브 레이크 좋다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 우리 이웃의 목소리와 이야기가 만나는 곳입니다. 모두가 소통하는 라디오 입담으로 하나 되는 우리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 미디어 공동체 커뮤니티의 천천만만입니다. 아, 이야기가 다시 듣고 싶은데 하셨다면 토요일 아침 한번더 만날 수 있습니다. 천천만만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본방송, 토요일 오전 9시 재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아침 9시엔 아직 눈이 덜 떠진다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만나실 수 있거든요. 귀로 듣다가 놓친 이야기는 편한 시간에 다시 찾아와 주세요. 데이브레이크의 좋다 듣고 왔습니다. 노래 제목은 단두 글자인데 가까운 사람에게 직접 말하려면 좀 쑥스러울 때가 있어요. 책 속의 소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안쌤, 아까 나무와 소년 중에 어떠한 입장이 좀더 좋으신가요? 라고 했을 때 입장이 좀 나무 쪽에 더 가신다고 하셨거든요.
1: 네.
0: 소년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1: 나무는 소년에게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다.
0: 네.
1: 그리고 소년은, 나무 자신을 보면서도, 훌륭하게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그런 생각이, 그걸 좀 했을 것 같아요.
0: 그럴 수 있겠네요.
1: 네.
0: 훌륭하게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또 나중에 그루터기만 남아 있을 때또 나름대로의 그 안에서 또 뭔가를 또 내어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또 되긴 하잖아요.
1: 네. 그러면서도 나무는
0: 네.
1: 굉장히 행복했어요.
0: 아.
1: 노년이 되었는데도,
0: 네.
1: 쉴 곳을 내가 마련해 주다니. 그리고 그 소년이 이렇게 노인이 되어서 나를 다시 찾아온다는 것은,
0: 오.
1: 잊지 않았다는
0: 그죠,
1: 거잖아요.
0: 그죠.
1: 그래서 그게 크게 작용이 된것 같아요.
0: 귀환을 하는 거잖아요.
1: 네, 맞아요.
0: 고향으로의.
1: 네네.
0: 어딘가를 찾아가서 쉴 곳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한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너무 좋은 것 같은.
1: 네.
0: 그래서 소년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나무에게도 묻고 싶어집니다. 누군가를 많이 아끼면서도 오늘은 나도 좀 쉬고 싶어라고 말을 해도 될까요?
1: 그렇죠. 나무도 쉬고 싶죠.
0: 네, 그럴 것 같아요.
1: 네. 만약에 숲에 가보면은 우리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다니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좀 떠들고 다니잖아요. 말은 못해도 얼마나 시끄러울 것 같아요. 쉬어야 되는데 도대체 왜 저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0: 그럴 수
1: 다니는가?
0: 있네.
1: 네, 그
0: 이제
1: 생각
0: 생각해보니까.
1: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숲에 이제 이렇게 전주에는 권지산이 가까워서
0: 네.
1: 제가 항상 우리 앞산이다.
0: 그죠.
1: 앞차원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니는데
0: 네.
1: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레기도 함부로 이렇게 버려진 모습도 보이고 길이 이렇게 제대로 한 개, 두 개만 있어도 되는데 정말 여러 갈래의 길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나무도 좀 쉬고 싶다. 그
1: 네.
0: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방금 이렇게 질문을 건네면서도 나무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인데 굳이 쉴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숲 거닐다가 라디오만 계속 돌아가는 뉴스 정보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음악 듣는 분, 그다음에 삼삼오오 모여서 가시면서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숲에 뭔가의 쓰레기를 버리시는 분들, 그다음에 길을 여러 갈래로 내놓고 다니는 산책로라, 등산로라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길들이 어찌 보면 나무를 쉴수 없게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책 속에 소년에게 고맙다고 한 번쯤은 말해주지. 이렇게 그냥 소년이 나무한테 야, 이렇게 이렇게 줘서 고마워. 사과를 주기도 했고, 나무를 베어서 주기도 했고, 뭔가에 그늘을 만들어줘서 주기도 해서 고맙다고 싶다고 한 번쯤 말해주지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살다 보면 받는 게 너무 익숙해요.
1: 맞아요. 익숙해서 그거를 잃어버리고 계속 받기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읽으면서는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나무의 입장과 소년의 입장은 어떠했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귀향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분들은 더 좋은 거, 더 좋은 것 하면서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0: 네.
1: 근데 나의 어렸을 때 꿈의 보금자리였던 곳으로 찾아와서 다시 어린아이부터 다시 회상을 또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도 가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럴 수 있는데 한 번쯤은 소년이 나무한테는 한 번도 고맙다라는 말을 안 했잖아요. 소년 나쁘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하는 것처럼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정말 어느 상황이 처해져 있었어도 항상 사랑해 고마워 다시 놀러와 막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0: 네.
1: 근데 소년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0: 표현만 안 했을 뿐.
1: 네, 이렇게 숲 걷다 보면 들고 이런 물을 들고시 있다든지 나무가 연두에서 막 초록으로도 되고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막 이럴 때 저는 항상 손을 흔들어주고 다니거든요.
0: 아.
1: 손을 흔들어주고 고마워 예뻐 근데 그 소년도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0: 맞아요.
1: 저는 그렇게 생각 들어요.
0: 저는 그때 좀 색다르고 좀 더 다름이 있었던 게 뭐냐면 엘리베이터에 책상을 놓고 책을 놓으셨었잖아요.
1: 아, 네.
0: 지금도 있어요?
1: 아, 요즘에는 소방법에 걸린다고 해가지고 그래요. 마음이 아프지만,
0: 네네.
1: 그 저희 이제 계단에 제가 이제 앞에 엘리베이터 딱 내리면은 그때 네. 부큐레이션처럼.
0: 네네. 책
1: 계절에 따라서도 네. 바꿔놓기도 하고 그림도 좀 시도 이렇게 놓고 했었는데
0: 네.
1: 그러다 보면 일부러들 네. 계단을 오르내리고 하면서 그게 아 이번에는 뭘로 바뀌었을까 이렇게 하고 어떤 분도 책장을 또 이렇게 막 넘겨놔요.
0: 네.
1: 그림 예쁜 것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 이렇게 하고 하니까 아 정말 좋다 했는데
0: 네.
1: 저희 아파트에서 한번 불이 났다 하더라고요.
0: 네네.
1: 그래서 계단이나 이렇게 비상구처럼 돼 있는 것들은 전혀 아무것도 놓지 말라고 벌금 100만 원이라고 하니까 100만 원은 부를 수가 없지 하고는
0: 그렇죠.
1: 제가 예 들여놨어요. 저희 그냥
0: 현관
1: 안으로 들여놨어요.
0: 아 그래요? 누군가 보고 싶거나 이렇게 읽고 싶거나 보고 싶을 때 똑똑하고 들어가야겠는데요?
1: 저만 근데 볼 수 있더라고요.
0: 안타깝네요.
1: 현관문을 열어야만이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참 아쉽다. 우리 이제 그 같이 계단에 살고 또는 이제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오시는 손님들이 이걸 몇 년간을 해놨었는데
0: 네.
1: 이번에 추석에도 딱 오면서
0: 없어요.
1: 여기가 왜 비어 있지?
0: 아.
1: 나 돈 100만 원이 없어서.
0: 소방법에 걸리는구나.
1: 네. 그런 걸 놓으면 안 된대요.
0: 그러니까요. 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승강기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하루 종일 뭔가를 교체를 하는 시간이었나 봐요.
1: 네.
0: 5층마다 의자를 놓아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나 이런 오르락 내리락
1: 네.
0: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 불편함을 가지신 분들이 업계 그냥 쉬었다 가세요
1: 네.
0: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승강기 업체에서 5층마다 이렇게 의자를 놓는 걸 보고 갑자기 선생님 그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1: 네.
0: 그래가지고 문득 선생님한테 한번 다시 여쭤봤습니다.
1: 네.
0: 아쉽게
1: 올해 그냥 치웠어요.
0: 안타깝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층층마다 아니면 2층 내지 3층 사이에 그 액자나 시화 그림 우리가 학교나 미술관 가면 이렇게 복도에
1: 네.
0: 이렇게 걸려놓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는 것도 괜찮겠구나.
1: 맞아요.
0: 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1: 네.
0: 네. 선생님 인형극이나 동화 구현을 하시잖아요.
1: 네.
0: 아이들에게 착하게 주어야 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답을 이렇게 건네기보다는 뭔가에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아이들한테 남게 발견을 하게 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딱 그냥 책을 딱 읽고 아니면 뭔가의 활동을 딱 보고, 어땠어? 라고 질문을 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쪽이신가요?
1: 영혼을 남겨서
0: 네.
1: 각자 이제 그 청자들에게
0: 네.
1: 그거를 자기화로 이렇게 재해석하고 또 다른 쪽으로 이제 창의력 발달을 위해서 저는 많이 이렇게 여유를 남겨두는 편이죠. 그리고는 또는 거기서 이제 간단하게 인형을 만들어 본다든지 또는 다른 체험거리를 이렇게 해서 그게 오랫동안 남을 수
0: 여운을
1: 있게처럼
0: 좀 남길 수
1: 네,
0: 있게
1: 그렇게 좀 하는 편이에요.
0: 준비를 하고 가시는데,
1: 네.
0: 그러면 이 책을 함께 읽은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어떤 질문이 있으실까요?
1: 아,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경우들은 이제 어느 그 나이가 짧게 추억이 좀 짧잖아요. 근데 이제 성인들하고 수업을 할 때는 저는 이제 다시 이제 두드러가기 회상하는 쪽으로 그걸 이제 질문을 좀 드려요. 그러면서 내가 10대 때 무엇을 했는데 그때 가장 행복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20대는 뭐가 있었을까? 뭐그 슬프고 이런 거 떠올리지 말고요. 가장 행복했던 것만 한번 서로 의견 좀 이렇게 나누면서 아 자기도 그런 공감을 좀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토론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수업이 안 끝나요.
0: 계속
1: 미치다.
0: 이제
1: 네,
0: 이야기를
1: 자기
0: 하니까
1: 그냥 10대로
0: 10대.
1: 20대, 30대 이렇게 묶음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0: 왜 그때는 그렇게 그런 느낌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10대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고 하면 지금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근데 그때는 정말 오늘이 오늘뿐이 없을 것 같아라고 생활을 했다라고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1: 아니, 빨리 어른이 되어서 나도 지시를 해야지.
0: 아, 그런
1: 그런 생각.
0: 느낌이었을까?
1: 나도 빨리, 자라가지고 빨리 어른이 되어서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좋은 집 사야지. 막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이 나이쯤 되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냐, 뭐가 죽었디 이런 거 있잖아요.
0: 뭐가 죽은디?
1: 네, 뭐가 죽었디 그렇게 그냥 시간에 그 빠름빠름 빨리빨리 막 이런 거에만 그렇게 달려왔나 이런 생각. 지나고 나니까는 슉 가버렸더라고요.
0: 맞아요. 지나고 나면 휙 가는 이 세월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어른들께도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으네요. 어른들한테 질문을 던진다면 오늘은 10대가 아닌 20대로 간다면 어떤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1: 20대에, 좀 청춘 사업이잖아요.
0: 아, 그런 거야?
1: 대학교랑 다닐 때도 막, 미팅은 몇번 했나? MT 갔을 때 어떤 추억이 있나? 시험 보는 거 빼놓고요. 그래서, 자기가 20대에 혹시 어떤 연애를 했었나?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0: 20대에 어떤 연애를 했었나? 그것도 신박한데요?
1: 네.
0: 그리고 지금 20대에 듣는 청취자라면 어떤 연애를 하고 있는지.
1: 아, 네, 맞아요.
0: 그런 거를 좀 더, 책을 덮기 전에
1: 그리고,
0: 소년을 생각하고
1: 네,
0: 나무를
1: 맞아요.
0: 생각하면서,
1: 그리고 우리 때는 그게 이제 자유연애라는 게 그렇게 흔치는 않았잖아요. 하는 사람은 많이 했겠지만. 그래서 그것들을 많이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연애 한번 실컷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0: 아, 그래요? 선생님, 연애하셨어요?
1: 네, 저는 연애 결혼했습니다.
0: 그러셨구나.
1: 얼굴을 보나, 목소리를 들으나, 뭐.
0: 연애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잠깐 음악 한곡 듣고 가겠습니다.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입니다. 늘 누군가를 챙기는 분이라면 이 노래 자신에게도 들려주세요.
1: 노래 선정은

0: 네.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사람들한테 수고했어, 오늘도.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나 자신에게도 수고했어, 오늘도. 오늘 아침에 이 방송을 들으시면 오늘 하루 일과를 끝내고 내 자신한테 수고했어, 오늘도. 봉이야, 수고했어. 이렇게 해주시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나도 오랜만에 그림책 한권 펼쳐봐야겠다 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선생님.
1: 맞아요.
0: 어른이 그림책을 읽을 때 줄거리 말고 무엇을 천천히 보면 좋을까요?
1: 그림을 좀 천천히 바라보면서
0: 네.
1: 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0: 아니, 글이 없어.
1: 글은 안
0: 그림책을.
1: 읽고 그냥
0: 네.
1: 그림만 봐도 좋아요.
0: 진짜 그림책
1: 네.
0: 요즘에는 정말 그림에 응, 엉.
1: 네,
0: 이렇게
1: 맞아요.
0: 그렇게만 달린 것도 많아요.
1: 나면서 뿡!
0: 맞아요, 맞아요.
1: 저요! 막 이거, 저 그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0: 네,
1: 그치?
0: 그래서 어찌 보면 그 그림책을 보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아, 이 면에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도 하고, 주인공이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기는 해요.
1: 그 각자의 상상력이 무한대로 펼쳐질 수 있는 게 그림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좀 천천히 보면서, 왜 어린아이들도 늦게 글자를 알수록 좋다고 하거든요.
0: 네.
1: 글자를 빨리 익혀지면 글만 읽고 막 넘겨버리기
0: 맞아요,
1: 때문에
0: 맞아요.
1: 관찰력이 좀 부족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도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림을 좀 천천히
0: 전이.
1: 바라보면서 읽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다음에 책을 펼친다면 나무가 한 일만 보지 말고, 사실은 아낌없이 주는 다음에, 아, 다음에 나무가 뭐 주지? 뭐 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 나무의 표정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고 싶네요. 안쌤은 다음 그림책 이야기에서 청취자와 어떤 재미를 좀 만나보고 싶으신지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오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지만 다음에는.
1: 동화책이 정말 많이 있는데,
0: 네.
1: 그중에서 앤서니 브라운의
0: 네.
1: 걱정 인형이라고 하는,
0: 네.
1: 아닌데? 겁쟁이 빌리던가?
0: 네.
1: 동화책 제목이요?
0: 네.
1: 근데 걱정 인형을 저희가
0: 맞아요.
1: 만들었었거든요.
0: 그
1: 그래서,
0: 활동, 그 책에
1: 네.
0: 진짜 걱정인형이 항상 따라오는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그걸 아이도 좋고, 어른들도 왜
0: 네.
1: 우리가 항상 걱정이 있잖아요. 걱정 없이 하루가 지나가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0: 맞아요.
1: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걱정거리는 뭔지, 걱정이 없는 것이 걱정인지 이런 것까지 한번
0: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네요.
1: 네,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0: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선생님한테 사전 얘기도 안 하고 지금 방송에서 다음 그림책을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다음 10월 달에도 선생님 오셔가지고 책 읽어주실 거죠?
1: 네, 제가 열심히 준비해 오겠습니다.
0: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면 천천만만해서 우리 선생님 목소리, 아니면 또 동화책을 읽어주는 우리 선생님 이야기, 동화책을 또 만나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네요. 오늘은 안건순 쌤과 한 권의 책을 같이 읽었지만, 듣는 분마다 마음에 남는 장면들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선생님의 책을 읽어주는 첫 글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의 목소리로 학년기, 청년기, 노년기, 장년기, 노년기의 목소리를 좀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장면이 그려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책을 또 기억에 남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천천만만은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는 누구에게 마음이 갔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안곤순 꿈초롱 인형극단 단장님 함께 읽어주셨는데요. 마지막 질문 들어가 볼게요.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 오늘 어떤 말을 건넬까?
1: 고마워, 사랑해, 라고 해주고 싶어요.
0: 행복해. 그렇게 답변을 할것 같아요. 네. 너무 이제 고맙다, 사랑해라는 말은 사람들이 좀 많이 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낯간지러워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가끔 사랑해 아이들한테 사랑해 저도 이제 아들 둘이 있다 보니까 사랑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요즘에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사랑해 라고 하는 우리 남편한테 가끔 얘기하면 미쳤나. 그런단 말이에요.
1: 너무 익숙한 언어라서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0: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참 엄마 미쳤어 라는 말을 못하는 거 같고 그래서 이제 엉덩이 실룩실룩 이모티콘 하나 딱 보내던가 뭐 그렇게 해서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청취하시는 분들에게 건넬 수 있는 말 덕분에 라는 말.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덕분이라는 말 때문에 라는 말하고 덕분에 하고 정말 한 끗 차이긴 한데 많은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도 우리한테는 조금 다른 의미로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방송 같이 이 진행하시면서 선생님 어떠셨는지.
1: 오랜만에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으니까 처음에는 어떤 말을 해야 되나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워낙 진행을 잘해주시니까 저도 또 편안한 마음으로 사실은 두서없이 막 이야기한 것 같지만 그래도 끝나는 시간이 되네요. 시작인가 하면 끝이라는 말이
0: 맞아요.
1: 딱 맞는 말이구나.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0: 네.
1: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동화책과 함께 여러분들과 이렇게 좀 즐겁고 신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의외로 이제 좀 나이가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능을 조금 꿈이라도 더 많이 나누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많이만 불러주세요.
0: 아 감사해요. 선생님 그 10월 달에 네. 인형극단 소식 좀 전해주세요. 마무리하시기 전에.
1: 아 저희 꿈초롱 인형극단은 거의 한 30여 년 동안
0: 네.
1: 제가 꾸준하게 이렇게 공연을 해왔고요. 올 10월 달에는 이제 행사가 좀 많아요.
0: 네.
1: 축제에서 이제 책하고 관련되는 독서 이런 캠페인 쪽으로 해서 북페스티벌 익산에서는 또 국가축제 다른 이제 지역 축제로서도 마을에
0: 네네.
1: 이렇게 지금 여기는 공동체 라디오이지만 또 공동체 마을을 이루고 있는 곳에서 또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공연으로도 해주고 또는 저희가 봉사활동으로 도서관이나 또 다른 곳의 기관에 가서도 또 공연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10월은 지금 꽉 차 있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시간 하루 정도는 좀 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전주에서 만약에 또 극단
1: 전주에서는 제가 네. 이제 시립도서관에서 한 6년 정도 그림책 인형극이라고 하는 이제 강의를 맡아서 해왔었는데
0: 네.
1: 감사하게도 그 수강자분들께서 함께 우리가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봉사활동으로 시립도서관이나 다른 이제 기관 이제 곳에 다니면서 저희가 인형극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행복해 하시기 때문에 저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가보자.
0: 선생님 아낌없이 주는 나오네요.
1: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0: 선생님 그러면 전주 10월 달에 그 어디 가면 또 볼 수 있나요? 저희 일반인들도 볼 수 있어요?
1: 네.
0: 어디
1: 먼저는 네. 이제 그 창의관 어린이 창의관이죠. 네. 그곳에서 10월 2일 날 소중한 나의 몸이라고 하는 굿네이버스 그 기관이 있어요.
0: 네네.
1: 그곳에서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서 인형극 공연을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수 있게처럼 교육적인 메시지로 전달을 해주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0월 13일 날은 삼천도서관에서
0: 네.
1: 또 공연 저희들이 브레멘 음악대로 또 시민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찾아뵙게 될 것입니다.
0: 네.
1: 언제든지 그냥 오셔도 돼요. 도서관에다가 이렇게 신청만 하시면은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니까 많이들 응원도 좀 해주시고요. 박수도 많이 보내주세요.
0: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월 달에 전주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어린 체험 창의관? 네. 네, 가서도 찾아볼 수 있고요. 삼천도서관에서도 선생님 공연 볼 수 있다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마무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한 시간 동안 너무 애쓰셨고요.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1: 행복하세요.
0: 감사해요. 감사해요.

오늘은 안곤순 꿈초롱 인형극단 단장님과 함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봉이는 책을 덮고 라디오 시간을 닫기 전에 질문 하나를 가져가 볼게요.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 오늘 어떤 말을 건넬까?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어떤 말을 해줄까? 꼬미티 천천만만 전공 DJ 구슬봉이었습니다. 페퍼존슨의 행운을 빌어요 들려드릴게요. 다음 이야기 기대 해주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이지영
1: 이백혜
0: 영화대
1: 영화
0: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2: 안녕하세요. 이백희입니다.
0: 네. 왜 이렇게 인생은 뭐 예고 없이 느닷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 건지.
2: 그러니까요.
0: 갑자기 추워졌어요.
2: 네. 건강하시죠?
0: 당황스러울 정도로.
2: 건강하시죠?
0: 네. 네. 아니 어쨌든 그냥 이 반팔 차림이 맞았던 네. 시기였는데.
2: 불과 며칠 만에.
0: 갑자기. 아니 하루 만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저는 지난 주말에 이제. 네. 행사 진행을
0: 네,
2: 하고 왔기
0: 워낙
2: 때문에
0: 워낙 이제 그 축제가 많았으니까요.
2: 네, 아침 저녁 점심 날씨가 다 계절이 달랐던
0: 네,
2: 것 같아서.
0: 네, 맞아요, 맞아요. 예,
2: 그래서 조금은 네, 조금은 네. 이지영 씨보다는 조금 더 일찍 긴팔.
0: 아니, 그러니까 뭐 오전에는 뭐 아침에는 네. 살짝 뭐 셔츠 하나 정도 걸치면 되고 낮에는 그냥 다시 네. 좀 더워지니까 반팔 그렇죠, 차림이 그렇죠. 어울렸는데 네. 이제는 그냥 반팔 차림은 낮에도 조금
2: 힘들지 않을까.
0: 예, 이거 썰렁한 느낌이 네. 좀 들어서.
2: 맞습니다.
0: 아, 그래서 이거 진짜. 이 컨디션 조절하기가 네, 너무 힘들구나.
2: 오랜만에
3: 감기 조심하세요.
0: 감기 조심하세요. 약간 오리지널 버전.
2: 네네네 환절기.
0: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감기도 그냥 이분 앞에서는 딱 한 막 공격하고 딱 하다가 한 5m 앞에 딱 서면은. 안 되겠는데?
2: 그러니까요.
0: 못 이기겠는데?
2: 예, 예.
0: 저분은 못 이기겠는데? 하고 딱!
2: 감기 예. 때려잡는 포청청 예. 같은 느낌으로.
0: 이 영화 괜찮은 거니? 김건희 씨!
4: 네, 안녕하세요. 이 영화 괜찮은 거니?
0: 네. 네. 아, 목소리부터 봐봐요. 감기가 어떻게 오겠냐고요.
4: 근데 지원 씨 원래 성우, 예. 성우셨어요?
0: 아니요.
4: 아, 나 그 네. 원작을 네. 원래 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0: 아, 아
4: 내가 지금 모르나 보나. 네. 원래 아 근데 목소리 똑같은데요?
2: 너무 똑같죠.
0: 진짜요? 네, 네. 고맙습니다.
4: 와,
0: 네, 아니 그랬잖아. 네. 감기도 막 맨손으로 때려잡고 어떠세요?
2: 네,
4: 그럴 수 있으면 아 이게 좀 돈 좀 벌겠는데.
0: 아니 그럼 진짜 감기 네. 나만의 어떤 퇴치법 아니면 감기가 오기 전 아니면 왔을 때.
4: 오히려 저는 좀 그런 쪽으로는 건강한 것 같고 네. 어렸을 적도 병원 가본 적 없는데
2: 네.
4: 아,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니까 제가 건강 관리를 하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4: 그냥 나이 조금 아픈 게 아이한테는 크게 아프게 영향을 주니까 아,
2: 그렇죠.
4: 아 이제
0: 그리고 내가 돌볼 수가 없잖아요.
4: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돌봐야 하는
4: 아, 코로나 때
2: 네.
0: 진짜
4: 가족이 다 아파서 서로 돌볼 네. 수 없어서 네. 조금이라도 버티는 사람이 서로 돌봤던 정말
0: 아. 네, 그렇군요.
2: 불과 몇 년 전인데 네.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0: 아니 근데 저 진짜 네. 시간은 없지만 이 얘기는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4: 네.
0: 전시하신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4: 아, 저 그림입니다.
2: 예.
4: 그림책을
0: 아니 연극하시잖아요.
2: 네.
0: 근데 그림도 하신다고요?
4: 네, 이게 좋아해서 네, 좋아해서.
0: 아니 신이 공평하지 않다는 게 전 네. 이런 데서 느껴져요. 왜 다 주냐고요?
2: 아,
0: 저는 입밖에 없는데.
2: 목소리.
0: 예.
2: 연기면 연기, 거기에 네. 그림까지.
0: 아니 아, 네. 그림도 좀 그리는 작가로 활동을 하시는
4: 네,
0: 거예요?
4: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2: 유후.
4: 네. 이 10월 달에 또 전주에는 국제 그림책 도서전이 있습니다.
0: 네, 많은 거기, 분들이 알고 계실
4: 네,
0: 거예요.
4: 거기에 예. 되게 저는 시작하는 작가로서
0: 예.
4: 시작하는 작가 코너가 있는데 3층에 있어요. 그 전시관 소리문화 전당.
0: 네네. 네,
4: 거기 3층에 저 전시도 네, 담게 됐습니다.
0: 아니, 저는 그림책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4: 아, 좋아요.
0: 네. 제 딸들도 그림책을 사요. 너무 감동적이다고
2: 네.
0: 막 사더라고요.
4: 아.
0: 네. 그 그림책이 주는
2: 맞습니다.
0: 그 뭐랄까요 네. 이렇게
4: 맞아요.
0: 나를 이렇게 막 안아주는 듯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4: 사진적 의미로는 네. 그림책은 글씨를 배우기 전에 그림으로
0: 예,
4: 글씨를
0: 예, 예.
4: 배우는 단계라고 했고
0: 아이들이 원래 그림으로 단어를 원래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4: 아, 근데 어느 날 네. 그림책을 어른들이 왜 볼까 했더니 그 단어를 떠나고 싶은 거야.
0: 아,
4: 뭔가 그 글씨를 떠나서
0: 그림만으로도
4: 그림만으로 뭔가 글씨가 하나도 없는데 그 속에 내가 듣고 싶은 걸 들을 수 있잖아.
0: 네.
4: 네. 뭔가 왜냐면 그림으로 읽는다고 하거든요.
0: 예, 맞아요.
4: 그래서 내가 들을 수 듣고 싶은 내가 보는 그것이 언어로 딱 들리는 그 순간을 맞이하고 싶어서 다시 어른들이
0: 그리고 저는 그 맞습니다. 그림책 안에 있는 그림의 그 화법이라고 해야 돼요?
2: 네네네.
0: 그게 너무 좋아요.
4: 맞아요.
2: 그 개성들도 다
0: 네,
2: 작가마다 다르고.
0: 개성들이 있는데 그 개성이 막 와닿으면서
2: 그렇죠.
0: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4: 네. 그 원래 양성 과정이 1년 동안 네. 전주에서 있었어요. 네.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네. 작가로 데뷔를 하는 건데
0: 네. 네.
4: 아, 선생님이 봤을 때 그 전주 도서관 측이랑 네. 그 담당 선생님이 이게 이게 말다툼이 있었대요.
2: 왜요?
4: 선생님은 저를 뽑고 싶어.
0: 네.
4: 도서관 측에서는 이런 그림 실력으로는 절대 뽑으면 안 된다. 전주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근데 선생님 왜 뽑았냐? 연극 배우가 그리는 그림이 너무 궁금하다. 이 사람은 무대를 서봐서 그 세계관이 연극 배우는 무대에서 뭐든지 될 수 있잖아요.
0: 네, 그렇죠. 그렇죠.
4: 종이 안에 제가 뭐든지 그릴 수 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아서 이제 3년차 되니까 조금 실력이 조금 늘은 것 같은데
0: 네, 네.
4: 야, 처음에는 이제 긴장해서 잘 그랬지만 예. 연극하고 살짝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길을 가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감사하게도 선생님께서 연극 배우로서의 그림 그리는 사람을 좀 궁금해하셔서
2: 네.
4: 그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작품이 너무 좋아요.
0: 그러니까 예, 예. 무대가 연극 무대에서 이제 캔버스로 옮겨간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2: 그거랑
0: 얼마나...
2: 좀 다, 저는 이제 제가 느끼는 연기하시는 건희 쌤과
0: 예.
2: 그림 작가로서의 건희 쌤이 세계관이 다르더라고요.
0: 아, 그래요.
4: 좀 있어요.
2: 예.
4: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 안 나온 건데 생방송이니까 되돌릴 수 없으니까 빨리 말해버려야지. 내년에 나올 책이 있습니다.
0: 예. 예, 예.
4: 아, 똥이의 입장에서
2: 예.
4: 이 제목이 책 제목이 아침마다 목탕에 갑니다. 똥의 입장에서 변기에 빠졌을 때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똥의 대사는 아니지만 사람의 대사지만 목탕이 들어갔을 때 느낌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똥이 변기에 들어갔을 때 얘 입장에서는 이게 목욕탕이 아닐까. 그래서 아침마다 목탕에 갑니다. 첫 그림은 창자를 지나가니까 새벽에 이제 목탕 가니까 어둡게 가다가 똥꼬가 열릴 때 이제 목탕이 열린 느낌. 하지만 끝까지 고객들은 몰라. 마지막에 물 내리는 장면 가기 전까지는
2: 알 수 있네.
4: 변비에 걸리면 고객 사정상 이게 목탕 문을 닫고 이런 중간중간
0: 물내 그게 그건 줄 모르고 읽다가
2: 네.
0: 마지막에 가가지고 네.
4: 마지막에 물 내릴 때 워터파크 하고
2: 무조건 히트작입니다.
0: 그러니까 네.
4: 그리고 이제 투명하게 그릴 건데 그 네. 속에 아이들 동물 좋아하니까 동물들 넣어가지고 문신령님들 그냥 표현도 하면서 재밌게. 네. 네. 하지 않을까.
0: 어쨌든 진짜 네. 감탄이 나오면서 네. 늘 응원하는 마음을
2: 그렇습니다.
0: 갖게 그러니까 됩니다.
4: 어린아이 마음이 나왔어요. 네. 알아주니까 네. 또 신나가지고 얘기했네요.
0: 아니 근데 이렇게 바쁘신 분이 또 오늘 네. 영화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매주
2: 그러니까요.
0: 아니 매월 첫째, 첫째 주 화요일에 네. 만나니까
4: 야.
0: 네.
4: 계속 듣다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네요.
2: 예. 네.
4: 아 빨리 주제 얘기하고 싶어요.
0: 예, 네, 뭔데요?
4: 자 오늘 주제 복수입니다.
2: 복수.
0: 그러니까 이 칼을 가는 거죠.
4: 칼을 가렸지.
2: 그러니까요.
0: 네.
4: 아, 그 이야기 네. 어떤 영화가 떠올랐냐? 올해 개봉한 작품이에요.
2: 네.
4: 하지만 이게 원래 책으로 굉장히 오래 전에 나왔던
2: 그렇죠.
4: 삼총사 아시죠?
0: 네.
4: 그거 지은 작가님이 이제 원작을 한 거고 이 영화도 원래 실제 있었던 프랑스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0: 실존 인물을
4: 네, 실존 인물을 신문에 났어. 이 이야기가 연재가 됐어. 그 이야기를 모티브로 이 작가님이 오유 이거 써야겠다.
0: 책을 쓰고
4: 책을 쓴 작품이 몬테크리스토 백작입니다.
0: 복수의 대명사 아닙니까?
4: 네. 아 제목만 들어도 네. 뭔가 그 장면들이 굉장히
2: 떠오르죠. 네.
4: 그 의상과 네. 그 말투와
0: 그 시대와
2: 그렇죠.
4: 주인공 남자입니다.
0: 네.
4: 아 발음을 잘해야 돼요. 프랑스어입니다. 에드몽 당테스.
0: 아 단테스. 단테스 맞죠?
4: 프랑스어 전공 아니세요?
0: 아니에요.
4: 에드몽 당테스.
0: 에드몽 단테스.
4: 네. 좋네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 네.
4: 배도 있었어요. 앞으로 잘 살아갈 일만 남았는데. 아, 이 복수는 역시 갑자기 일어납니다. 갑자기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났는데 사람들이 질투를 내요. 아, 거짓말을 하고요.
2: 네.
4: 오해 속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누명이 어디까지 가냐면 아, 그 당대 정말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2: 네.
4: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무려 14년 동안 그 억울함 속에 갇혀서
2: 네.
4: 살아갑니다. 아, 그 감옥에 갇힌 분들의 그 소감을 들어보면 이 감옥에 갇힌 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뭔가 그 마음 속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죠. 그런데
2: 감옥까지. 네.
4: 야 감옥에 또 억울하게 들어와 있던
2: 네.
4: 그 사람에게
2: 신부님이
4: 어떤 만남인데 파리아 아닙니다. 파리아 아파리 아파리아
0: 유머 파리아 신부.
4: 네, 파리아 네. 신부를 파리아 만나고 신부. 그분에게 세상을 배우고 지식을 네.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엄청나게 많은 걸 배우는데 네. 보물이 있다는 것도 네. 알게 됩니다. 네. 원피스가 떠오르죠.
0: 그러니까. 그렇죠.
4: 아, 원피스가 떠오릅니다. 네. 그리고 탈옥을 계획을 하는데 아, 이 신부님이 아, 계획했던 건 아니지만 아, 자기의 아, 목숨과 바꿔서 그 시신과 바꾸면서 이제 탈옥의 계기가 됩니다. 보물을 네. 찾아요. 네. 그리고 부자가 되고 다시 세상을 나타나는데 아, 이 원수들은 또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
1: 그렇죠.
4: 아, 이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저지른 일을 까먹어요.
1: 맞아요.
4: 그래서 누가 봐도 시청자가 볼 때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못 네. 알아봐요.
1: 못 알아봐.
4: 못 알아봐요.
0: 네. 우리는 금방 알겠는데.
4: 그러니까. 네. 못 알아보나. 네. 근데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네. 사랑했던 그 여자. 그 여자는 바로 알아봐요. 네, 바로 알아보는데 그 나의 나쁜 놈들은 못 알아봤어요.
1: 네.
4: 자, 자기를 배신했던 사람들을 한 명씩 찾아갑니다. 근데 복수의 방법이 틀립니다. 칼을 들고 간 게 아니라 아, 그 사람들의 욕심, 그 사람들이 배신하려고 했던 그 욕구들을 네. 이용해서 복수를 해나가는데 어떤 사람들, 어떤 한 사람은 거짓말을 통해서
1: 네.
4: 어떤 사람들은 뭐 욕심, 다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세상이 드러납니다. 근데, 역시나 그들은 최고의 복수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빠지는.
0: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제일 통쾌하죠.
4: 예, 누구나 꿈꿨겠으면 복수는 네. 이게 통쾌하거든요.
0: 네.
4: 그런데 마지막에 내가 변했다. 뭐에 변했냐? 희생당하지 말아야 되는 아이가 죽어요. 그 아이가 죽는데 그 아이가 너무 소중한 아이입니다.
1: 네.
4: 사랑한 여자의 아이인데 그 여자의 아이가 죽는 걸 보고 나서 복수를 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1: 네.
4: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려고 복수를 저대로 하려고 하다가 나의 삶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닐까 생각하다가
0: 파리아 신부가 분명히 충고를 했잖아요.
4: 맞아요.
0: 마지막에 죽어갈 때.
4: 맞아요. 그냥 보물만 배운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지혜와 여러 가지 지식을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단어와 그 문장들이 떠올랐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한 것은 마지막 마무리한 복수는 자기의 삶을 되찾아가는 여정에서 이 복수를 마무리해야 되게 됩니다.
0: 네. 깨닫게 되고
4: 네. 그렇습니다.
0: 몬테크리스토 백작 저는 그걸 안 보고 2002년작을 봤더라고요.
1: 2002년작 네.
0: 헬리카빌 나왔던 슈퍼맨 네네. 헬리카빌이
1: 맞아.
0: 단테스 백작으로 나왔던 그걸 봤고 금방 건희 쌤이 얘기한
4: 올해 2020년
0: 네. 그거는 2월달에 저는 못 봤어요.
4: 아 그래요?
0: 예. 네. 근데 뭐 이야기는 똑같이 다 전개가 됐겠죠.
4: 네. 이거 일본에도 나왔던 일본 드라마도 나왔던데. 일본 영화인가?
0: 그래요?
1: 시리즈로 나왔었습니다.
0: 시리즈로.
4: 네, 시리즈.
0: 일본 드라마 시리즈로.
4: 맞아요.
0: 똑같, 뭐, 제목도 몬테크리스토 백작, 뭐, 이렇게 해서요. 네. 그렇군요.
4: 현대극처럼 나왔습니다.
0: 네. 근데, 보면서, 저는 사실, 이런 예를 들면, 무슨, 그, 쇼생크 탈출이랄지, 뭐, 킬빌이랄지,
4: 그렇죠.
0: 몬테크리스토 백작, 이렇게, 복수를 다루는 작품들 보면서, 그 생각 제일 많이 해요. 복수 안 하고는 못 견디겠다 저 주인공.
4: 아 그죠 이게 너무 네. 공감되죠. 예, 예.
0: 너무 괴롭잖아요.
4: 잘했다.
0: 더군다나 가장 친하던 친구가 다 등 뒤에서 칼을 꽂잖아요. 그러면 복수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던데 두 분은 어떠세요?
4: 맞아.
0: 진짜 내가 그렇게 당했어요. 저는 난 복수 안 하고 못 살아라는 생각을 하는데 두 분은 어떠신지 궁금해서.
4: 상상의 끝을 다 달아줘.
1: 네네.
4: 아 근데 참 그 살아왔던 습관이 무서운 것 같고
0: 네.
4: 상상은 끝을 달았는데 한 번도 그런 상상 안 하다가 복수는 상상의 끝을 가고
0: 그러니까 실행하는 거는 막상 실행하는 건
4: 살아왔던 방식이 이제 멈추게 만들죠.
0: 그러니까 뭐 상상이야 몇 번이고 칼로 베고 뭐 했겠지만 내가 그걸 실제로 행할지는 자신이 없다.
4: 안타깝게도 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못하니까 가장 가까운 자신한테 하는 복수가 참 많죠.
0: 네.
4: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0: 그래서 자신을 막 망가뜨리는.
1: 네.
4: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네. 그런다고 해서 아니 살아서 갔는데도 못 알아보는데 네. 죽었다고 알아보겠어요?
0: 그러니까요.
4: 네, 여러분 죽지 마세요.
0: 네.
1: 아 정말 죽지
0: 그러니까요. 백희 씨는 어때요? 복수.
1: 저는 이제 그런 상태 그러니까 아주 극한의 복수를 결심할 만한 일들은 없었지만
0: 그러니까 뭐 영화 속 주인공이 돼서
1: 음악으로 표현한다 라든가 어떤 다른 방식의 표현법을 찾을 것 같아요.
4: 아, 이번에 제 그림책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 아,
4: 제 상처에 대한
0: 네.
4: 이야기라서.
0: 아, 네네네.
4: 왜냐하면 별이 동그랗게 생겼는데 상처를 받을 때마다 가시가 돋아서 그 모양이 된 게 아닐까.
2: 별을 그릴 때 이렇게 뾰족하게,
0: 뾰족하게 그리잖아요. 네.
4: 그런 시작점에서 생긴 거라서.
2: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술로 혹은 뭐 다른 방식으로.
4: 멋있다.
2: 이정 씨는 어때요?
0: 그러니까 저는 진짜 만약에 진짜 그런 일 당하면 정말 복수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4: 그럼요.
0: 하고야 말리라. 나도 칼을 꽂겠다. 근데 전 뭐가 걱정이냐면요. 무술 연마하다가 그냥 포기할 것 같아요.
2: 아하. 근데 요즘에 최근에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복수는 현대판 복수라고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자경단처럼 내가 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게 있고
0: 무술을 연마해서
2: 법정 다툼을 하는
0: 경우. 그렇죠. 내가 법으로 너를 응징하리라.
2: 네네네. 네. 근데 이 법으로 응징하는 경우도 경험한 사람들마다 말이 다 달라요. 그 선을 한번 넘어가 보면 또 배우는 게 있다. 법정 다툼을 한번 해보면
0: 나도 죽을 것 같아. 그 싸움을 하다가 나도 죽을 것 같아. 있죠.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2: 그리고 뭐 돈을 내가 그 돈을 받아서 내 모든 것이 회복되진 않더라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싸움이었다.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거기는 안 가는 게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셔서 거기가 요즘 현대판 복수극이 아닌가. 그 무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0: 저는 그냥 이제 영화 속에서 보면 무술 연마하다가 포기하겠는데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막 아까 말한 대로 진짜 인과응보를 믿어서 인과응보를 믿어서 결국 저놈은 벌을 받고 말 거야 라고 그냥 믿고 나는 선하게 계속 살아가고 너는 언젠가 계속 왜 그 나쁜 짓을 계속 할 테니 결국에는 네 무덤을 네가 파게 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2: 맞아요.
0: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4: 상상 안 받고 살면 참 좋을 텐데.
2: 그 말이 가진 힘이 또 있어요. 뭐냐면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0: 너는 잘못한 거야 라고. 왜냐면 그 나의 정의거든요.
1: 와.
0: 나의 정의는 내가 풀고 라고 멋있어. 생각을 할, 하는
1: 멋있어, 편이에요. 멋있어.
2: 그러니까 영화 레옹에서 그 얘기 나오잖아요. 네. 12살짜리 마틸다죠? 마틸다가 이제 부모님에 대한 복수를 의뢰를 하니까 그러지 말아라고 레옹이 말립니다.
0: 맞아요.
2: 그러면서 무슨 대사를 하냐면요. 복수는 남은 시간 동안 편하게 잠들지 못하게 만들어. 그 얘기예요.
0: 맞아요.
1: 맞아, 맞아.
2: 네. 네. 그러니까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복수, 여기서도 뭔, 단테스 백작도 마지막에 그걸 네. 깨닫잖아요. 그렇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1: 아,
2: 복수를 했는데,
0: 네.
2: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공들여서, 뭐, 예를 들면 뭐 돈 쓰고 뭐 하고, 내 이 모든 청춘을 바쳐서 복수를 했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지?
0: 네.
2: 뭐지? 난 그동안 뭐 하고 살았지? 내 인생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0: 그래서 저는 이 주인공의 캐릭터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2: 네.
0: 쇼생크 탈출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도 낭만주의자.
2: 네.
0: 약간 예술적인 기질이 있고
2: 네.
0: 그리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해하는 인간은 또 아니에요.
2: 네.
0: 약간의 허무주의가 있어요. 근데 이 주인공도 좀 그래요. 근데 제가 이따 말씀드릴 주인공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주 통쾌한 복수극이거든요.
2: 네네.
0: 그러니까 사람의 결이라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기질적으로 복수에 맞는지 혹은 안 맞는지 이런 것도 있는 거죠.
2: 아까 권씨 말 제가 복수하시겠습니까 했더니 네. 상상이야 끝까지 달리겠지만
0: 네.
2: 결국에 살아온 방식이 있어서 난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1: 그래,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골랐나 봐요.
2: 원래 선한 사람이 복수해봤자
0: 네. 네.
1: 맞아.
2: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그러니까. 말 거예요, 아마.
1: 백쌤 네, 말이 맞아요. 백쌤이 네, 네. 고른 영화가 네, 네. 제 복수에 맞지 않아요.
0: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1: 이 복수가 네. 저한테 맞아.
2: 네, 네, 네.
1: 저도 이렇게 돌아온 케이스로서.
2: 네.
0: 그렇다니까요?
2: 진짜 해봤자, 너 그래, 너 잘 먹고 네, 잘 살아라.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0: 있다고요.
2: 에이, 이러고 말 네. 거라니까요.
1: 여러분, 영화 잘 고르세요.
2: 네.
1: 자, 오늘.
2: 영화가 자, 자기 자신을 보여줍니다.
1: 자, 여러분들 복수할 영화들이 여러 가지 나오니까. 아, 백쌤 영화 너무 궁금한데요.
2: 아, 진짜. 아. 근데 이 진짜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뭐 원서가 뭐 총 5권?
1: 네.
2: 이라면서요. 근데 이걸 읽은
1: 이야기죠.
2: 사람들이 맞습니다. 꽤 있더라고요.
1: 네, 굉장히 긴 이야기고.
2: 근데 진짜 읽을 만한 책이지 않을까.
0: 맞습니다. 네.
1: 그 유튜브 얘기해야 되나? 아, 여기, 네, 다, 여기 다 얘기해야 되지. 유튜브에 그 정말 성실하신 어떤 성우분이
2: 네.
1: 1부부터 5부로 해서 이렇게
2: 읽어줘요?
1: 한 시간짜리로 하나씩 다 만들어 놨어요.
2: 다섯 권을
1: 네, 배경이 어떤지 아까 뭐 삼총사에부터 네, 시작해서 네, 네, 네. 이 작가가 누구 어느 배경에서 나타났고 내용은 이렇고 얘기를 해줘요.
2: 네.
1: 그럼 유튜브 찾아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듣기로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셔도
2: 대단하네요. 네. 들어보시거나 그러니까 오디오북으로 들으시거나 뭐 읽어보시거나 네, 네, 네. 또 영화로 보시거나 네 추천합니다.
1: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2: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복수를 마지막으로 주제를 복수로 정하신 이유는 뭐였어요?
1: 그 뭐 이번에 그림책에 네, 막 물이 올라와 있기도 네, 하고 네. 네, 그 복수의 방법이 아,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맞아 나도 그래 나도 그랬어 그 사람이 지옥 갈 때 내가 웃고 있지 않을 것 같아서 맞아 나도 그랬어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저희 가족이 피해보는 걸 저도 봤거든요. 그 상처가 남아있어서
2: 네.
1: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 저한테 상처 줬던 사람들이 상처 주고 있는 게 아니라
2: 네.
1: 제가 그게 남아있으니까 가족한테 그걸 이렇게 흘러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2: 그러니까 네가 칼을 들고 휘두른 순간 네 손도 다치잖아
1: 아, 맞아요.
2: 라고 얘기하잖아요.
1: 맞아요.
2: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딱 맞는 말이거든요. 네. 예. 오늘 영화 대 영화는 우리 이 영화 괜찮은 거니 김건희 쌤과 함께 주제 복수, 복수를 다룬 영화 네. 함께하고 있는데요.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먼저 처음으로 만나봤고요. 이 OST가 이제 그 올해 개봉한 설명해 주신
1: 네.
2: 음악도 멋지네요.
1: 와 이거 말고도 거기에 나오는 음악들이
0: 너무 있어요.
1: 집중력을 엄청나게
2: 네.
1: 만듭니다.
2: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1: 네.

0: 아, 멋진 음악까지. 최신작 영화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OST 만나고 왔습니다. 자, 이지영 이베키의 영화 대 영화. 오늘 이 영화 괜찮은 거니의 김건희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영화 주제는 복수를 다룬 영화입니다. 복수.
1: 네.
0: 자,
1: 두구두구두구두구.
0: 백희 씨 차례입니다.
1: 야, 두구두구두구두구. 러시아의 극작가 안톤 체호프, 뭐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그 사람의 그 작품을 뭐 좋아하거나 이렇게 많이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이라도 안톤 체호프라는 사람의 이름은 들어보셨을까요? 그 사람이 무슨 말했냐면, 일막에 총이 있었다면, 일막의 연극에서 총을 걸어두었다면 마지막에는 반드시 그것이 발사되어야 한다.
2: 와,
1: 이 사람이 맞아요. 예술 론이에요.
0: 진짜 유명한 얘기죠.
1: 예. 예.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작품들이 있어요. 칼이나 총 혹은 액션이 등장할 때 그것이 드러날 것처럼 보여줬다면 반드시 보여줘라. 그리고 이제 보여주는 타이밍과 그 숙련된 정도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거품으로 쓰지 말라는 의미로도 들려요. 근데 그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저는 쿠엔틴 타란티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이 등장하면, 쿠엔틴 타란티노의 영화에 총이나 칼이 등장하면 반드시 사용하고, 그 사용하는 순간이 굉장히 극적이어서, 실제로는 그러면 안 되지만 쾌감을 주는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장치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영화는 버스터즈 거친 녀석들이라는
0: 네.
1: 작품입니다.
0: 예.
1: 이 버스터즈 거친 녀석들은 2009년 작품인데, 시기상으로는 이제 히틀러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우리 인류가 이 히틀러라는 사람의 종말을 어떻게 만들어 주었어야 했는가, 역사를 다시 해석하는 작품이에요. 실제로는 히틀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자료에 의하면 지하 벙커에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살해됐거나 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나로 알려져 있거든요. 기록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우리가 정의를 실현했었어야 한다. 는 생각으로 만든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그래서 첫 장면이 어떤 장면으로 시작하냐면, 얼마나 이 독일군들이 다른 사람들의 선량한 사람들에게 잔인했는가를 한 씬을 아주 공들여서 보여줘요. 그냥 나무 패고 있는 아저씨가 있는데, 그 굉장히 시골 마을이에요. 시골 마을에 나무를 패고 있는 아저씨가 갑자기 독일군으로 보인 사람들이 이렇게 들이닥치니까 하면서 집으로 쫓겨 들어가듯이 피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아시죠? 그랬더니 얼굴을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유대인 사냥꾼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왔다는 건 내가 지금 유태인들을 숨겨주든 안 숨겨주든 지금 사단이 났다는 걸 의미하는데, 총이 등장했으면 발사가 되죠. 이 사람이 등장했으면 학살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길고 긴 초반 한 15분에서 20분짜리 시퀀스가 대학살로 끝나게 됩니다. 마룻바닥에 숨어있던 옆집 이웃인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하면서 첫 번째 시퀀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왜 이렇게 잔인한 거야? 그리고 그 잔인함을 드러내는 수법이 왜 이렇게 젠틀한 거야? 왜 대화를 하고, 뻔히 그 마지막 장면에 이 한 시퀀스의 끝에서 총질을 할 거면 왜 폭압적으로 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 폭력을 휘두르지
0: 굉장히
1: 않고
0: 굉장히 신사적으로
1: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왔어요. 편하게 계세요. 그리고 저는, 나는 술도 안 먹어. 그냥 우유 한 잔 주세요. 우유 한 잔. 그리고 한 잔을 더, 너무 맛있어요. 한 잔 더 주세요. 하면서 대화를 끌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화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 긴장을 푸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더 긴장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사냥꾼이 나타났고 그 사람은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첫 장면에서 지하, 그러니까 바닥 밑에 숨어있던 이웃을 학살하는 장면을 통해서 나머지 이제 그 뒤에 브래드 피트가 구성하는 8인의 일종의 암살단, 유명하거나 좀 위험 인물들을 제거하기로 특수한 집단이 만들어지는데, 군대 집단이에요. 이 집단은 실패하면 아무도 이 사람들의 이 행동을 대변해주지 않아요.
2: 그렇죠.
1: 하지만 성공하면 이 일을 위임한 사람들의 몫으로 성공담으로 남게 돼요.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비밀 조직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한 명 한 명의 특징이 그야말로 깨부시는 사람들. 뭐 폭탄 전문가, 폭력의 전문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독일군만큼이나 잔인하냐면 이 사람들이 독일군의 머리를 벗겨가요. 그렇게 수집해서 실제로 자기들의 성과를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브래드 피트의 부대가.
2: 맞아요.
1: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실제로는 그냥 극장에 모여 있는 이 독일군의 중요한 사람들이
0: 간부들,
1: 예, 간부들을 네. 그냥 죽이는 거 정도였어요. 네, 네. 그런데 여차저차하다 보니 히틀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됐네.
2: 네.
0: 그걸 보러 오게 된 거죠.
1: 보러 오게 되는 네, 상황. 네. 그리고 여기에 독일군과 연합군의 이 이중 스파이인 여자가 있어요. 배우 여자. 배우 녀석이 누군가를 만나기로 해서 이 브래드 피트의 부대원들과 접촉하기로 한 곳이 독일군 술집이어서.
2: 맞아요. 그 장면이.
1: 거기서도 네, 압권이죠.
0: 맞아요.
1: 예. 네. 거기서도 게임 머리에 카드를 이렇게 딱 붙이고 내가 뭔지 맞춰봐 라고 말을 설명하는데 말하는 사람은 내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yes or no로 얘기해주는 걸 추론을
0: 내가 통해서. 내가 맞히는 거죠. 예. 예.
1: 그런데 한 조용히 가만히 놀고 있던 독일군 대령이 한 명이 와서 이 스파이가 앉아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그 게임이 시작되는데 역시 긴장감이 또 올라가기 예.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손가락 세 개의 모양 때문에 너는 독일군이 아니야. 로 알게 되고 서로 총을 겨누게 되고 이 총은 발사되어야 하죠. 피해 정말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폭력신은 한 10초도 안 돼요. 그런데 난리가 나는 이 안에 이 펍이라고 하는 술집 안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인원이 사살당하게 되고 여자 배우는 도망을 치고 생일이어서 막 신났던 독일 병사가 브래드 피트와 대치하다가 브래드 피트의 이제 총 한 방에 또 예, 사망을 하게 되고 그 최초의 이 유대인 사냥꾼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을 검사하는 수사관이 되면서 이제 서로가 최종적으로 극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방식으로 얽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보고 있으면 히틀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록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이 영화가 주장하는 방식의 사망이 있거든요. 박수를 치게 돼요.
0: 성공하는 장면에서.
1: 예. 예.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이 이야기의 흐름에 박수를 치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0: 나도 같이 복수의 단원이 네. 돼가지고 막 같이 총 쓰는 것 같고 네. 예, 같이 성공하니까 그 박수 치고.
1: 기술이 너무 예. 얄미울 정도로 치밀한 게 우리 편을 계속 죽여요. 우리 편을 계속 희생시키면서 이 복수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복수를 못 이루겠구나.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왜냐하면 극장의 주인이 누구냐면 최초 이 한스라는 대령이 이 유대인 학살자가 유대인 사냥꾼이 모두를 다 죽였는데 한 명을 못 죽였단 말이에요. 그 한 명 못 죽인 사람이 도망가서 이 극장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극장의 주인은 정말로 레지스탕트로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들인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 복수를 눈앞에 두고 죽어. 그러니까 우리는 복수 보는 입장에서 몇 명의 복수가 지금 실패된 거예요. 수많은 복수가 좌절로 끝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나도 보는 시청자인 내가 응원하게 됩니다.
0: 그렇죠.
1: 제발 이거 좀 제발 성공시켜주라.
0: 안 그럼 내가 네. 오늘 잠을 못 잘 것 같은 거예요. 못 잘 것 영화 같아. 끝나고 나도 내가 잠을 못 잘 것 같아.
1: 너무나 희생당한 네. 사람들이 계속 희생을 당하는 구조로 가니까 한 번은 성공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막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0: 네.
1: 그러면서 숨이 쉬어져요. 이거 실패했으면 어쩔 뻔했어. 실패했으면 어쩔 뻔했어.
2: 야, 진짜 그러다는 네. 그 모두 한스 1대1 복수가 아니라 네. 진짜 네. 모든 사람의 복수에 네. 대다
1: 그렇죠. 모두의 복수 네.
2: 죽었는데 다시 네. 살려나가지고 네. 다시 복수하고 싶은
1: 네. 네.
2: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
0: 이 네. 영화는 정말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재밌지만 네. 특히 백희 씨가 아까 말한 그 세 가지의 장면이 네. 첫 번째 시골 마을에서
1: 네. 네.
2: 맞아요.
0: 그 우유 마시러 왔다 그러면서
2: 맞아요.
0: 그 장면 그리고
2: 술집
0: 펍 네. 술집에서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를 상영하면서
1: 네.
2: 네.
0: 예. 그때 이제 작전이 펼쳐지는 그 크게 그렇게 세 개의 네. 어떤 시퀀스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세 장 그 장소에
1: 네.
0: 그 장소가 주는 숨막힘
1: 미쳐요.
0: 예.
1: 아.
0: 예. 아 아니 술집이고 그냥 시골 마을집이고 극장인데 그게 그렇게 네, 숨 막히게. 그래서 타란티노 쿠엔틴 타란티노가 천재구나라는 네. 생각을
1: 미쳤어요.
0: 하게 만드는 네.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죠.
1: 근데 거기에 진짜 이건 스포일러에 해당되는 거지만 살짝만 제가 오픈을 드리면 마지막에 이 극장에서의 복수는 사실상 실패한 복수예요. 왜냐하면 한스가 모든 걸 알게 됐어. 지금 이 극장에 폭탄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지. 내가 그걸 알아. 라고 해요.
0: 말을 하잖아요.
1: 근데 브래드 피트가 그래. 맞아. 맞아. 네 말이 맞아. 근데 브래드 피트 입장에서는 빨리 이 한스를 제거하고 극장으로 돌아가서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임무를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스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나 미국으로 망명할게. 그 니네 히틀러 죽이고 싶잖아. 내가 공 세운 걸로 해줘. 여기서부터 이 얘기가 그러니까 복수를 위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더 큰 복수를 위해서 나의 가장 나쁜 적의 희망을 들어주겠느냐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 사람의 원하는 걸 다 들어주면서 와, 이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 복수가 히틀러는 다르게 죽게 되거든요. 이걸 들어줌으로써 그러니까 아주 깨름직하지만 쾌감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뭐랄까 죄가 들어 있는 쾌감이 있어요. 나는 죄를 지었어. 이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 죄를 가지고 와야 돼.
2: 참
1: 그러니까 아, 너무 끝까지 긴장에 긴장을 놓칠 네.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복수가 끝났지만
0: 네.
1: 예.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또 다르게 한 장면이 더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영화는 배우들의 연기도 또 아이 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브래드 피트야 뭐 우리의 뭐 브래드 오빠야 뭐 네. 예. 크리스토퍼 발츠의 이 네. 이 연기
1: 아 미쳤습니다. 바로 그 유태인 사냥꾼
0: 예. 아니 한스 대가. 그렇게 평온한
2: 그 악역
0: 그렇게 평온한 네. 얼굴을 늘 유지하면서 그 웃을 때도 이렇게 네. 뭐 웃는 걸 어떻게 아 비슷하네.
1: 네.
0: 건희 쌤.
2: 오, 악역 네. 배울 때. 네. 딱 그러면 된대요. 이 공간에 나보다 높은 사람은 없어. 그러면 네. 최고의 악역처럼 보인대요.
0: 그러면 와. 이제 뭐냐면 여유가 생기잖아요.
2: 네. 네. 그렇게 연기하잖아요. 우유가 제일 싫어.
0: 우유가 제일 싫어. 그 영화에서.
1: 진짜.
0: 그 영화 진짜 정말 우유가 싫어. 제발 그놈의 우유 진짜 네. 그냥 확 갖다가 그냥 막 얼굴에 뿌려버리고 싶은.
1: 정말요.
2: 네. 영화 정말 장면 장면 시간 지나면 다 까먹는데
0: 네.
2: 야, 그 영화는 제목도 까먹고 뭐 감독이 누군지도 까먹고
0: 네네네.
2: 장면이 이렇게 잊혀지지 않아.
0: 맞아요.
1: 맞습니다.
0: 네. 특히 어느 장면? 아까 그 세 장면 중에 특히 어느 장면이? 네,
2: 첫 장면.
0: 네.
2: 그리고 술집.
0: 네. 술집 장면에 네.
2: 근데 첫 장면이 너무
0: 첫 장면이 너무
1: 아유,
2: 첫 장면이 너무
0: 너무 진짜 네.
2: 환경이 그런데 한번 살아보고 싶잖아
1: 맞아요
2: 그렇게 평화로운
0: 진짜 진짜 막 저푸른 초원이에 그림 같은 집 막 이런
2: 그런 데까지 온 게 싫어
0: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 찾으러 맞아요 그런
2: 맞아.
0: 데까지 찾으러 온
1: 맞아요.
0: 거예요
1: 맞아요
2: 뭐 차 타고 온 게 아니잖아
1: 맞아요
2: 걸어서 오자
0: 완전 네. 시골 깡촌인가봐요
1: 뚜벅뚜벅뚜벅뚜벅
0: 맞아요 완전 네. 아주 외진 시골인가봐요
1: 완전 완전
2: 심각 네. 러브레터인 줄
0: 네. 그래서 진짜 걸어오잖아요
2: 진짜
0: 처음에 진짜 뭐지
1: 네
2: 맞아 아니, 맞아 맞아
0: 그 독일군이 타는 그 차 있잖아요.
2: 네, 맞아, 맞아.
0: 전쟁 때 썼던
2: 네,
0: 그
2: 맞아, 맞아.
0: 보통 다 그것 타고 등장하거든요.
1: 네,
0: 모든
1: 맞아.
0: 영화에서.
1: 아,
0: 근데 그걸 안 타고
1: 네.
0: 걸어와.
2: 걸어와, 걸어와.
0: 뭐 아니, 처음에는
1: 차가 오기는 저기다 세워놓고,
0: 이제 걸어오잖아요. 근데 뭐냐면 처음에는 내가 한 몇 분 지날 때까지 이 장면을 아직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1: 네, 맞습니다.
0: 저만 그랬나요?
1: 맞습니다. 그렇게 구조돼 있어요. 네. 네.
0: 시간이 걸려. 지금 무슨 상황이지? 뭐하는 네. 상황이지? 저 사람은 뭐고 여기 네. 뭐하는 상황이지?
1: 네.
0: 라고 이해하는 데까지 꽤 시간이 걸려요.
2: 맞아요. 제가 처음 그 영화 나왔을 때 나이가 그걸 이해하기 어려운 나이였어요.
1: 아,
2: 네, 되게
0: 이 몇 년작이죠?
1: 2009년작.
0: 2009년작. 네.
2: 이제 액션을 바라고 봤는데 네. 왜냐면 애고편의 액션이니까.
0: 아, 네네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1: 어마어마하게 네.
2: 내가 원하는 네. 액션이 아닌 감정이 입이 엄청나게 되는 그런 영화라서
0: 아, 진짜.
2: 잔인하기도 잔인하니까
1: 네. 너무 잔인합니다. 네.
0: 예. 뭐 이 영화는 진짜 제목은 마스터즈 거친 녀석들이잖아요.
1: 네.
0: 그냥 막 총 쏘고 막
1: 네.
0: 약간 코믹 액션 같은 왜 그런 영화 있잖아요.
2: 봤는데,
0: 맞아 맞아 네네. 맞아요.
1: 나쁜 녀석들.
0: 저는 거친 녀석 처음에 딱 네. 나쁜 녀석들인 줄
2: 맞아,
0: 알았어요.
2: 맞아,
0: 그런
2: 맞아.
0: 류의 영화인가 보다.
2: 코미디가 있겠다 싶었는데.
0: 예, 예.
3: 근데 포스터를 보니까 네. 나치 문양이 있는 있고, 거예요. 네. 가운데. 이게 뭐냐? 보면은 이게 그냥 그러고 이 모자 주인공 이 포스터에 나오는 그냥 스티즈 보니까 네. 뭐지? 하고 봤는데 이제 아까 그 몇 장 첫 장면부터 이해가 그렇죠. 안 돼서 지금 뭔 상황이냐 이게 네. 그러다가 이제 우유 달라고 하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헐 그때부터 이제 막 가슴이 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결말 알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들켜서 결국에 네. 다 몰살 당할 걸 알면서도 이제 그걸 보잖아요.
2: 네. 나무집이 주는 그 소리가 긴장감을 더하는 것 같아요.
3: 그 발자국
2: 한 발 한 네. 해마다
3: 분하시는 그 발자국 야, 소리.
2: 그 부츠 정말 싫어요.
1: 맞아요.
3: 그 군화 부츠 진짜 그게 이제 이게 군화가 이렇게 거의 무릎 밑까지 오잖아요.
2: 네 맞아요. 네. 장교들 특징.
3: 장교들의 그 와
1: 너무너무 장난 아니죠.
3: 너무 네. 진짜.
1: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이제 언어가 되게 재미있는 장치로 쓰이는데 몬테크리스토 백작에도 그 장면이 나와요. 언어를 배워요 신부님한테. 유럽의 여러 언어를 배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중에는 그 언어 때문에 이제 이 소설 안에서는 다른 사람이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말들을 하는데 나는 이미 신부님한테 배워서 그 언어를 습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 다 이해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3: 네.
1: 근데 이 버스턴스에서 똑같이 나와요. 뭐냐면 그 우유 장면에서 독일어로 얘기하다가 너 영어 할 줄 알아? 그럼 영어로 할 수 있으면 내가 영어 편해서 그래. 네, 영어 해보자. 네, 네. 근데 이 영어를 하는 이유는 밑에 유태인들이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설정상. 그러니까 영어로 밑에 지금 애들 있잖아. 우리 잠깐 나갈게. 어디 있는지 손으로 가리켜봐.
3: 그 얘기를 하죠.
1: 너는 죽이지 않을게. 살려줄게. 이런 얘기를 이중언어 혹은 다중언어를 통해서 장벽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대화하고 있지만 대화에 장벽이 생기고 이게 삶과 죽음을 가르는 거예요.
2: 맞아 그런
1: 장면들이 요소. 왜냐 그 술집 장면도 사실은 그런 거거든. 손가락 세 개가
3: 네.
1: 독일은 엄지 손가락을 펴서 세 개가 독일식 발 세 개래요. 근데 마이크 패스맨더가 세 개를 검지부터 손가락을
3: 엄지는
1: 접고 네. 이렇게 세 개를 하면서 네. 이 사람이 독일인이 아니라는 게 들통이 나거든요. 네. 이 사실 언어잖아요.
2: 나는 독일인이네. 이게 어려운데.
1: 그러면서 언어가 소통이지만. 장벽일 수 있다라는 그렇죠. 느낌이 근데 유럽인들에게는 아마 너무 흔한 감정이지 않을까.
3: 그렇죠.
1: 네, 왜냐하면 여기 땅덩어리 여러 나라가 있고 여러 언어들이 동시에 있잖아요. 국경을 넘나드는 것도 자연스러우니까 그래서 아마 저 장치는 영화적인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문화적인 포인트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었던 맞아요. 부분이겠다. 우리는 좀 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3: 그 장면도 네. 되게 네. 아주 인상적인. 네. 네
1: 그러니까 언어가 권력인 거예요.
3: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영어를 못하는 그 유대인들을 네. 그렇게 잡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3: 네. 네. 그렇게 몰살시키기는 네. 거니까요. 예. 백희 씨가 가져온 아주 멋진 영화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 예. OST. 이게 오프닝에 등장하는 음악이라 그러네요.
1: 아 정말요? 예. 이렇게 평화로운 음악이
2: 세상 싫다.

0: 자, 오늘 영화 대 영화 복수를 주제로 영화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몬테크리스토 백작에 이어서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 네, 백희 씨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1: 아, 네. 제가 한 마디 더 드리고 싶은데 이, 네. 이 영화에 깨알 조연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마이클 패스벤더 보는 재미도 있고요.
0: 네, 더 킬러, 뭐 네네네네. 프로메테우스. 네.
1: 그리고 첫 장면에 레아 세이드가 나옵니다.
0: 오!
2: 아, 그래요?
1: 그 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0: 아,
1: 모르시는
0: 맞아요, 맞아요, 분들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딸 중에 한 명이에요.
1: 눈여겨보지 않으면 네. 어? 레아 네. 세이드가 나왔어? 네.
0: 아마 그 집 주인이 네. 이렇게 너 나가 있어라고
1: 네,
0: 하던가
1: 맞습니다.
0: 뭐 그런 그 딸로
1: 세 딸 중에 예, 한 명인데 예. 너무 잠깐 나오는 바람에 네. 출연한 줄 모르시는 분도 많으시니까 첫 장면은 정말 놓칠 수가 없으실 겁니다.
0: 네. 자, 제가 가지고 온 복수 관련 영화 이제 워낙 많아서요. 복수 관련 영화는
1: 네.
0: 뭘 해야 될까 잠깐 고민하다가 저는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Riders of Justice.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한마디로 폭력 조직단의 이름이에요. 이
1: 네,
0: 영화 안에서
1: 맞습니다.
0: 뭐 정의의 사단, 뭐 정의의 기수들, 네. 뭐 이런 뜻이겠죠. 이 영화는 이제 제가 그냥 줄거리만 네.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그 유명한 미즈 미켈슨이 주인공이고요.
1: 네.
0: 이제 가족과 떨어져 가지고 파병 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 미즈 미켈슨이 네. 군인이죠. 현직 군인이죠. 근데 열차 사고로 갑작스럽게 아내가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딸도 합니다. 같이 있었는데 딸은 극적으로 네. 살았고 아내는 그냥 즉사해버립니다. 열차 사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슬픔에 빠져있고 이제 딸도 이제 더군다나 막 얼마나 엄마를 더구나 현장에 있었으니까 트라우마도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딸을 돌보고 있는데 어느 날 남자 두 명이 찾아와서 사실은 그게 사고가 아니고 일종의 테러였어. 그래서 그 테러로 당신의 아내랑 억울한 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야. 이렇게 알려줍니다.
1: 네.
0: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범인을 막 찾아 나서요. 그 사람들이 조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응징을 하러 다닙니다.
1: 와.
0: 실제로.
1: 네.
0: 이 형과 형제, 형제가 얽혔구나. 그러니까 이 열차에 탄 사람 중에 그 법정에 라이더 오브 저스티스에 대해서 증언을 해줄 사람이 기차에 타니까 그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1: 네.
0: 라이더스 오브 저스티스가 범죄를 저지른 테러를 저질렀다.
1: 그렇죠.
0: 그래서 아내랑 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이더스 오브 저스티스를 다 응징해야 될 거 아닙니까?
1: 네.
0: 미즈 미켈슨 주인공 입장에서는
1: 네.
0: 찾아다니면서 다 현직 군인이어가지고요. 현직 군인인데 약간 그런 캐릭터인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총을 발사하는.
1: 그렇죠.
2: 와.
0: 그런 캐릭터예요. 미즈 미켈슨이 표정이 없습니다. 여기서.
1: 네.
0: 웃지도 않고 별로 울지도 않아요. 마지막에 이제 울부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결말인 거고요.
1: 네.
0: 그래서 멀쩡하게 그냥 정말 터미네이터처럼 응징을 하고 다니거든요. 이 영화는요, 근데 진짜 특이한 복수 영화입니다.
1: 네.
0: 알고 봤더니 진짜 그냥 우연한 충돌 사고였어요.
1: 네.
0: 테러가 아니었어요.
2: 야, 네, 그럴 줄 알았어.
0: 이게 얼마나 허무한 겁니까?
2: 왠지 그럴 것 같았어.
0: 네.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직이 모여가지고 이 안면 인식 프로그램에 대한 막 그걸 뛰어난 그 개발자라고 해야 되나요? 전문가가 있어요.
1: 네.
0: 그 친구까지 찾아서 끌어들여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막 돌립니다.
1: 네.
0: 알고 봤더니
2: 딥페이커.
0: 예, 예. 그걸 그랬더니 이 라이더스 오브 저스티스의 동생이었던 그 조직의 동생인 거예요. 얼굴. 알고 봤더니 오차가 있었던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 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도시에 그냥 이 덴마크 도시에 출장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차 때문에 그러니까 복수보다 확신이 더 무섭다라는 걸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복수하고자 하는 그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모두 다 쏘아주겠던 그 복수에 대한 확신이 어마어마한 이 무시무시한 결말을 만들었다. 진짜 사고였어요 그냥.
2: 야,
0: 그래서 그 터미네이터 같던 미즈 미켈슨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2: 아, 알게 돼요?
0: 알게 돼요.
2: 누가 알게 돼요?
0: 멤버가 다 알게 돼요.
1: 여기서 안 끝나요?
0: 안 끝나요. 3부대 2 지점에서 알게 돼요.
2: 아, 그래서
0: 보통은 영화는
2: 네. 아, 마무리 지점이
0: 마지막에
2: 아니에요?
0: 안 끝나요, 안 알게 끝나요. 되고 헐 어떻게 하고 끝나잖아요. 이 영화는 그렇지 않아요. 네. 3분의 2 지점에서 모든 진실을 알게 돼요. 딸까지 다 알게 됩니다.
2: 그래서?
0: 그래서 미즈 미켈슨이 거기서 막 이제 무너지고 막 절규해요. 막 모든 욕실을 막 다 때려버려. 왜냐면 내가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 지금까지의 이 사람의 자부심은 뭐였냐면 내가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나는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한마디로 합법적인 군인이죠? 군인인 네. 거잖아요. 사람을 죽이지만 합법적인 거잖아요. 군인으로서. 파병된 군인으로서.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죽인 무고한 사람을 다 죽인 거잖아요.
2: 와,
0: 그걸 아는 순간 무너져서 막 욕실을 막 다 때려 부수고 이러면서 막 바닥에 누워서 막 절규합니다. 처음으로 미즈 미켈슨이 그 표정 없던 터미네이터 같던 사람이 거기서 무너지거든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주 평화로운 장면으로 넘어가거든요. 마침 이렇게 크리스마스 철이 돌아와가지고 모두 이렇게 그러니까 딸한테 잘못을 빌고 그동안에는 오로지 파병 군인으로서만 살고 거의 가정을 버리고 살았거든요. 딸도 돌보지 않고 와이프하고도 사이가 별로고. 그런데 딸을 안고 딸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내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딸이 아빠도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트라우마 치료, 심리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계속 거부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나도 치료 받을게. 이제 나도 치료 받을게. 너랑 같이. 그리고 너랑 같이 나도 이제 제대로 살아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영화는 이 복수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일 수 있는지 똑같아요. 아까 단테스 백작처럼 이 사람들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엄마를 죽인 사람, 내 아내를 죽인 사람들을 내가 응징하겠다라고 해서 모였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2: 맞아.
0: 다 나를 파괴해가고 있던 과정인데 그걸 나중에야 깨닫고 결국엔 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는.
1: 아 근데 깨달았는데 네. 지금 영화의 내용을 조금만 더 부연 설명드리면 결국은 그 갱단을 다 죽입니다. 갱단을 깨끗이 청소해요.
0: 아니 왜냐하면
1: 우리 집으로 쳐들어왔거든.
0: 갱단이
1: 우리 집으로 쳐들어왔거든.
0: 갱단의 두목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데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미즈 미켈슨이라는 걸 알고는 찾아와서 난사를 해요. 총을 난사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총격전이 벌어져서 결국에는 갱단을 다 싹쓸이하게 됩니다. 네.
1: 완전히 소탕을 하게 돼요. 소탕을.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저 사람이 나의 아내가 앉은 자리에 뭐 기폭장치를 설치해서 네. 목표 타겟으로 해서 원래 앉아야 될 사람 대신에 내 아내가 죽었구나라는 게 이 영화의 3분의 2 지점까지의 추론이잖아요.
0: 네.
1: 근데 3분의 2, 나머지 1은 뭐냐면 그 추론으로 인한 복수가 엉뚱한 복수가 됐는데 살고 이 주인공 입장에서는 죄책감을 느꼈잖아요. 근데 죄책감을 느낀 것과는 별개로 죽을 만한 인간이었던 거예요. 이미 갱단의 일원으로서
2: 그러니까 처음에 소식을 네. 알려준 그 사람들이 그걸 원해서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1: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은 네. 그냥 네. 학자예요. 학자.
0: 학자. 한 사람은 뭐 통계학자 네. 무슨 뭐 무슨 학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 그 열차 처음에 아이의 자전거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냥 오늘 학교 가지 말고 엄마랑 놀자 해가지고 한마디로 지하철을 탄 거예요.
1: 탔는데 차도 이게, 차가 고장났어.
0: 차도 학교에 차도 걸려. 그러니까 그냥 오늘 학교 가 학교를 데려다 주려다가 에 오늘 학교 그냥 하루 땡땡해. 엄마랑 놀자 해가지고 지하철을 그러니까 막 쇼핑을 하고 지하철을 탔어요. 그러니까 짐이 많으니까 이 만나는 사람 이 조직의 일원이 되는 사람이 자리를 양보합니다. 여기 앉으세요. 그랬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기폭장치가 있어서 이 열차가 터졌다라고. 이 사람은 믿는 거예요. 내가 양보한 그 자리에 앉은 이 엄마가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죄책감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즈 미켈슨을 찾아와서 이건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테러였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이 사람인 거예요. 열차에 탔던 사람. 근데 알고 봤더니 진짜 그냥 우연한 충돌 사고였어요.
2: 네. 근데 진짜 그 억울한 일을 겪다 보니까 그 한마디가 정말 들려요.
1: 그럼요. 지푸라기를 그걸로 그럼요.
2: 그게 네. 정말 강하게 들려서 눈에 보이는 게 없어.
0: 그러니까 미즈 미켈슨이 딸도 돌보지도 않고 막 자기도 거의 폐인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이고. 와가지고 당신 와이프 이렇게 죽었는데 가만히 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막 눈이 반짝이는 거예요.
2: 그 말은 그렇죠. 또 누가 있어? 네.
0: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찾아와 그 열차에 탔던 사람이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해요.
2: 아, 그 사람 참.
0: 네.
1: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내와 딸을 우연히 사고로
0: 잃었어요.
1: 잃은 사람이에요.
0: 자신도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2: 아 네. 어렵다.
1: 그리고 자기 팔이 이미 한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네. 장애가 있어요.
2: 아... 네.
1: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로지 선의로 오로지 선의로 진실만은 알게 해줘야 된다.
0: 네. 그러니까 억울하게 주니까 그냥 충돌 사고가 아닌 뭔가의 테러, 억울한 사고, 억울한 그 일로 죽은 사람이니 내가 위로하고 진실을 알려줘야겠다라고 이 사람은 찾아간 거예요.
2: 아, 뭐 악의가 없었네.
0: 네, 네. 그런데 미즈 미켈스는 나는 다 응징하고 말리라.
2: 그 형이 싸움 잘했던 거지.
1: 내가 책임질 거니까 너희는 작전만 해가지고 내가 시킨 대로
0: 그러니까
1: 해주기만
0: 내가 실행은
1: 해.
0: 내가 할게.
2: 아 혼자 내가. 싸운 게 아니에요?
1: 아니, 처음에는 혼자 싸워요.
0: 혼자 죽이러 다닙니다.
2: 그러다가 같이.
1: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2: 팀워크.
1: 우리도 총을 좀 알려줘야 되지 않아? 총 쏘는 걸 알려줘요.
0: 저는 이 영화를 우연히 봤는데 아 그냥 이제 복수극이구나. 봤다가 머리를 띵 만진 것 같은.
1: 정말요?
0: 아니었어. 그게 아니었어.
1: 깜짝 놀라는 거예요.
0: 그러면서 이제 깜짝 놀라게 되는 아주 독특한.
2: 그러니까
0: 독특한 복수극.
2: 비슷한 영화 있는데 이거는 좀 또 다르네요.
0: 네. 비슷한 영화가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이 영화는 그거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러면서도
2: 이 소스를 자주 쓰잖아요. 그 주인공이 싸움 잘하는 거 알고
0: 아주 매력적인
2: 거짓 정보를 흘려가지고.
0: 근데 그걸 이용하는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2: 많으니까.
0: 그건 아니거든요.
2: 그러니까 그 장르가 아니네.
0: 진실이라고 다 진짜? 믿고 복수에 나선 거거든요.
2: 그 사람도 그냥 아무 악의 없이 그냥 얘기한 건데.
0: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우리도 복수하는 드라마들 많이 있잖아요. 뭐 더 글로리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저는 모든 복수하는 영화나 드라마는 판타지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현실에선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 복수가 결코 단테스 백작의 복수, 이 미즈 미켈슨이 하는 복수, 저기다 혼나 이 복수는 잘못된 복수인데 뭐 킬빌에서의 복수, 더 글로리에서의 복수가 현실에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저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원한 피해자로 남는 거예요. 영원한 가해자로 남는 거예요.
2: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0: 그래서 너무 슬퍼요. 그리고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죠. 그 가해자들은 아까 기억도 못 하는데.
1: 그렇죠.
0: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기억도 못 하는데.
1: 맞습니다.
0: 그래서 나는 내 삶을 제대로 사는 게 그나마. 이 인간들에 대한 복수겠구나.
2: 맞아요.
0: 내가 그들한테 뭐 실제로 칼을 휘두를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어떻습니까? 두 분의 복수에 대한 정의는?
1: 저는 이제 그렇게 개인적 복수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버스터스는 집단적 복수잖아요.
0: 네.
1: 그럼 힘이 세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뭐냐면 시스템과 제도의 문제라면 시스템과 제도의 역할이 뭔지를 물어야 한다. 복수라는 그 단어를 앞세우지 말고 시스템과 제도로 희생당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가해자가 처벌은 받게 해야지 않느냐.
1: 네네네. 그러면 목소리를 그럼 영원히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제도나 시스템의 변화를 또 유도하는 순기능으로서의 그 작전도 필요하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0: 저는 권희쌤 짧게 복수는
2: 진짜
0: 복수는 단수가 아니다.
1: 복수는 나이건?
0: 복수는 단수가 아니다.
2: 네, 오늘 맛있는 거 되게 많습니다. 그 뭐냐 맛을 느끼면서 식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수를 꿈꾸다 보면 맛을 못 느껴요. 식사하세요. 식사하세요.
0: 맞아요. 맛있는 식사하십시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우리는 11월에 이제 만나요.
2: 야 11월. 아 말도 안 돼 11월이야.
0: 이지영이었고요.
1: 이백희였습니다. 그리고
2: 가리가리 가리였습니다.
0: 킬빌의 OST 함께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네, 10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휴일이지만 마지막 휴일이 연휴의 끝자락에서 맞이하는 오늘은 놀자입니다. 즐겁게 잘 노셨나요?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열심히 오늘은 놀자.

0: 네, 하늘 땅별 땅. 아, 유니스 버전으로 똑같습니다. 버전이라면 그렇죠? 리메이크 곡입니다. 아, 우리가 알던 하늘 땅별 땅은 조금 차이가 있죠? 목소리가 좀 맑아졌다고 해야 하나? 인사 나누시죠.
1: 안녕하십니까? 이국 인사드립니다.
0: 변함없이
1: 네, 변함없이 반짝거리는 이마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0: 어떻게 좀 명절 잘 보내셨어요?
1: 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 만나서 좋은 이야기도 듣고 좋은 음식도 먹으면서 가족들과도 또 시간도 보내고 땀 흘리면서 지냈습니다.
0: 정말 공식적이고 도식적인 이야기를 하시네. 9월이 어떻게 벌써 갔어요?
1: 그러니까요. 한 달이 그냥 흠뻑 지나갔습니다.
0: 월초에 저희 시장 이야기 좀 하고, 어떻게 뭐 우당탕탕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1: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번 녹화에서 하나 틀렸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더위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해서 자신 있게 9월 10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틀렸습니다. 9월 25일로 정정하겠습니다.
0: 뭐 나라님도 못 맞추는 이야기인데.
1: 그러니까
0: 아이고, 근데 올해는 너무 더웠어요.
1: 네, 많이 더웠고요. 또 이번에 추석 때도 가니까 이 가뭄 때문에 저수지에 물들도 다 말라져 있고 밤이나 감 같은 과실들이 작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대추도 마찬가지고 감이 제대로 열기도 전에 이파리가 단풍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감 같은 경우에도 조기에 다 떨어지고 낙과가 많이 생기고 해서 감농사 지으신 분들 그리고 저희들 같이 한 번씩 얻어 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산속길에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번에 가을은 이번 추석은 별로 재미가 없는 그런
0: 그러니까 원래 이제
1: 추석길이었던 것
0: 추석 때 성묘 가면서 감이든 밤이든 좀
1: 같아요.
0: 죽는 재미가 있었는데
1: 그렇죠.
0: 어디다 대추도 좀 따먹고
1: 네네네네.
0: 그랬는데 좀 그게 아쉽습니다. 아니 비가 너무 많이 안 와요. 지금도 좀 걱정입니다. 좀뭐 저번에 뭐 비가 좀 왔었는데 보니까 산에 있는 그산 밑으로 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제방이라고
1: 네,
0: 하잖아요.
1: 그렇죠.
0: 사방댐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는 저수지에 뭐좀 타고나니까 큰 대형 저수지는 뭐큰 기별도 없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아, 너무 걱정입니다. 태풍을 기다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네요.
1: 그러니까요, 또 태풍을 기다리자니 또 수해 걱정이 되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사실 이번에 제가 임실인데, 임실 시골집을 갔더니 그앞 개울이 다 말랐더라고요.
0: 그니까.
1: 그래서 20년 동안 처음 겪는 일이라고 지역 동네분들이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0: 태풍이 와가지고 비만 쫙 뿌려주고 물만 주고 하면 쓰겠어요.
1: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절대 우리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0: 그니까요. 이건 좀 맞았으면 쓰겠습니다. 자, 노래
1: 그러니까요.
0: 한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이오와입니다. 갑자기.

0: IOI 갑자기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동네 상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건지.
1: 오늘은 원도심 중에 한 군데인데요.
0: 예.
1: 예술인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
0: 예.
1: 주류 문화와
0: 예.
1: 음악이 넘치는 곳, 동문상점가를 한번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0: 동문삼정가라면 대충 제 위치가 어느 쪽이 되나요?
1: 전주의 동문 쪽인데요.
0: 예.
1: 그 경기전 옆쪽으로 해서
0: 예.
1: 옛 홍지서림 골목
0: 아.
1: 이쪽이 다 동문상점가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과거에는 잘 아시다시피 인쇄소 그리고 그 헌책방,
0: 예.
1: 그다음에 예술인들을 위한 공방, 그리고 뭐 음악다방
0: 예.
1: 이러한 것들 다양한 문화 시설들이 밀집해 있었던 아주 원도심 중에 한 중심에 있었던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통로, 이제 품전제과 이쪽으로 해서 동구시장, 그러니까 한옥마을 그 주차장 들어가는 길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쪽에 안쪽에 있는 상권들을 주로 말하는 거잖아요.
1: 네,
0: 뭐 대표적으로 이제 홍지서림이 있고
1: 네.
0: 우리가 그래서 사전부터 말을 해야 하니까 그리고 유명한 콩나물급 붙잡기 거리에서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아 그래서 다방 이야기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다방 삼양다방이 지금 있는 곳 거기.
1: 네 맞습니다.
0: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1: 네. 예. 동문상점가가 처음에 구성이 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라고 그래요.
0: 예.
1: 60년대, 70년대 헌책방과 인쇄소 등이 밀집하기 시작하면서
0: 예.
1: 동네가 발전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당시에는 그곳이 헌책방, 사실 경제적으로 다들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책들도 헌책 거래가 많았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볼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그러다 보면 헌책방도 10군데 가까이 헌책방들이 운영이 되고 있었고 거기에 또 예술인들이 또 분위기 있는 예술인들이 많이 계셔서 공방도 있었고 화가부터 시작을 해서 공방도 운영이 되고 음악다방
0: 네,
1: DJ가 운영하고 있는 음악다방들도 있었고 그리고 통기타 가수들이 또 자주 이용하던 뭐 호프집이나 이런 카페들이 많이 있었던 아주 전주에서 가장 핵심적인 상권이었었죠.
0: 그러니까 그 문화 1번지라고
1: 맞습니다. 에. 전주의 문화 1번지 하면 동문 상점가를 떠오르게 했었던 시절이 있었죠.
0: 있었죠.
1: 있었죠. 네네.
0: 동문 상점가의 말씀 이제 하는 게 그 DJ가 있던 돌 보면 뭐 지금 없었으니까 말하면은 그 클래식 감상실 있었던 필하모니 지역에 필하모니가
1: 네네,
0: 있었고
1: 필하모니.
0: 그때 뭐 활주로 뭐 막 생각 옛날 생각이 나
1: 그렇죠 그 당시에는 네. 상당히 사실 그게 건전한 청년들의 문화였잖아요.
0: 그렇죠.
1: 지금 저희가 뭐 극장 가듯이 어디 공원 나들이 가듯이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그러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은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음악다방 하면 그 콜라텍 같은 그런 분위기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0: 그렇죠.
1: 사실 클래식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곳이 음악다방이었거든요.
0: 네.
1: 그 당시에 그리고 LP판이 돌아가는 DJ에게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곡들
0: 그렇죠.
1: 적어내고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숭고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0: 네.
1: 좋은 공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0: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승합니다. 비가.

0: 비가 우승화였습니다. 동군 삼정가 말씀은 하셨는데 그 이제 옛날에 화려했던 명성이 네. 있는데 지금 조금 요즘은 분위기 어떤가요?
1: 상당히 어두워졌죠. 아. 골목길 자체가. 과거에 그 화려했었던 명성은 말 그대로 과거가 되었고요. 한 10여 년 전부터 새로운 상권들이 생겨나면서 예. 동문 상정가들이 시대에 맞춰가지를 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가게들도 노후화되고 찾아오던 고객들이 발길을 돌리면서 점포 매출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 둘씩 철수를 하게 되고 또 한때는 좀 왕성하게 활성화가 되다 보면 임대료 상승이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좀 공방들은 문을 닫게 되고 잘 되는 식당 몇 군데 빼고는 하나 둘씩 빠져나가다 보니 다양성을 잃어버렸어요.
0: 네, 그렇죠. 네,
1: 동문상정가 다양성을 잃어버리면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채일률도 한 30% 정도 공실률도 생겼고 그러면서 공실률이 생기다 보니까 밤에는 더 어두워지고
0: 네.
1: 간판불이 켜지고 화려한 조명이 있어야 골목길이 살아나는데 가게 문을 닫다 보니 꺼진 간판불 간판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골목길은 더 어두워지고 어두워진 길을 더 관광객들은 발길을 돌리지 않고
0: 그렇죠. 네, 그게
1: 악순환이 되어가고 네. 있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0: 그니까 예전에 저도 거기 가면은 마지막까지 헌책박점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거기도 문을 닫는 것 같고, 참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 정말 추억이 많았던 것들이 지금 보면 저 공실이 돼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좀 많은데, 뭐, 그래도 우리가 이제 안타까움을 전했지만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죠. 어제 노래가 꼭 그 안타까움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김신우입니다. 더 맨.

0: 더맨 김신우였습니다. 동문삼정가가 이제 쇠락하는 쇠락하고 있는 모습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뭔가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 어떻게든지 개선점이라든지 방법 논의 어느 정도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1: 네, 그래서 전주시하고 그 지역 상인회를 중심으로 한 상인들은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다양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주차장도 좀 확대를 했고, 그리고 한옥마을에서부터 연계되어 있는 도로, 주 도로에, 개천도 새로 이번에, 공사를 해서 곧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사실 동문상정가는 한옥마을이라는 거대한 관광지 명소가 인접해 있는 곳이잖아요. 불과 10분 이내에 경기전이 있고 그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1년에 약 1,500만 명 정도가 모인다고 그래요. 사실 동문상정가는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거죠.
0: 그쵸. 걸어서 할수 있는.
1: 걸어서 얼마든지 한옥마을에 찾아온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동선이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인근에 전라가면과 풍남문등이 유치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명한 맛집들도 같이 있잖아요. 맛집들이 있어서 동문상정가는 얼마든지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보물들을 안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그동안의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 등을 통해서 뭐 간판 정비 사업, 도로 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을 현재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문상정가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관광객분들 그리고 지역 상인들 그래 특히 추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전주 시민들이 많이 좀 찾아와서 다시 한번 즐겨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옥마을이라는 큰 관광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프라를 갖고 있는 지역
1: 그렇죠.
0: 옆에 바로 이제 보면 어떻게 보면 한옥마을에 속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거기에.
1: 네.
0: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걸로 해서 활성화 좀 많이 됐으면 쓰겠다라고 그런 이야기이신
1: 네,
0: 거죠.
1: 맞습니다. 네.
0: 자, 노래 한곡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 앨리스 신드롬입니다. 딥 다이브.

FM 93.5MHz 전지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너튜브 공동체 라디오 채널에서도 들을 수 있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0: 성시경 거리에서 듣고 왔습니다. 이제 신청 가져오신 노래잖아요.
1: 네.
0: 너무 이 동문 성정과 어울리게 텅빈 거리가 어떻게 우연찮게 이렇게 노래를 선택하는지 모르겠는데
1: 계획적으로
0: 저희가 이제 크게 뭐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혹시 저 세부적으로 더 해주실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1: 네, 지금 동문상정과에서는 금년에 좀 획기적으로 각 지역에서 행사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0: 예.
1: 11월 달에 행사를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레네 치맥축제, 서부시장 감액축제 이거에 빗대어서 전통주를 테마로 해서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동문상정과 일대에서 축제를 계획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뭐 전통주 빚기, 전통주 만들기부터 해서 그 그릇 만들기까지 각종 공방 체험부터 시작을 해서 가요 무대, 그다음에 플리마켓 이런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지금 예상 날짜가 언제시라고요?
1: 11월 13에서 15일까지입니다.
0: 11월.
1: 네네,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거기에 지금 뭐술저 학습관인가 있고,
1: 네, 맞습니다.
0: 전통주에 관련해서는 술방문관도 지금 한옥마을에 있고
1: 네.
0: 하니까 여러 가지로 재밌겠는데 그게.
1: 그렇죠. 그래서 한옥마을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유입하기 위한 매개체로 만들기 위해서 좀 관계자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제가 이제 그 예전에는 거기에 막걸리집도 유명한 막걸리집도 많았었거든요.
1: 네.
0: 근데 그거
1: 전집도 많았죠.
0: 그렇죠. 지금은 이제
1: 네.
0: 전집들은 좀 유명해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이게 어울려서 하면은 좀 괜찮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1: 네, 맞습니다.
0: 혹시 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뭐 생각하는 것은 따로 없으신 건가요?
1: 지금 현재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문상정과는 한옥마을이라는 가장 관광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져 있는 곳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관광객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 번은 거쳐가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예술 공연과 함께 음식이나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곳들도 하나씩 늘어나가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테마가 외국인들하고 잘 맞아요, 케미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알리고 홍보해서 관광객 유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0: 그러면 이제 이 노래 한곡 듣고 와가지고 항상 마지막에는 맛집 이야기 해주시니까 노래 듣고 온 다음에 맛있는 이야기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임영웅입니다.

0: 별빛 같은 나의 사람아. 아, 사랑아. 예, 임영웅이었습니다. 이제 맛집, 맛 이야기 해줄 건데, 그 동문상정 가에도 뭐 특별하게 맛있는 집들이 있나요?
1: 일단 가장 머리 아마 동문상정가의 맛집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아마 콩나물국밥 이야기일 텐데요. 뭐잘 아는 웽집 있고 또 그다음에 뭐 풍남 있고 해서 여러 군데 콩나물국밥집 거기도 사실 밥문화가 발달이 되었었던 지대다 보니까 속풀이 해장국 값싸게 먹을 수 있는 선지국밥 콩나물국밥집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다시 전집, 부침개라고 그러잖아요. 전집들이 하나씩 들어오면서 지금은 한 7, 8군데 이상이 성황을 이루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옛날 감성, 레트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호프집들이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야간 비행 같은 그 주류 문화와 그다음에 예술가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극장형 카페나 호프집들이 또 여러 군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문상정가를 방문하신다고 하면 거의 두 집에 한집 정도는 다 맛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가 다 깊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런데 켄터키 뭐 치킨 파는 곳도 있고 해서 어느 곳을 그냥 사전 정보 없이 방문하셔도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강점을 가진 상점가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0: 사실 죽어가는 상권에서 살아남아서 그 지금 굉장히 오래된
1: 맞습니다.
0: 집들이잖아요. 유지했다는 것은 그만큼 음식이 맛있다는 증거지 않았나 싶어요.
1: 그렇죠. 감사하게도 프랜차이즈들이 별로 없어요.
0: 아, 그쵸.
1: 다 노포예요.
0: 예.
1: 노포만 집들이 있어요.
0: 전주에 오면은 그뭐 가장 유명한 그 물갈비도 거기잖아요. 그 지금 저
1: 맞습니다.
0: 이쪽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그다음에 족발집
1: 네,
0: 있고 막
1: 맞습니다.
0: 머릿속에 다 그림이
1: 아유,
0: 그려지는데 그리고
1: 그래야지죠.
0: 뭐 저기 그 바베큐 비슷한
1: 맞아요.
0: 거에 닭으로 하는 바베큐 그집 유명한 집 있고 그다음에 그 뭐죠 닭곰탕집도 있고 내가 이렇게 잘 알죠? 그리고 사실 거기 그 감액의 원조인 그 전일 거기하고 임실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가까이 갈 수도
1: 네,
0: 있고
1: 맞습니다. 거기가 그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 근처를 한 바퀴만 돌아보시면 아마
0: 뭐 정말
1: 정말
0: 배가 너무 많이
1: 배가
0: 나오신다.
1: 그렇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그곳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0: 아니죠, 자기의 말이죠 억누를 수 있는 테스트염이라도 한번 거기를 그냥 지나치신 분들은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아, 그런데 좀 이제 아쉬운 게 그렇게 많은 맛집도 있고 전통이 있는데 상점이 죽어간다는 거. 아, 그래도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들 노력하고 있으니까 아마 좋은 결과가 있겠죠.
1: 네, 좋은 결과 있을 것
0: 예.
1: 같습니다.
0: 노래 한곡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 이번에 가시고 오신 노래는 정확히 10월에 맞춰서 같이 오신다는데, 아, 이게, 말일 날 들어야 하는데요.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용입니다. 잊혀진 계절.

0: 네, 잊혀진 계절 이용이었습니다. 원조 연금송이죠. 10월말 되면은 끊임없이 나오는 요즘 들어보더라고요. 이 노래 말고 또 봄이면 항상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뭐죠? 그 벚꽃 엔딩. 아, 정말 가수 그런 가수들이 부럽습니다. 아, 제가 지금 이야기 나누다가 아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동문상정가에서는 공연문화,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이 많고 지금 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인 밴드라든지 로컬에서 음악 활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쓰는 공연 시스템이나 이게 좀 동문상정가에는 좀 있잖아요.
1: 네, 있죠.
0: 근데 최근에 부산에서 그런 공연장에서 사람이 이렇게 춤추는 것 때문에 영업정지를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도 그걸 뉴스를 통해서 기사를 봤는데요.
0: 예.
1: 참 안타깝죠.
0: 예.
1: 사실 물론 무대라는 것이 이제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이 최우선 되겠지만 사실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에 대한 즐길 수 있는 권리도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그 각종 무대라는 걸 만들어 놓고 공연을 함에 있어서 사실 흥에 겨워서 그 자리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양간의 댄스를 출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무대에 올라와서 관객과 그 공연자와의 교감에 의해서 사실 흥이 좀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일반 음식점이냐 단란주점이냐 주점이냐 일반 음식점이냐를 따져서 법의 잣대로 정확히 잘라낸다고 하면 사실 어떤 문화가 제대로 정착될 수가 있을까 싶어요. 에이. 사실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옛부터 항상 춤과 노래와 춤이 항상 어우러졌던
0: 흥의 민족이죠. 흥의 민족. 에이,
1: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에이. 그런 사람들을 억지로 잡아놓는다는 것은 사실 너무 법이 현재 시민들의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한 것을 우리 정치권에서도 좀 더 지금은 고민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0: 네.
1: 정말 안타까운 기사였습니다.
0: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 가끔 TV에서 보면 다른 나라, 유럽에서 보면은 거기서 막 춤도 추고 뭐 와인 먹으면서도 뭐 가는데 그런 것을 부럽다고 방송에서는 아름다운 관계 나오는데 우리 같이 전통적으로 에헤라디 하면서 옆 사람,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술잔도 그러고 전주 막걸리 집들이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전주는 사실 모르는 사람도 못 맞으면 막걸리도 한 잔,
1: 그렇죠.
0: 한 병도 선물도 하고 같이 네네. 노래도 부르고
1: 나눔이
0: 에라들 했던데 그것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1: 그러니까 그런 곳을 춤을 출 수 있는 곳 없는 곳을 일반 음식점, 주점 이런 걸로 물론 나누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안전한 곳이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이 좀 필요하거든요.
0: 아.
1: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걸 전주시에서도 좀 시의회나 아니면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이것이 외국 문화하고도 잘 맞는 부분들이 있으니
0: 그쵸.
1: 우리가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이 1년이면 수십만 명이 지금 전주를 찾아오고 있는데 이 관광객들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그렇죠. 되어야 되거든요.
0: 걔들은 거의 막 서서 춤추던데.
1: 네, 그러니 음주가무라고 해서 어느 한 일정한 패턴을 두고 틀에 가두는 것보다는 조금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개방적인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자, 이런 낭만적인 이야기를 하시려고 노래를 정확히 이걸 갖고 나오셨네요. 최백호입니다. 낭만에 대하여.
1: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항구였어. 그야말로 연락선 성천가에서 돌아올 사람 없을지라도 슬픈

0: 최백호, 낭만에 대하여. 아마 낭만에 대하여 이 노래하고 가장 어울리는 것이 동문상정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또 윤종신의 오르막길을 선택해 오셨는데,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리고 하면서 오르막길 선택하신 이유까지 깔끔하게 좀 해주시면
1: 네, 오늘도 막 떠돌다 보니까 벌써 한 시간
0: 감사합니다. 예.
1: 넘게 훌쩍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아무쪼록 제가 나 혼자만의, 아직은 나 혼자만의 목소리이지만, 제가 여기서 외침들이 실제로 어려운 우리 상인들과 골목 상점가들에게 좀 희망의 메시지가 좀 전달이 되고, 이러한 욕구들을 우리 전주시를 찾아와 주시는 관광객분들과 전주 시민들이 좀 알아주셔서, 우리 노포들이 많은 우리 동문상점과 그리고 기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남부시장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들을 좀 많이 방문해 주셔서 이 상인들이 웃을 수 있는 날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0: 정말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꼭 시간을 내서 지금 우리 저 전북대 상인 맞죠?
1: 네,
0: 예,
1: 회, 응.
0: 상인의
1: 고문.
0: 고문 이국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길로 사실은 이 노래를 신청하신 이유가 우리 이제 올라가자라는 뜻에서
1: 고맙습니다.
0: 신청을 하셨답니다. 윤종신의 오르막길 들으면서 오늘은 놀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였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 오늘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플룻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클래식, 궁전, 고급스럽다. 또는 플룻이 뭐였더라? 뭐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참 다양한 것들이 떠오를 것 같은데요. 오늘은 플룻 연주자이면서 강사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시민 모셨습니다.
1: 플루트의 맑은 소리처럼 맑은 영혼을 지닌 플루티스트 김정은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저희 박수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하나, 둘, 셋. 이야, 맑은 영혼의 소유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또 소개를 하셨습니다. 네. 맑은 영혼의 소유자 맞으시죠?
1: 주변 분들이 다 맞다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0: 아니, 저희 방송국 들어오신데 제가 눈을 딱 뵀더니 눈이 너무 선하세요.
1: 그랬던가요?
0: 저분은 정말 맑은 분이다.
1: 그렇죠. 아우라가 맑게 느껴지셨던가요?
0: 네네. 저도 오늘 지금 방송을 해서 첫 대면하는 자리인데 아, 맑은 분이시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자, 플룻 연주자이자 강사로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으로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적절한 표현이었나요?
1: 저의 삶의 모토가 항상 긍정적이게 열심히 살자 이 모토거든요. 그런데 PD님께서 이렇게 저를 저의 이 삶의 모토를 얘기를 해주셔서 전 너무나 영광이죠.
0: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지금 얼굴에 미소가 지금 가득 웃는 상.
1: 맞습니다.
0: 방송이라고 웃고 계신 건 아니시죠?
1: 전혀 아닙니다.
0: 평소에 인상 쓰고 계시다가 방송이라고 지금 억지로 웃고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1: 전혀 아닙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라디오 방송 처음이세요?
1: 완전 처음입니다.
0: 그럼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튜디오 와보니 좀 어떠세요? 분위기랑?
1: 사실 너무 떨리고 사실 공간 자체가 낯설기는 하죠. 연주자로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도 많이 연주도 하고 했지만 이런 마이크와 이 헤드셋은 사실 익숙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떨리고 긴장되고 네, 그렇습니다.
0: 연주회나 뭐 공연을 좀 하셨다 하더라도
1: 네네.
0: 아, 그렇습니까?
1: 네.
0: 그 라디오 방송은 처음이십니다만 제가 이제 정은님을 알아보기 위해 그 너튜브 검색을 좀 해봤더니
1: 네.
0: 그 공연하시는 모습들이 여러 편 올라와 있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혹시 어떤 영상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실래요?
1: 혹시 왕벌의 비행을 혹시
0: 네, 왕벌의 들으셨나요? 비행도 있고 이제 교회 같은 곳에서 또 맞습니다. 연주하셨던 곳도 쓰시더라고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왕벌의 비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예술 담은 나라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소속돼서 연주 활동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대표님이 이제 대표 연주자들을 이렇게 쏙쏙 뽑아가지고 이제 한번 영상을 좀 만들어보자 이러셔서 그 영상을 만드셨는데 이게 유튜브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0: 네네. 아, 허락도 안 받고?
1: 그랬나?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있더라고요.
0: 네네.
1: 그래서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왕벌의 비행이 올라와 있더라. 이런 카더라를 계속 이제 전에 들었죠.
0: 네네.
1: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죠. 그래서 영상이 올라와 있었던 걸 또 보게 됐고.
0: 네.
1: 가족들한테 공유해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달라. 이렇게도 한번 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연주 같은 경우에는 네네. 저희가 이제 특주라고 해가지고.
0: 특주?
1: 네, 특주. 그래서 예배 중, 이렇게 설교 끝나고 이제 저희가 연주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은혜를 받자 이제 네네. 해서 이렇게 연주하는 장면이 녹화를 해서 이미 올라가 있더라고요, 영상으로.
0: 예.
1: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셨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0: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긴장을 좀 풀 겸 간단한 질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전주인, 맞죠?
1: 네.
0: 전주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1: 제가 전주에 산 지 지금 13년째 되는 것 같아요.
0: 고향이 이쪽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1: 네, 맞습니다.
0: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1: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0: 서울에서?
1: 네.
0: 수도권?
1: 네.
0: 서울특별시?
1: 네, 맞습니다.
0: 이야, 서울인을 보게 되다니. 아니, 근데 서울에 사시다가 어쩌다가 이 지방까지 오셨습니까?
1: 제가 좀 사연이 깁니다.
0: 아.
1: 네. 이게, 원래는 이제, 여기 전주로 오기 전에 제가 목포에서.
0: 전남 목포?
1: 네, 전남 목포. 목포에서, 시립교향악단 활동을.
0: 아.
1: 네, 3년 반 정도를 했었어요.
0: 네.
1: 이제 그러다가, 조금 욕심이 나서, 이제 다른 것도 한번 트라이도 해보고.
0: 네네.
1: 했었죠.
0: 근데
1: 어떻게 1차까지 잘 됐다가.
0: 네.
1: 이제 면접에서 안 되긴 했지만,
0: 뭐
1: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좀 반년 정도 쉬었다가.
0: 네.
1: 친구가 여기 전주에, 괜찮은 오케스트라에 자리가 났다. 수석 자리가 났다.
0: 예.
1: 그래서 시험을 볼 의향이 있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고향에 갔으니까.
0: 네.
1: 좀, 엄마 밥도 좀 먹고 싶고, 그러고 싶다. 이제 이랬는데, 이제 친구가 엄청나게 전주를 엄청 피아를 했단 말이죠.
0: 네.
1: 그래서, 알겠다. 이제 해서 시험을 봤네요. 이제 시험을 보고 봤는데, 제가 또 덜컥 됐네요.
0: 오.
1: 네. 이제 그렇게 오게 됐고, 그래서 전주라는 도시를 한번 좀 제가, 탐구하고 탐색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0: 네.
1: 목포와 다르게. 그래가지고,
0: 네,
1: 전주를 봤더니 사람들이 일단 너무 좋으신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렇게 서울 사람들은 살짝 이렇게 냉정하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0: 차갑다?
1: 맞아요. 전남 사람들은 좀 세다.
0: 거칠다.
1: 맞습니다. 근데 전주 사람은 둥글둥글하다.
0: 온순하다.
1: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기 너무 좋다. 그래서 한두 번, 그리고 제가 지금 있는 오케스트라에서도.
0: 네네.
1: 일주일에 두 번밖에 출근을 안 한단 말이죠.
0: 네,
1: 그래서 한번 동태를 살펴봤었어요.
0: 네.
1: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전주라는 도시를 어떤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일단 환경 자체가 이제 너무 좋았고.
0: 네.
1: 오케스트라 환경도 너무 좋았고. 사람도 너무 좋았고. 일단 전주하면 너무 유명한 음식이.
0: 네.
1: 또 맛있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좀 정착 한번 해봐도 좋겠다. 싶어서 내려오게 됐죠. 그래서 30대를 전주에서.
0: 지금 30대 아니세요?
1: 저 40대입니다.
0: 진짜요?
1: 네.
0: 저는 많아도 30대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1: 감사합니다.
0: 맑게 살아가시니까 그러신가 보다.
1: 그런가 봐요.
0: 그럼 지금 4학년 몇 반이신 거죠?
1: 네, 맞습니다.
0: 그러시구나.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계속 그 전주에 정착하면서 전주 시민으로 살아가실 예정이신가, 아니면 또 언젠가 또 저기로 가십니까?
1: 아니죠. 이제는 제가 마음을 먹고 내려온 만큼 여기서 이제 뿌리를 더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주에 13년간 살고 계시는데, 전주에 살아보니 이것 하나는 정말 좋더라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전주라는 동네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굉장히 둥글둥글하고 여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이거에, 그러니까 서울 삶 자체가.
0: 네.
1: 굉장히 바쁘게 느리면 도태된 삶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었거든요. 그래서.
0: 네.
1: 20대를 굉장히 치열하게 보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한 템포 살짝 느리게 가도 괜찮아 라는 그 트렌드 같이 이렇게 이미지 형상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주라는 도시가.
0: 네.
1: 그래서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삶이다. 그리고 내가 이 음악을 하기에도 굉장히 마음적으로 여유가 있어야지 좋은 음악이 나올 수 있듯이.
0: 그러네요.
1: 그리고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선생님의 좋은 영역으로, 좋은 생각으로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0: 네네.
1: 이게 전주만의 매력이었지 않았을까.
0: 전주의 장점, 좋은 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0: 그럼 그 저희가 사전에 준비한 오디오가 있어서 오디오 듣고 돌아와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앞서 자기소개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오늘 출연하신 김정은님은 플루트 연주자이자 강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해서 오늘 방송은 플루트 관련 궁금한 점을 여쭤보고 출연자가 자유롭게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앞서 들은 오디오, 그 자기소개 때 잠깐 그 왕벌의 비행 네. 말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그 왕벌의 비행 니콜라이 림스키 코르사코프 어렵습니다.
1: 어렵습니다.
0: 니콜라이 림스키 코르사코프 작곡가 분이시죠?
1: 네, 맞습니다.
0: 그 오페라 살탄 황제 이야기
1: 맞습니다.
0: 예, 이제 OST로 쓰였다고 말씀드린 게 맞나요?
1: 맞습니다.
0: 예. 이 곡인데 이걸 지금 김정은님이 연주하신 거잖아요. 플루트로.
1: 네. 맞습니다.
0: 이게 너튜브에 올라가 있고.
1: 맞습니다.
0: 이야, 아니 저는 플루트에 대해서는 좀 문외한인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왕벌의 비행을 말 그대로 플루트로 지금 표현해내신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이거 어떤 수준의 저기 곡인가요? 이걸 소화해내려면?
1: 사실 테크닉을 많이 요하는 곡이기도 하고 네네. 호흡도 많이 필요로 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0: 네.
1: 근데 짧은 시간 안에 플루트의 기교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연주자들이 솔직히 안 하려고 하죠. 기피를 하려고.
0: 아, 이 곡을?
1: 네네네. 뽀록이 나니까요. 저도 이렇게 헤드폰으로 들어보니까
0: 네네.
1: 아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끄럽지만 그래도 네. 녹음을 해서 이렇게 들으니까 예, 저를 다시 한 번 더 보이게 됐네요.
0: 참 그 청취자분들도 한번 그 너튜브에 플루트 김정은 한번 쳐보시면 이 왕벌의 비행이라고 연주한 그 동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을 위해 사전에 제가 여러 개 질문 드렸는데 어렵진 않으셨어요?
1: 어려웠습니다.
0: 어렵지만 준비는 이제 네, 잘해오셨다. 그렇죠?
1: 네. 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첫 번째 주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플루트 시작하다입니다. 이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플루트는 어떤 악기인지 혹시 정의가 있다면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1: 플루트란 악기는 오케스트라 대표적인 악기로서 제일 높은 음역대를 담당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연주자들이 항상 필요로 하는 연주 악기이기도 합니다.
0: 네네.
1: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앞전에 들었던 왕벌의 비행 같이 기교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악기이기 때문에
0: 네.
1: 굉장한 테크닉을 요하는 악기이기도 하고 관중들한테 들었을 때 굉장히 화려한 악기로 반짝반짝 빛나는 네. 악기의 대명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매력을 지닌 악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악기 중에서도 꽃으로 불리운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0: 아,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악기.
1: 네, 맞습니다.
0: 플루트.
1: 네.
0: 네, 좋습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이어서 여쭤볼게요. 많은 악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데 지금 플루트 연주자로 좀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플루트를 연주하게 된 계기가 분명 있으셨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어쩌다가 플루트를 접하게 되셨습니까?
1: 제가 원래는 피아노 전공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0: 아, 피아노도 원래 하셨어요?
1: 네네.
0: 오.
1: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피아노를, 이거가 내 길인가? 해가지고 꽤 오래 쳤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학원 원장 선생님이
0: 네네.
1: 정은아, 잠깐 이것 좀 한번 쳐볼래? 이제 이랬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연습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길다란 은색 악기를 들고 들어오셨단 말이죠.
0: 네.
1: 연습하는 방에. 그랬더니 본인께서 막 부르시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때 저는 사실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색도 그렇고
0: 네네.
1: 이 연주하는 자세도 그렇고 그냥 저는 그냥 확 빠진 것 같아요.
0: 원장님이 하는 모습 보고?
1: 네.
0: 그래서
1: 피아노 치다가 다 틀리고 그 선생님이 정신 차리라고 등짝도 한번 맞고 이제 그럴 정도로 제가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저 악기를 한번 접해보고 싶다. 그래서 부모님을 굉장히 설득을 해서 한번 입문을 했었죠. 그런데 처음에 제가 플룻을 할 운명이긴 했나 봐요. 소리를 곧잘 냈어요.
0: 오, 관악기가 원래 처음부터 소리 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들었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플룻이라는 악기가 저희가 무는 악기가 아니라 그냥 허공에다가 대고 부는 악기거든요. 네네. 근데 국악기에서 이제 조금 비슷한 악기를 접한다고 하면은 대금은 솔직히 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0: 네네.
1: 근데 단소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많이 한단 말이죠. 저희 때도 네네. 단소를 배웠었고 네. 근데 단소도 소리가 잘 났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플루트 비슷하게 입모양과 이 치구를 막는 게 비슷하다 보니까 제가 잘 불었던 것 같아요. 플루트를.
0: 네네.
1: 네, 그래서 이쪽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0: 그때 나이가 몇 학년 때셨어요?
1: 처음은 사실 접한 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살짝 접했다가 네네. 이 3년 동안에 공백이 좀 있었고 다시 내가 플룻을 다시 잡고 다시 시작을 하겠다 한 거는 고1 때.
0: 고1 때?
1: 네.
0: 아, 그럼 그 전향했을 때 부모님들도 찬성하셨네?
1: 어,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너무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네. 저의 이런... 선택이나 이런 거에는 굉장히 밀어주시는
0: 아 지지해주시고
1: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무리 없이 딱 입문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너가 원하는 거니까 너가 네네.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고등학생 때.

0: 어려서 그러는가, 어린 아이들의 눈높이 교육이 잘 됐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이렇게 입소문을 내주셔서,
1: 오.
0: 네, 이렇게 스무 살때 바쁘게 레슨과 학업 바쁘게
1: 아, 그
0: 보냈었었거든요.
1: 정도셨어요?
0: 네.
1: 잘 가르친다, 선생님. 그렇게.
0: 그러니까 이게 잘 가르친다도 포함이 되지만 아이들과의 정서 문제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과 이게 생각도 잘 읽어줘야 되고 마음을
1: 네네.
0: 헤아릴 수 있었던 선생님이었던 것
1: 맑은 영혼의 소유가 맞네요.
0: 네,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거를 되게 높게 평가를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1: 네네.
0: 그러다 보니까 사춘기 있는 아이들도 사실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긴 하지만 이 아이들이 항상 그 고민을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할수 없는 그런 부분도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서
1: 네네.
0: 이제 풀로 시간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렇게 본인들하고도
1: 네네.
0: 자녀하고도 트러블이 있는 거를 살짝 저한테 귀띔을 해주시고 제가 그걸 또 중간 역할을 자연스럽게 이제 해주는 그런 역할도 했었어서
1: 상담사 역할도.
0: 네, 그렇게 됐었네요. 네.
1: 네.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라는 게 이제 감정의 교류가 정말
0: 맞습니다.
1: 잘 이루어지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0: 맞습니다.
1: 그런 부분에서 정훈님은 참 아이들과 그런 걸잘 하셨다.
0: 네.
1: 이야,
0: 그런 것
1: 맑은
0: 같아요.
1: 영혼의 소유자. 그러시군요.
0: 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플룻, 그 관악기 포함해서 관악기들도 그렇고 플룻도 그렇고 이 연주자분들은 폐활량이 남다르다라는 시선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실제로? 폐활량?
0: 폐활량이요? 저는 사실 폐활량이 좋지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진짜 웃자고 하는 말씀입니다만
1: 네네.
0: 제가 한의원을 갔는데 한의사 의사 선생님께서 진맥을 딱 짚으시더니 직업이 뭔가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신가요? 이제 이랬더니 폐가 약하다. 선천적으로 폐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 플룻 연주한데.
0: 네. 그래가지고 제가 폐가 약한가요? 이제 이랬더니 그래서 제가 저 근데 음악하는데 이제 이랬더니 악기가 뭘까요? 이제 이래서 저 플룻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플룻 연주자입니다. 그랬더니 직업을 잘못 선택한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어찌됐건 근데 저는 다른 이제 플루티스트 연주자들보다도
1: 네.
0: 사실 그렇게 폐활량이 이렇게 길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저희는 폐활량보다도 이렇게 횡격막이라고 해서
1: 네, 횡격막.
0: 네, 그쪽을 이용해서 부는 악기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을 좀 보완하는 그렇게 수단으로 해서 복식호흡을 조금 많이 연습을 해가지고
1: 네네.
0: 네 표활량보다는 복식호흡을 조금 더
1: 복식호흡.
0: 강조를 하고 가르칠 때도 복식호흡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1: 폐활량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0: 근데 있긴 있죠.
1: 아,
0: 있긴
1: 어느
0: 있습니다.
1: 정도 있긴 있다.
0: 네,
1: 횡격막도 중요하지만 폐활량이 좋으면 더 좋다.
0: 당연하죠. 네, 맞습니다.
1: 그걸 극복하고 지금 연주자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이야, 역시 맑은 영혼의 소유자.
0: 부끄럽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의 마지막 질문이겠네요. 제 주변에 이제 음악하는 분들 보면 되게 이제 막 기타, 피아노, 막 드럼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 플룻 연주하시는 분은 이제 정원님이 처음 뵙는데, 플룻 연주자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뭐, 아우, 신기하다랄지, 좀 어떻게 보신지 궁금해요.
0: 굉장히 좋게 보십니다. 네, 굉장히 신비롭게 보시고,
1: 네네.
0: 뭔가 대우가 좀 다르십니다.
1: 아, 정말요?
0: 네, 리코더 연주자라고 했으면 아마 웃었을 겁니다. 네, 근데 그런 시선이 사실 나쁘거나 그러지 않아요.
1: 네네.
0: 제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것 같고, 이분들한테 이런 신비로운 악기를 전달할 수 있고 가르쳐 드릴 수 있다라는 그 매개체 역할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1: 네네.
0: 어깨가 좀 으쓱해질 때가 좀 있죠. 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1: 고급진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좀 있으신 것 같고.
0: 맞습니다. 그래서 또 어렵게 보시는 분들도 있죠.
1: 아, 어렵다.
0: 네.
1: 어려운 영역이다.
0: 네.
1: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오페라, 클래식 뭐 그런 음악까지도 연상이 되니까.
0: 맞습니다.
1: 어려운 악기다랄지. 근데

0: 뭐 저기 종류한테는 어려운 악기는 아니신 거죠? 즐기는 악기.
1: 저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악기도 맞긴 해요. 사실 저한테도. 왜냐면은 막 연습하다 보면 이렇게 손가락이 잘안 돌아갈 때도 있고, 호흡이 그날의 컨디션에, 그러니까 악기라는 게 그날의 컨디션, 그러니까 나의 기분에 따라서 이 악기들이 다 흡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컨디션 조절을 굉장히 잘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컨디션 조절이라는 게. 나머지는 뭐.
0: 오랫동안 해오셨다 하더라도 정답은 없다.
1: 맞습니다.
0: 늘 연습이다.
1: 맞습니다.
0: 매일매일이 공부고.
1: 맞습니다.
0: 아,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참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첫 번째 주제 마무리할까 하는데 혹시 플룻 시작하다 관련 못다한 말씀 있을까요?
1: 사실 관악기다 보니까 저처럼 뭐 폐가 약하시다거나 아니면은 비염이 좀 있으신다거나 네, 이러신 분들이 악기는 너무 좋은데 네, 제가 이것 때문에 할수 있을까요? 천식 특히 천식 있으신 분들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건 역시도 좀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극복할 수 있으니까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원님도 지금 폐활량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닌데 지금 잘 해내고 계시듯이
1: 네,
0: 네,
1: 맞습니다.
0: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청해 주신 곡이 있어서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를 듣고 계십니다. 전주 야호!
1: 네, 정우님이 신청해 주신 곡 듣고 왔습니다. 곡명이 길고 발음이 좀 어려워서 정우님께 곡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곡이죠?
2: 플루카 하프를 위한 콘체르토 곡이고 작곡가는 모차르트.
1: 모차르트. 네. 볼프강 아마데우스.
2: 맞습니다.
1: 네. 플루트과 하프를 위한 유일한 모차르트 협주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맞습니다.
1: 근데 모차르트가 또 저기 그 플루트는 안 좋아했다는데.
2: 너무 싫어했죠.
1: 왜요?
2: 이 모차르트가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궁정음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궁 안에서 사교적인 음악을 작곡을 했잖아요.
1: 네네.
2: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이런 방음 시설 이런 게 아니라 박수를 딱 치면은 왕왕왕왕왕 이런 예 그랬던 시절이었단 말이죠.
1: 네.
2: 근데 이제 바이올린 같은 경우도 개량된 지금처럼 현대 악기가 아니라
1: 네네.
2: 그때는 막 양 그 창자를 꼬아가지고 만든 그런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했는데 그런 악기들이 볼륨 자체가 굉장히 고악기 자체가 네네. 볼륨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서 관악기가 플루시 밤 하니까 얘네들 소리를 다 뒤덮어버린 거죠.
1: 아이고.
2: 그러다 보니까 모차르트가 굉장히 싫어했어요. 플루시라는 악기를.
1: 그런 배경이 있군요.
2: 네. 그래서 어울리지 못하는 악기다. 앙상블과 전혀 어울리지 못하는 동떨어진 악기다.
1: 네네.
2: 해서 굉장히 싫어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럼 배경을 알고 들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2: 맞습니다.
1: 네. 이 곡을 신청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2: 제가 오프닝 때 네. 맑은 영혼, 맑은 음색 이거를 강조했듯이
1: 네.
2: 정말 플루트 하면은 맑은 음색이 항상 저는 떠오르거든요.
1: 네.
2: 근데 예, 하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천사를 표현을 하잖아요. 항상 천사가 하프를 뜯고 있는 이런 그림.
1: 그러네요.
2: 그쵸. 그림을 항상 갖고 지고 있어요. 네. 하프라고 하면. 근데 플루시라는 음색도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내려오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맑은 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네.
2: 그래서 정말 플루시의 음색을 조금 더 대표적으로 잘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곡이 저는 이 곡이라 생각을 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1: 플루트의 매력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꼭 이 곡을 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플루트의 매력입니다. 첫 번째 주제에서도 이제 정우님께서 플루트의 매력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내가 생각하는 플루트의 매력은 이것이다. 알려주세요.
2: 일단 자세 때문에 너무 이쁘다.
1: 자세.
2: 네.
1: 어떤 자세라고 해야죠?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어서 저희가.
2: 저희가 세로로 부는 악기가 아니고 옆으로 키는 악기도 아니고 가로로. 네. 거기다가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1: 네.
2: 사람들 눈에 띄는 악기죠.
1: 봄나잖아요.
2: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매력적인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소리가 일단 너무 아름답습니다.
1: 네, 금방 그 곡 들어봐서 알다시피 아름답습니다.
2: 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악기의 소재에 따라서 음색도 많이 변하는 악기가 저희 플루시입니다.
1: 아, 플루시를 뭘로 만드냐에 따라서?
2: 네. 그러니까 저희가 플루시 나무로 만든 악기가 있고
1: 네네.
2: 그다음에 은으로 만든 악기도 있고 금으로 만든 악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초보자를 위한 니켈로 만든 악기가 있습니다.
1: 네네.
2: 이 악기들마다 음색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그런 묘한 그 재미도 있어서 이것도 플루트의 매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같은 곡이라 하더라도 같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불러도
2: 네.
1: 음색이 달라지겠네요.
2: 네.
1: 그럼 정원님이 지금 주로 사용하는 플루트는 어떤 재질의?
2: 저는 실버와 골드를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1: 섞었다는 것은?
2: 그러니까 위에 앞에 부는 부분은
1: 네네.
2: 골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는
1: 네네.
2: 이 바디 부분은 실버로. 만들어졌습니다.
1: 뭐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섞으신 거예요?
2: 조금 더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한번 조합을 했죠.
1: 그게 해봤더니 나에게는 이게 최상의 조합이다.
2: 네, 좋더라고요.
1: 이야, 재밌네요. 네. 금과 은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니.
2: 네.
1: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또 이거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좋은 음악을 듣다 보면 참 맛있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래서 준비한 질문. 플루트 음색 음악을 음식에 한번 비유한다면 어떤 맛의 무슨 음식일까요?
2: 저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팝핀 캔디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1: 팝핀 캔디?
2: 네. 입에서 톡톡톡 터지는 그런 음식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플루시라는 악기가. 어떤 곡을 불어도 그러니까 어떤 악기가 뭐 똑같은 곡을 불어도 네. 다 같은 소리와 다 같은 음색에 있어서 표현 방법이 다 다르지만 플룻이라는 악기는 저희가 이제 무는 악기가 아니고 이제 허공에다가 부는 악기다 보니까 네. 이게 호흡에도 호흡의 이 울림과 이렇게 숨결에 따라서도 화재 전환이 빨리빨리 반응이 되는 악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때 시시 때때 막 바뀌는 그런 재미가 있는 악기여서 저는 네네. 약간 팝핑 캔디 같은 음식에 비유를 했습니다.
1: 비유가 좋네요, 총님. 팝핑 캔디. 네. 입안에서 톡톡톡톡 튀는.
2: 네.
1: 아, 팝핑 캔디 같은 음식이다.
2: 네.
1: 아마 많은 분들이 팝핑 캔디 저가 검색해 보실 것 같은데요. 저도 팝핑 캔디 청소년 때까지는 좀 먹었던 것 같아요. 어른 되고 나서는 좀 안 먹었는데
2: 네.
1: 어린이들이 좀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입안에서 터지는 그 재미 때문에.
2: 맞아요. 맞아요.
1: 팝핀 캔디와 같은 음식이다. 플룻은 네. 아우 정말 최고의 표현이시네요.
2: 감사합니다.
1: 네. 그럼 또 이거 여쭤볼게요. 그 다른 관악기도 많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데 다른 관악기와 플룻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2: 큰 차이점은 일단 그 부는 방향이 일단 다르고 앞으로 불었다고 하면 저희는 이제 가로로 네네. 부는 악기. 이게 조금 다른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무는 것도 다 다른 악기들은 다른 관악기 같은 경우에는 뭐 마우스피스라고 해서 입술에다가 이렇게 대고 이렇게 입술을 떨려 가지고 내는 악기들이 금관악기. 그다음에 이제 다른 목관악기들은 이제 리드라고 해 가지고 그렇죠. 잘하시네요. 그 리드를 울려 가지고 내는 악기란 말이죠. 근데 저희는 아무데도 의지할 수 있는 악기가 아니에요. 정말 말 그대로 허공에다가 대고 부는 악기거든요. 이게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다른 악기 군들은 물면서 이제 소리를 내기 때문에 호흡 조절이 이게 제가 체감이 돼요.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1: 네.
2: 근데 플룻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허공에다 막 불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만큼 바람이 소진이 됐는지 가늠이 좀 잘 안 되는
1: 네네.
2: 이게 조금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혹시 저기 그 호흡 때문에 좀 이렇게 그만두기도 하시나요? 어렵다고?
2: 맞습니다.
1: 배우시다가?
2: 네, 그렇죠. 이게 조금 안타깝죠. 늘어날 수는 있거든요. 사실
1: 네네.
2: 호흡이라는 거는 트레이닝을 통해서
1: 네네.
2: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만큼 이제 많이 늘어나느냐. 이건 사실 이것도 사실 연습밖에 없거든요.
1: 네네. 네,
2: 저 같아도 한 40년을 이렇게 흉식 호흡만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복식 호흡을 하려고 하니 인체에서는 얼마나 놀라겠어요.
1: 그렇죠.
2: 네, 얘가 왜 이런 호흡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몸에서도 계속 이상한 반응이 올라오거든요. 악기를 연주할 때.
1: 네네. 네,
2: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어하게 되고 힘으로 계속 불게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악기를 소리 때문에 폼나는 것 때문에 접하셨다가 이런 네. 문제에서 다 부딪히시면서 네, 악기를 살짝 내려놓으시는 분들도 좀 있죠.
1: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이제 폼의 모습과 실제 연주할 때
2: 맞습니다.
1: 호흡법이랑 정말 다르니까
2: 맞습니다.
1: 힘든 부분도 있으니까
2: 맞습니다.
1: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플룻 연주자이자 강사로 살아오시면서 참 많은 에피소드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2: 네.
1: 즐거웠던 에피소드도 있고 힘들었던 에피소드도 있으실 텐데 한 가지씩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2: 연주자로서 행복했던 거는 연주를 하고 나서 이제 관중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너무 감동적이었다. 이제 이런 피드백을 주실 때 예, 그럴 때가 사실 너무 감동이었고, 예, 제가 또 이제 기독교이기도 하지만,
1: 네네.
2: 성도분들이 너무 은혜 받았다. 이제 막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아, 내가 저분의 예, 심정을 잘 느끼면서 이렇게 어루만져 드렸구나, 라고 하면서 저 나름대로 되게 뿌듯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굉장히 행복한 경험이고, 연주자로서
1: 네네.
2: 조금, 또, 또 이면적으로 다른 면으로 이제 또 안 좋은 점은 저희가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아무래도 이제 딱 대고 부는 악기다 보니까
1: 네네.
2: 이게 땀이 차면 미끄러질 때가 많아요.
1: 네,
2: 물면은 버티기라도 하는데 네네. 이게 막 미끄러지니까 이렇게 연습했을 때보다도 잘 안 나올 때 이게 긴장하고 그러면 땀이 이제 땀도 컨트롤이 안 될 때가
1: 그렇죠,
2: 있잖아요.
1: 그렇죠, 네.
2: 그러니까 이럴 때 조금 아 연습한 것보다는 많이 못 나왔다 이럴 때가 조금 속상할 때가 조금 있죠.
1: 네.
2: 이게 연주자의 그거고 네. 희노애락이고 이제 강사로서의 이제 희노애락을 얘기하면 이제 저는 그 배우시는 분들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70대
1: 네.
2: 이신 분들까지 다양한 연령층들이 있는데요. 이제 뭐 초등학생이나 이제 배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 네.
2: 이 친구들을 통해서 제 영혼이 더 맑아지는 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
1: 네네.
2: 그리고 이렇게 친구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제 이랬을 때 피드백이 굉장히 빠른 것들도 아이들이고 네네. 가르쳤을 때 뭔가 쑥쑥 이렇게 스펀지처럼 흡수되는 네. 것도 그다음에 출력되는 것도 이런 것도 정말 가르치면서 제일 뿌듯한 거죠.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성인분들은 이 성인분들한테 정말 대단한 게
1: 네.
2: 이게 정말 끝까지 가시는 거.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입문하셨을 때 어렵지만
1: 네.
2: 나는 이걸로 끝까지 갈 거예요.
1: 끈기.
2: 아이들은 실증 나면 그만둘 수 있지만
1: 그렇죠.
2: 성인분들은 끝까지 가시는 거.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분들을 통해서 나도 저 나이 될 때까지 저렇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1: 네.
2: 그래서 이런 게 가장 행복하고 좋았던 거고 이제 조금 이제 강사로서 좀 힘들었던 점들은
1: 사실적으로
2: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가르쳐주면 틱틱거리는 거 틱틱거리는 거
1: 에라서
2: 맞습니다. 자녀분들 있으시잖아요.
1: 네네.
2: 네, 그 아시죠? 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거 그게 조금 있는 거 그래서 서로의 그 영역 다툼 같이 네, 살짝 이렇게 언쟁이 좀 있는 거 근데 이제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분들은 그냥 저는 그냥 너무 좋아요. 막 그게 싫은 것보다도 나쁜 것보다도 이분들이 너무 막 열심히 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저 더 쉽게 더 편하게 불러드릴 수 있을까 이거를 제가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1: 교수법.
2: 네. 그래서 그렇게 연구한 깨끔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성인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저로서도 성장할 수 있게끔
1: 네네.
2: 도둔판이 될 수 있고. 근데 이렇게 나쁜 점을 좀 생각해보자. 이제 이런 거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분들이 저한테 미안하다.
1: 아이고.
2: 고맙다.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해주시니까.
1: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데 거기에 부응 못해서 죄송합니다.
2: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막 저한테 그런 말씀을 들은 제가 그런 말을 들으니까 어쩔 바를 모르죠. 그래서 저는 더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저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도 해보기도 하고 이게 저의 그냥 희노애락이라고 할 것 같아요. 강사로서의
1: 네, 말씀하시는데 참 그 한 말씀 한 말씀에 지금 다 표현하지 못한 희노애락이 지금 가득 있으신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1: 하지만 즐겁고 보람되게 하고 계시잖아요.
2: 맞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2: 네.
1: 마무리하고 또 신청해 주신 곡이 있어서
2: 네.
1: 노래 듣고 마지막 주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 네.

0: 네, 두 번째 신청해 주신 곡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고세크의 탕브랭이라는 곡이고요. 들으셨지만 굉장히 요즘에 뭐 유튜브나 이렇게 쇼츠 배경음악으로도
0: 네,
1: 많이 나오고,
0: 익숙한 곡입니다. 네.
1: 네. 그다음에 박준영의 왓썸맨
0: 왓썸맨.
1: 맞습니다. 거기에도
0: 아, 그래요?
1: 좀 황당할 때 따따라라 따따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주하다가 이 곡도 저도 가끔 연주하거든요. 그러면
0: 네네.
1: 이럴 때가 많죠. 많이 들었는데
0: 네,
1: 어디서
0: 맞아요,
1: 들었지?
0: 맞아요. 귀에
1: 이렇게.
0: 익숙한 곡.
1: 네, 맞습니다.
0: 네, 아유, 좋은 곡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0: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주제, 플루트와 전주입니다. 전주는 플루트 연주자 또는 강사로 살아가기 괜찮은 환경인가요?
1: 사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0: 네.
1: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냥 강사로서의 삶도 그런 조건도 사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수도권에 살았었지만 뭐 비교를 하자면 거기는 너무 광범위하고
0: 네.
1: 여기는 조그마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문화 활동 같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정착되어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0: 네.
1: 네, 그래서 시에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는 거는 같은데 조금 더 도와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0: 시에서
1: 네, 그러면 왜냐면 저희가 코로나 때 많이 타격을
0: 아,
1: 입었거든요.
0: 그러시네요. 네.
1: 네, 음악가들이
0: 공연을 못 하니까.
1: 그쵸. 그것도 그렇고 이제 부는 악기다라고 해가지고.
0: 아.
1: 저희들부터 차단이 됐었죠.
0: 아하, 부는
1: 네,
0: 악기니까.
1: 호흡으로 전달이 된다.
0: 와.
1: 그래서 막 저희가 이런 문제들이 꽤 장기간이 지속이 됐었잖아요.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뭐 중간에 이렇게 직업을 전향하신 분들도 꽤
0: 아이고.
1: 많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삶이 180도 바뀌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하게 그래도 일이 들어왔었었거든요. 코로나 때도.
0: 네네.
1: 그러기도 했고, 연주도 많이 하기도 했었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럭키한 케이스인 거는 같은데,
0: 네네.
1: 크게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좀 그때 이후로 많이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많이 회복 중에 있어요.
0: 네네.
1: 그래서, 봤었을 때는, 나쁘지 않는 환경인 것 같아요. 연주나 뭐 교육적인 거나
0: 네네.
1: 네, 나쁘지는 않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0: 앞으로 좀 코로나 같은 그런 사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럼요, 맞습니다.
0: 힘들어하는 분들 뭐 여기저기 뭐 여러 업종에서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쨌든 전주에서는 그래도 해 나갈 만하다라는
1: 해 나갈 만하다.
0: 말씀이신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진심이시죠?
1: 진심입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이거 여쭤볼게요. 앞으로 전주에서 만들어가고 싶은 그 정은님만의 플룻 문화라는 게좀 있을까요?
1: 저는 여기가 공동체 라디오잖아요.
0: 네.
1: 플루트 공동체 역할이 되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플루트라는 악기가 피아노처럼 바이올린처럼 많이 대중화가 된 악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접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내성적이신 분들도 악기 하나로 이렇게 활동 영역이 넓어질 때가 있고
0: 네네.
1: 그리고 대인관계도 굉장히 원활하게 잘할수 있는 이런 공동체 삶이 이렇게 지속이 되지 않을까요?
0: 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제 전주 공동체 라디오잖아요. 출연자분들이 이제 너무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나와서 이제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공개방송이라는 걸 합니다. 라이브로. 예를 들어서 뭐 풍남문 광장이랄지, 전주 뭐 객사 쪽이랄지,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럼 출연했던 분들 중에서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 요청해서 같이 이제 공연도 하거든요. 공개방송에. 그게
1: 와,
0: 공동체잖아요.
1: 맞습니다.
0: 만약에 이제 정은님이 저랑 오늘 함께 하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공개방송하는 날에 오셔가지고 플룻 연주를 또 해주시면 많은 시민들이 좋아하시고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김정은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사회 이렇게 좀 한번
1: 영광입니다.
0: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까이에서 누구나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1: 아, 그렇습니다.
0: 풀룻도 굴고 라디오도 부르고.
1: 맞습니다.
0: 시민과 가까이서 할 수 있는 거.
1: 맞습니다. 그럼 공동체 삶의 매개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각기라는 것도. 네.
0: 네. 그래서 정은님이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1: 맞습니다.
0: 저희 라디오도 마찬가지고.
1: 네.
0: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풀룻이 처음이신 분들 그리고 배우고 싶은 시민이 계시면 이분들에게 좀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항상 문은 열려 있습니다. 뭐가 불편하고 뭐가 이렇게 힘들다고 해서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일단 먼저 문을 두들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해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두들겨 보지 않고 그냥 이러면 안 될까? 이러면 못할 것 같아.
0: 아, 이런저런 핑계로.
1: 네네. 그러면은 이미 시간은 지나고 늦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러신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아, 내가 그때 좀 했었을 걸. 그때 칼이라도 뽑아가지고 무라도 썰 걸. 이러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0: 지나고 나서.
1: 네. 그러니까 배우고 싶으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노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배우면 다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Right now. 지금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Just do it. 지금 하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그러면 저기 정원님을 좀 만나뵙고 싶은 분들, 정원님께 배우고 싶은 분들은 어디로 가야 돼? 어떻게 정원님 만나뵐 수 있나요?
1: 그러니까요. 저를 만나뵙고 싶으신 분들은 교회명을 얘기해도 되나요?
0: 교회에는 상관없지 않아요. 종교단체니까.
1: 아, 그러니까요. 양정교회로 오시면 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0: 양정교회?
1: 네.
0: 무슨 동에 있는?
1: 송천동에 있는 아, 양정교회.
0: 양정교회에 가셔서 네. 김정은님을. 동명이인 안 계시나요?
1: 없습니다.
0: 아, 풀룻 하시는 김정은님 어디 계세요? 라고 하면 알려주신다.
1: 그렇습니다.
0: 양정교회?
1: 네.
0: 네, 알겠습니다. 자, 전주에서 누구보다도 풀룻을 사랑하는 김정은님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 오늘도 마취할 시간이 됐습니다.
1: 플루시라는 악기가 조금 더 대중들에게 좀 가까워졌 이 시간 자체가 가까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양정교회로 가라.
1: 양정교회와 네. 서신동 주민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0: 오, 서신동 주민센터?
1: 네.
0: 그거 빼먹을 뻔했네요.
1: 큰일 날 뻔했습니다.
0: 서신동 주민센터에서 김정은 선생님 어디 계세요? 라고 물어봐라.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알려주신다.
1: 네, 맞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플룻 연주자이자 강사 김정은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6년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Captain, my captain. Sit down, Mr. Anderson. You hear me? Sit down. Sit down. This is your final warning, Anderson. How dare you? You hear me? Oh, Captain, my captain. Mr. Overstreet, I warn you, sit down. Sit down, all of you. I want you to see him. Sit down. Leave, Mr. Keating.
0: 행복은 이미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행복은 당신 자신의 행동에서 나온다. 달라이 라마. 92-0411 다양성을 말하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소리여행을 함께할 전주 이야기 받을 진행자 홍주환입니다. 여러분은 전주라는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한옥의 지붕선이 생각날 수도 있고요. 맛있는 음식이 떠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익숙한 풍경 옆에 소리 하나를 놓아보려고 합니다. 눈으로 보는 전주에서 잠시 벗어나 귀로 만나는 전주. 오늘의 이야기는 전주 세계 소리 축제입니다. 그 전에 작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아있는 소리는 무엇인가요? 어릴 때 나를 부르던 목소리일 수도 있겠지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들었던 노래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비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 어떤 분에게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웃음소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꺼내는 힘은 참 큽니다. 잠시 잊고 있던 장면이 목소리 하나를 듣는 순간 다시 떠오르기도 하니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그런 소리의 힘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판소리가 낯선 분도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어려운 설명보다 귀에 잡히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리꾼과 북을 치는 고수는 어떻게 이야기를 주고받는지, 전통음악과 세계의 음악이 만나면 어떤 질문이 생기는지, 아이와 함께 공연을 볼 때는 무엇부터 해보면 좋을지, 음악을 사이에 두고 하나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꼭 외워야 할 것은 없습니다. 음악을 다 이해해야 한다는 부담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한번, 북소리 한번, 마음에 남는 순간 하나를 만나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한 시간 여러분의 귀에 작은 여행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첫 음악은 가사가 없는 연주곡으로 준비합니다. 악기의 이름을 맞추려고 애쓰시기보다 소리가 어디에서 길어지고 어디에서 잠시 쉬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하는 축제의 공식 이름은 전주 세계소리 축제입니다. 2001년부터 이어온 축제이고 판소리를 비롯한 한국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세계의 다양한 음악을 함께 만나는 축제입니다. 이름에 들어있는 세 단어를 천천히 살펴볼까요? 전주, 세계, 그리고 소리. 저는 이 이름을 이렇게 읽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출발해 소리를 통해 다른 사람의 세계를 만나는 자리. 물론 이것은 공식 정의를 그대로 옮긴 말은 아닙니다.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저의 해석입니다. 2026년 축제는 8월 12일부터 16일까지의 일정으로 안내됐습니다. 한국 소리 문화의 전당과 전북 특별자치도 일원의 무대였고요. 공식 주제는 소리의 숨결, 모아판으로 였습니다. 지금은 지난 축제를 돌아보며 그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숨결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목소리는 숨에서 시작합니다. 말을 건넬 때도 노래를 부를 때도 우리는 먼저 숨을 쉽니다. 서로 다른 사람의 숨이 모여 공연의 시간을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판은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사람과 음악이 함께 모이는 자리로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누군가 혼자 노래하고 끝나는 모습보다 들려주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 반응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무대 위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객석에서는 웃음이 나오고 어떤 장면에서는 숨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마음으로 공연장에 왔다가 같은 순간을 함께 듣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그 만남의 중심에 있는 판소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악은 춘향가의 사랑가 대목입니다.

올라가신 부려님이 무심해서 날 안 찾으며 옥창형령 지키다가 이 몸이 죽사오면 입이 홀령 만나뵙고 놀아볼까 하옵난디 한수 한량 애부 말씀 소녀에게는 감치 않습니다. 충신은 불사이군요. 열려 불겨 이부절의 사또는 어찌 모르시오. 사또님 대부인 수절이나 소녀 춘향 수절이나 수절은 일반인데 수절에도 상하가 있어. 사또는 부근 이불행에서 외적이 집정하면 적하에 두 무릎 꿇고 두 임금을 섬기시겠소. 그려 마오 그리 마오 전기의 자식이라 그리 마오.

0: 춘향가의 심장가 대목을 들었습니다. 판소리에서는 소리꾼이 이야기를 이끌고 고수가 북으로 호흡을 맞춥니다. 노래하는 부분을 창, 말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부분을 안일이라고 합니다. 몸짓으로 장면을 표현하는 발림도 있습니다. 용어가 한꺼번에 나오니 조금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노래로 들려주다가 말로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몸으로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디오에서는 몸짓을 볼 수 없겠지요. 그 대신 목소리의 변화를 좀 더 가까이 들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소리를 내는데도 때로는 누군가를 달래는 듯하고 때로는 다급하게 부르는 듯하고 또 때로는 장난을 거는 듯 들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감상 방법은 그 표정을 듣는 것입니다. 모르는 말이 나와도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목소리가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누구에게 말을 건네는지부터 따라가 보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북의 응답을 듣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길게 이어질 때 북은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야기가 빨라질 때는 어떤 느낌인지 두 목소리가 만나는 순간을 찾아보세요. 세 번째는 노래가 멈춘 자리도 듣는 것입니다. 말이 들어오고 짧은 쉼이 생기고 다시 소리가 시작되는 과정까지 하나의 이야기로 들어보는 것이지요. 얼씨구, 좋다처럼 소리를 복돋우는 말은 추임새라고 부릅니다. 고수의 추임새와 청중의 반응도 판소리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처음 공연장에 가신다면 언제 추임새를 넣어야 할지 걱정되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따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고수와 다른 관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들어보세요. 공연의 흐름과 현장 안내를 살피면서 천천히 익숙해지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흥보가의 박타는 대목입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와 북을 번갈아 따라가 보세요. 노래를 듣는 일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는 일처럼 느껴지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환자 맡은 호방한테 환자 쓰미나 얻어야 굶어가는 자식들을 구하지 않겠소? 내라도 안 줄 테니 가지 마시오. 사구 일생이지 누가 믿고 가나? 내 갓 좀 내오. 갓은 어디에 두었소? 굴뚝 속에 두었지. 갓은 어째 굴뚝 속에 두었소? 그런 것이 아니라 16년 조대비 국상시에 쓰던 백잎 간양이 단단하다 하야 돈은 없어 칠은 못하고 끓임에 끄실려 쓰려고 굴뚝 속에 두었지. 내 도복 좀 내오. 도복은 또 어디에 두었소? 장 안에 들었지. 우리 집이 무슨 장이 있단 말이오. 아, 이 사람아, 달구장은 장이 아닌가? 흥보가 지장을 차리고 칠청을 들어가는디.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 지리를 볼장시며 절대 떨어진 혼팔이 버리줄 종. 종 매여 조세가 끈을 달았소. 떨어진 혼망을 가풀 건자종이 당출 뒤통락에 졸라매고 떨어진 헌도 보실두로 종종이여 고품배 눌러뛰고 한 손에다가 곱돌 조대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

호방 뵌지 오래군. 어째 오셨소? 양도가 부족해서 환자 한 선만 구워주면 가을에는 착실히 갚을 테니 호방 생각은 어떨런지. 박생원, 품 하나 팔아보시오. 돈 생길 품이라면 팔고 말고 해. 우리 골 좌수가 영문에 잡혔는데 대신 가서 곤장 열 대만 맞으면 한 대에 성냥씩. 서른 냥은 꼽아놓은 돈이오. 마사까지 단냥 제지했으니 그품 하나 팔아보시오. 흥보가 이만하고 서 있더니 내 맞이로 가는 놈이 말 타고 갈것 없고 정강말로 다녀올 테니 그돈 단냥을 나를 주자. 저하전 거동을 보아라. 괜문을 철컹여워돈 탄양을 내어주니 흥보가 받아들고 다녀오리다. 평안히 다녀오. 박흥보 좋아라고 칠천 박가를 성나소서 삼광우론이 다 보이고 조금 있다 나누어 지화를 손에다 쥐고 보면 삼광우론이 끊어져도 보이란 거돈 밖도 있느냐. 돈 봐라 돈 꼭 집으로 들을 가서 떡국 한 분어치를 사서 먹고 막걸리 집으로 들을 가서 막걸리 두 분어치를 사서 먹고 어깨를 들이고 조통을 빼뜨리고 대장부한 걸음에 역전소름 단양이 들어올로나 얼씨구나 돈 봐라 저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마누라 집안 노릇이고 우리 가 나가 집안이라고 해서 들어오며 우르르르르 쫓아 나와서 영접하는 게 도래올체 계집이 사람아 당돌이 앉아서 저의 부둥이 웬일인가 내라 이 사람 몹쓸 사람 흥보마누라 나온다 흥보마누라 나온다 어디 돈 어디 돈돈 봅시다 돈다 도와라 이 사람아 이돈 근본을 자네가 나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명성군의 술래 바꾸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살지구를 가진 돈 부귀 공연기 붙은 돈 이놈의 돈아 아나 돈아 어디 갔다 이제 우리 아저씨구 아저씨구 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
장자 그날 흥부 제비가 본표 박씨를 집에 몰고

0: 홍보가의 한 대목을 들었습니다. 목소리만 들을 때와 북을 함께 들을 때 느낌이 조금 달랐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같은 음악에서도 각자 다른 소리를 먼저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판소리의 대표적인 다섯 바탕으로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금가, 적벽가를 이야기합니다. 2026년 소리축제의 공식 일정에는 판소리 다섯 바탕과 젊은 판소리 다섯 바탕이 함께 소개됐습니다. 이름 다섯 개를 외우는 것보다 오늘은 질문 다섯 개를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작품을 한 가지 뜻으로만 설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듣는 분을 위해 이야기에 들어갈 작은 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춘향가를 들으며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어떤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싶은가? 사랑하는 마음, 지키고 싶은 마음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해 보는 것이지요. 심청가 앞에서는 다른 질문을 놓아봅니다.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에는 어떤 기쁨과 어려움이 함께 있을까? 옛 이야기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오늘의 눈으로 다시 생각하고 싶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두 마음을 함께 가지고 들어도 괜찮습니다. 흥보가를 들을 때는 이렇게 물어볼까요? 나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웃음이 나는 장면에서도 사람 사이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수금가 앞에서는 급한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떠올려 봅니다. 재치 있는 말이나 예상 밖의 전개를 만난다면 그 순간을 자신의 방식으로 즐겨 보십시오. 적벽가를 들을 때는 커다란 사건 속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까라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웅장하게 들리는 소리 안에서도 각자의 처지와 감정을 찾아보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질문은 어떤 것인가요? 오늘 당장 답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음악을 듣고 난 뒤 질문이 조금 달라져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질문 하나를 가지고 공연을 만나면 낯선 소리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음악은 심청가의 신봉사 눈뜨는 대목으로 준비합니다.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감정의 변화를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1: 그때요, 심황후 물으시되 커주 성명이 무엇이며 처자 있는가 물어보아라. 신봉사가 처자를 듣더니 번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며 예예 아뢰리라 예 소맹인 아뢰리라

안심하구요. 을충년 3월달을 산후탈로

그대 이름은 심청이오. 효행이 출천하야 그애가 합을 빌어 근근도 생치네 갈제 뜻밖의 중이 찾아와서 공연미 삼백성만 먹은 살

0: 선인들께 선백석에 품이 팔려 인당수 제수로 죽은 지가 4년이나 되었소.
1: 펼치고.

살려 부어 살때그있소 당장의 목수구멍을 끊어 심황허둥 마라 이 말이 지든 마든 산호주렴을 거쳐버리고 부친 앞으로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 이 말 듣고 먼 눈을 희번덕거리며 예이 누가 날 다려 아버지라고

아버지라니 누구예요? 남동녀의 딸아나 불에 빠져 죽은 지가 고금 3년인데 아버지라니 이거 웬 말이에요? 아이고 아버지 어때?

보려고는 보려고 여식심 총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아버지 눈을 떠서 어서서 청이를 보옵소서. 진몽사 이 말 듣고 본군 10원 덕거리며 이거 웬 말이냐?

0: 어디? 내 딸 좀 보자. 돈 오늘 끈적끈적 거리더니 두 눈을 번쩍 떴구나.
1: 전주 세계소리 축제를 이야기하는 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소리 곁으로 세계의 음악을 불러보겠습니다. 소리 축제를 판소리 공연만 모아놓은 자리로 생각하셨다면 여기서 시야를 조금 넓혀보셔도 좋겠습니다. 2026년 공식 프로그램에는 월드뮤직 공연과 워크숍, 한국과 폴란드의 협업 공연, 쇼팽과 아리랑 등이 소개됐습니다. 이 제목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상상하시나요? 익숙한 가락이 먼저 떠오르실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음악이 어떻게 함께할지 궁금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음악을 처음 들을 때는 가사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기의 이름도 낯설고요.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석해 볼 수 있는 일은 비교보다 관찰입니다. 우리 음악과 비슷한가를 바로 판단하기 전에 이 음악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 먼저 소리를 내는지, 여러 악기가 함께 들어오는지, 같은 선율이 들어오는지, 리듬이 어디에서 달라지는지, 낯선 언어의 노래라면 목소리의 높낮이와 숨을 들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가사를 이해하는 것과 목소리에 반응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경험입니다. 다만 모든 음악이 결국 같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표현을 가지고 있다는 점까지 존중하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가깝게 느껴지는 부분도 만나고 아직 낯선 부분은 낯선 채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협업 음악을 들을 때는 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어느 소리가 앞에 나왔다가 뒤로 물러가는지, 서로 다른 악기가 같은 선율을 어떻게 받아가는지, 한국 안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찾아보십시오. 함께 한다는 것은 꼭 한 가지 색이 된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각자의 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소리를 들을 자리를 내주는 것. 저는 그런 태도를 음악에서 배워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와 함께 소리 축제를 만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통음악이라고 하면 아이에게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첫 만남을 꼭 설명으로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6년 어린이 소리 축제에는 두드림, 리듬, 워크숍, 소리, 치다, 베이비 드라마, 개똥이의 모험, 이상한 나라의 작곡가 같은 프로그램이 안내됐습니다. 대상 연령과 운영 방식은 프로그램마다 달랐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살펴볼 때는 유명한 이름보다 우리 아이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지를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앉아서 듣는 공연인지, 몸을 움직이거나 직접 해보는 시간인지, 아이의 나이와 관람 조건이 맞는지 그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오늘 집에서도 해볼 수 있는 작은 놀이를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축제의 실제 수업을 옮긴 것이 아니라 방송을 위해 준비한 소리놀이입니다. 탁자를 세게 두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무릎을 아주 가볍게 두 번 두드리고 잠시 쉬어보세요. 옆에 아이가 있다면 같은 순서로 따라해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가 먼저 만들고 어른이 따라해보세요. 틀렸는지 맞았는지 보다 상대방의 소리를 끝까지 듣는데 마음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운전 중이신 분은 손을 움직이지 마시고 소리만 들어주세요. 공연이 끝난 뒤에도 작은 질문이면 충분합니다. 무슨 악기였지? 보다 어떤 소리가 기억나? 내용을 이해했어? 보다 다시 듣고 싶은 순간이 있었어? 어른이 예상한 답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이는 연주보다 잠깐의 쉼을 기억할 수도 있고 이야기보다 북소리를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조금 더 들어보면 아이가 만난 공연을 우리도 새롭게 보게 될 것입니다. 잠시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0: 소리 축제에는 소리 천사라는 이름의 자원 활동가들이 함께합니다. 2026년에도 공식 모집 안내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떠올려 보고 싶은 것은 안내를 하는 사람, 공연을 준비하는 사람, 관객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재입니다. 음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여러 사람이 각자의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다음 축제나 공연을 보러 가실 때는 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확정된 다음 행사 안내가 아니라 관람을 위한 제안입니다. 첫째, 처음에는 중심이 될 공연 하나를 고릅니다. 꼭 모든 무대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한 공연을 충분히 듣고 그 여운을 나눌 시간을 남겨보세요. 둘째, 장소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축제 이름만 보고 한 곳에서 모든 공연이 열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매한 공연의 장소와 시작, 시간을 따로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 공식 일정에서도 공연장과 프로그램에 따라 장소가 구분돼 있었습니다. 셋째, 입장 조건을 확인합니다. 무료인지 유료인지, 예약이 필요한지, 관람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세요. 아이와 함께라면 공연 시간과 쉬는 시간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넷째, 이동 시간을 넉넉하게 잡습니다. 낯선 공연장에서는 입구나 좌석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몇 분 전에 와야 하는지 해당 공연의 안내를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이 끝난 뒤 잠시 이야기할 시간을 남겨보세요. 오늘 어땠어? 라는 질문을 하나만으로도 좋습니다. 같은 공연을 들었는데 서로 기억하는 순간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전주의 다른 장소를 함께 둘러보실 계획이라면 공연 사이에 너무 많은 일정을 넣지 않는 편을 제안드립니다. 구경하고 이동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앉아서 음악을 들을 여유도 남겨두는 것입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다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참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넌 어떻게 사는지 참 궁금해. 날 걱정하는 사람들에겐

어느덧 마지막 이야기를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귀로 전주를 만나고 그 소리를 따라 조금 더 넓은 세계를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기억 속의 소리를 떠올렸지요. 그 다음에는 판소리에서 목소리와 북의 대화를 들어봤습니다. 다섯 바탕을 자신의 질문과 연결해 보고 낯선 음악을 듣는 방법도 생각해 봤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새로 알게 된 이름 하나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 번 더 듣고 싶은 북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와 해보고 싶은 소리 놀이일 수도 있겠습니다. 전주 세계 소리 축제를 처음 만나는 분께 오늘 방송이 작은 입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공연을 보신 분께는 마음에 남은 장면을 다시 떠올리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앞자리에 앉아 집중해서 듣는 분도 있고 익숙한 곡을 여러 번 듣는 분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서 조금 멀리서 있다가 어느 순간 마음에 드는 소리를 만나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 속도를 서로 존중하면서 음악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다음 행사 일정과 프로그램을 알아보실 때는 전주 세계 소리축제 공식 홈페이지에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2026년 공연 사례와 다음 축제의 프로그램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기쁜 마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이야기 받을 진행자 홍주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좋은 소리가 오래 머물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무거워진 발걸음에 한 번쯤은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아니면은 친구랑 맥주 한잔하는 시간에도 통장에 차곡차곡 돈이 쌓이는 조금은 엉뚱하고 신기한 시스템이 있다면 말이죠. 예전 같으면은 어이구 꿈 깨라 한 소리 들었을 법한 아주 황당한 상상입니다마는 세상은 변해가고 있고 AI 시대라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엄청난 부귀 영화보다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내 인생의 시간을 온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즐길 수 있는 진짜 자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통장 잔고는 볼 때마다 늘 짠하고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가슴 속에 이런 근사한 낭만 하나쯤은 품고 사는 것, 이게 또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잠시나마 복잡했던 현실을 내려놓고 가슴 속 낭만을 채워줄 음악과 함께 나만의 시간 속에 저와 함께 빠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기는 전주 FM 6시 특별한 저녁입니다.

AI 등장으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느낌도 들고 편해진 만큼 그렇지 않은 것들도 주변에 많이 존재합니다. 수학의 공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보는 쇼폼 같은 영상물 하나에도 분명히 공식 같은 게 있거든요. 많이 이렇게 파고들고 공부하신 분들 보면은 그런 공식들을 그대로 이렇게 반영을 해서 아주 빠르게 새로운 것들을 생산해 냅니다. 그로 인해서 또 부작용도 분명 있을 것 같죠. 가려내는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들으셨던 PM Dawn의 Set Adrift on Memory Bliss라는 곡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프로그램의 사연과 음악 보내주실 분들은요, 전주 FM 홈페이지 특별한 저녁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함께합니다.

에리카 마로잔과 다그 라우벨란드가 함께 노래했습니다. 다운 인 부다페스트를 들어봤습니다. 10월은 참 모호하면서도 달콤한 달인 것 같아요. 달력을 보면은 빨간 날이 유난히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거든요. 근데 말입니다. 휴일이라는 게 사람을 참 묘하게 만들거든요. 이번 쉬는 날에는 진짜로 제대로 쉬어야지 하고 원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밀린 책도 좀 있고 운동도 하고 근교 뭐 드라이브도 또 다녀오자 아주 야심차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뭐 휴일 아침 눈을 이렇게 탁 뜨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거는 침대 천장이고 시계를 보면 이미 오후 1시가 되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잠깐 그 스마트폰 좀 볼까 하고 유튜브 몇개 넘겼을 뿐인데 하루가 다 가고 해질 무렵이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녁 먹고 TV 좀 보다가 보면은 끝나버려요. 한 거라고는 이불 속에서 뒹굴거리면서 숨쉰 거밖에 없는데 하루가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도 아주 훌륭한 휴일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허송세월 하는 것. 그게 바로 휴일의 진짜 맛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괜히 뭐 부지런 떨다가 피곤해지는 것보다 훨씬 낫죠.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신 분들은 휴일의 본질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스티 스프링필드 노래하는 I only want to be with you.

음악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음악도 좋지만은 그녀를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소리도 좋았지만은 그 시절의 특별한 어떤 헤어스타일, 뭐라 그러나요? 벌집 모양의 헤어스타일은 그 시절의 아이콘이 되었었죠. 가발일까 생각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발도 쓰고 노래도 하기도 했다 그럽니다. 유난히 무대에 오르면은 수줍음이 많아가지고요. 뭐 특이한 메이크업도 이렇게 막 하고 그래가지고 또 화장도 뭐 짙게 하고 이게 나왔던 더스티 스프링필드. 화사한 그 원피스를 입고 노래하는 모습은 저뿐만 아니라 뭐 세상 모든 남자들이 한 번쯤은 가슴 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설픈 남자는 사절이야. 연습 같은 거는 딴 데 가서 하고 와. 남자가 들으면은 조금은 냉정한 가사예요. 살다 보면은 뭐 연애든 뭐든 내가 왜 사람을 가르쳐가면서 만나야 하나 싶은 순간들 뭐 다들 한 번쯤은 잊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든 여자든 뭐 처음부터 연애 잘하는 사람이 있나요? 요즘 다시 역주행하고 있는 곡입니다. 두알리파가 노래한 트레이닝 시즌이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노래한 Don't Be Cruel을 들었습니다. 가을은 사색의 계절이어서 그런가요? 살짝 저도 요즘 좀 센티해지는 요즘 날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가만히 보면은 나는 관찰자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타인과 깊게 이렇게 섞이지도 못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삶이 가끔은 좋을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관찰자로 산다는 거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삶의 어떤 또 다른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도 아주 재미있거든요. 어쩔 때는 혼자만 이렇게 겉도는 거 아닌가 하는 소외감 같은 것도 들기도 합니다만은 한 발짝 이렇게 물러서서 보이는 풍경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비를 머금고 있는 먹구름 같다 노래하는 나자렛의 러브 허츠입니다.

이 곡은 20대에 처음 제가 접했는데요. 그 뒤로 아주 오랫동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또 이렇게 손에 꼽는 곡 중에 많이 들었던 곡 중에 한 곡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좋아했던 곡이죠. 나자렛의 Love Hurts를 들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좀 확률적이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남을 이용하거나 뭐 남을 속일 그런 확률이 조금 아닐 확률이 높죠. 자신만의 노력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단기간 내에 뭔가 이렇게 성과를 고집하는 것보다 오래 보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반복 학습하면서 뭔가 성과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성실함이라는 게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보이지 않는 위대한 그 재능이거든요. 사실은 엘리베이터를 탄 친구들은 줄이 끊어지면은 한번 이렇게 추락하지만은 계단을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는 사람들은 뭐 굴러도 몇 계단 내려갔다 다시 또 올라가거든요. 시간을 차근차근 쌓아 올려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게요. 재능 있는 친구들은 또 쉽게 이렇게 망가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야, 너 정말 천재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요. 그 사람들은 쉽게 망가집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 상대 라이벌을 무너뜨리고 싶다. 그러면은 너 정말 대본 정말 잘 써. 너 천재 아니야? 라고 이렇게 몇 마디 해주면은요.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그 친구 그 다음부터는 좀 힘들어집니다. 아무튼 뭐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제가 주변에서. 저도 그런 류의 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 라디오는 시민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제작이 되고 있거든요. 전주 FM에서 2016 하반기 시민 라디오 스쿨이 10월 26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격은요, 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시민 여러분이면 됩니다. 접수 기간은 10월 25일까지고요. 26일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25일까지 접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첫 번째 기회는 뭐 누가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뭐든 처음 시도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과정은 재미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방송 일이 꿈이셨던 분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다른 일들을 하고 있지만은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한 번쯤은 그 기회를 자신에게 주는 것도 매력적이지 않을까.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이슬란드 출신의 뮤지션이죠. 마르글레트 에이르와 팔 로싱그란츠가 함께 노래했습니다. 우리들에게 너무 익숙한 그런 멜로디 그린필즈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 앞전에 들으셨던 곡이 홀리오 이글레시아스의 오라라 아무루였습니다. 여름처럼 뜨겁고 찬란했던 시간이 있었다면은요, 낙엽이 지는 순간도 오는 법이죠. 이 계절의 자연의 이치죠. 사랑이 떠난 후 쓸쓸해져 버린 마음을 그린필드에서 노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패티 라벨과 마이클 맥도날드가 함께 노래하는 On My One

세상 일이라는 게 참 재밌는 일들이 가끔 생겨요.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지구 반대편에서 폭풍을 일으킨다는 나비 효과,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최근에 부산 바다에서 나비 대신 상어 한 마리가 또 화제가 되고 있죠. 벌써 상어를 보러 온 관광객이 추정 인원으로 따지면 한 65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고 그래요. 상어 한 마리가 쏘아올린 조그만 사건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볼거리까지 이야기가 번져나간 거죠. 이번에 나타난 상어는 말 그대로 뭐 특별한 어떤 무늬나 문양이 없는 무태상어라고 그러는데요. 무태상어는 습성상 그 바닷물의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은 물기를 따라가지고요. 먹이 활동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그 물기를 따라서 올라온대요. 그런데 이 상어를 보고 싶어서 열광하고 또 상어가 나타난 공원을 찾아가는 현대인들 보면은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는 뻔하고 어떤 지루한 일상 속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그때 그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요. 호기심을 또 자극하기 때문에 상어 한 마리가 사람들의 어떤 그 일상의 지루한 탈출구를 이렇게 톡 이렇게 하고 건드려준 거죠. 사람들이 진짜 원했던 거는 뭐 상어 소식이겠어요. 근데 이 팍팍한 어떤 삶 속에 뭔가 떠나고 싶게 만드는 스릴 넘치는 어떤 자극 같은 거, 일상에서 벗어나고픈 판타지 같은 거, 다 같이 또 웃을 수 있는 어떤 이야기 할 수 있는 신선한 화제거리가 필요했던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기 상어까지 뭐 등장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저는 뭐 가보지 않아서 보질 못해서 소식만 접했습니다. 이름도 지어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상구라고 이름을 짓는 분들이 있어서 살짝 웃었습니다. 결국 뭐 상어 한 마리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숨어 있는 어떤 특별한 어떤 경험에 대한 욕망을 깨운 거죠. 근데 뭐 이게 수온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뭐 부산만 나타나겠어요? 수온은 뭐 앞으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고 계속 조금씩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어는 분명히 또 가까운 또 뭐 곳에서도 또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또 삼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분명하게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이클 잭슨이 노래한 Will You Be There를 듣고 왔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의 끝곡은 샘 스미스가 노래하는 Writings on the Wall라는 곡을 들으면서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로운 이야기 가지고요. 화요일 6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0: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지역 간 교류를 위해 다른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제작한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99.1MHz로 방송되는 영월 FM 공동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수영이 진행하는 재즈 여행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의 재즈여행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살다 보면 비슷하게 반복되는 일상에 마음이 심드렁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준비하고 익숙한 일을 마친 뒤 다시 쉴 곳으로 돌아오는 시간. 어제와 오늘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당연하게 여기던 하루에 작은 틈이 생기면 그제야 알게 됩니다. 별일 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해야 할 일을 무사히 마치는 것 자체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행복도 대단한 사건의 모습으로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맛보는 순간, 누군가의 작은 배려에 미소 짓는 일, 사랑하는 사람과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소박한 순간들이 하루의 표정을 바꾸기도 합니다. 재즈를 중심으로 다양한 음악을 만나는 시간, 김수영의 재즈여행. 오늘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일상의 기쁨을 다시 바라보게 해주는 음악과 함께합니다. 김수영의 재즈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의 첫 곡은 패기 리의 It's a good day,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이 곡은 1946년에 발표된 곡으로 패기 리가 당시 남편이었던 기타리스트인 데이브 바버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가사에는 노래를 부르고 구두를 닦고 청구서를 내는 등 당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 담겨 있는데요. 늘 하던 일들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은 좋은 날이라고 말합니다. Yes, it's a good day for singing a song and it's a good day for moving along. 오늘은 노래를 부르기 좋은 날이에요. 기분 좋게 하루를 이어가기에도 좋은 날이죠. 시대와 생활의 모습은 달라졌지만 평범한 하루를 좋은 날로 바라보는 마음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패기 리의 It's a good day 첫 곡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패길리의 It's a Good Day였습니다. 좋은 하루에 빼놓을 수 없는 소소한 즐거움 중 하나가 커피 한잔 하는 시간이죠. 이어서 들으실 곡은 나탈리 코울의 커피 타임, 커피 한잔할 시간입니다. 1945년에 발표된 이 곡은 뮤지컬 영화 요란다 앤 더 티프에 사용됐습니다. 단돈 10센트로 커피를 마시며 음악을 듣고 친구와 노래를 부르며 잔을 맞대는 모습이 가사에 담겨 있는데요.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정다운 시간을 나누던 당시의 풍경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탈리 콜은 토니 베넷의 추천으로 이 곡을 알게 됐고 2008년 앨범 Still Unforgettable에 수록됐습니다. 여유로운 스윙과 따뜻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나탈리 콜의 커피 타임 들으실게요.

0: 'Cause it's coffee time.
1: 들으신 곡은 나탈리 콜의 커피 타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연인의 매력에 푹 빠진 마음과 따뜻하고 오래 지속되는 진정한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을 담은 두 곡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마이크 프랭스의 Eggplant, 가지 요리입니다. 이 곡은 1975년 앨범인 The Art of Tea에 수록된 곡입니다. 가사 속에 나오는 연인은 요리 틀도 보지 않고 가지를 19가지 방법으로 요리합니다. 언뜻 보면 음식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가지 요리를 소재로 연인의 매력과 두 사람의 친밀함을 재치 있고 은근하게 표현한 노래입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에타 제임스의 A Sunday Kind of Love, 일요일 같은 사랑입니다. 1946년에 발표된 이 곡은 많은 가수가 불러온 재즈 스탠다드로 에타 제임스는 1960년 데뷔 앨범인 At Last에 이 곡을 수록했습니다. 가사는 토요일 밤의 설렘으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춥고 외로운 평일까지 함께하며 평생 이어질 사랑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제목의 일요일 같은 사랑은 일요일처럼 따뜻하고 편안하며 오래 지속되는 진정한 사랑을 의미하겠죠. 연인의 매력을 유쾌하게 노래한 마이클 프랭스의 Eggplant 그리고 평생 함께할 사랑을 간절히 바라는 에타 제임스의 A Sunday Kind of Love 두 곡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마이크 프랭스의 Eggplant 그리고 에타 제임스의 A Sunday Kind of Love였습니다. 이어서 만나보실 곡은 바비 맥퍼린의 Simple Pleasures 소박한 즐거움입니다. 이 곡은 1988년에 발표된 동명 앨범의 수록곡으로 악기 없이 바비 맥퍼린의 목소리만을 겹쳐서 완성한 아카펠라 곡입니다. 가사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익숙한 의자에 앉아 성경을 읽고 아이들에게 학교 갈 준비를 시키며 시리얼을 챙겨주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깨우며 날씨가 참 좋다고 말하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가족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내용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익숙한 아침도 돌아보면 소중한 기쁨이 될 수 있겠죠. 바비 맥퍼린의 Simple Pleasures 듣고 올게요.

들으신 곡은 바비 맥퍼린의 Simple Pleasures, 소박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준 크리스티의 Give Me the Simple Life, 소박한 삶을 원해요입니다. 이 곡은 1945년에 발표되어 이듬해 뮤지컬 영화 Wake Up and Dream에 사용됐는데요. 걱정과 갈등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가사는 고급스러운 꿩 요리보다 토마토와 으깬 감자를 먹고 넓고 화려한 집보다는 작은 집이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웃음이 가득하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화려하게 보이는 고독한 삶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내는 소박한 삶이 더 좋다는 고백이죠. 준 크리스티는 1957년 앨범 Gone for the Days에 이 곡을 담아 편안하고 산뜻하게 불렀습니다. 화려함보다 평온과 사랑을 선택하는 노래, 준 크리스티의 Give Me the Simple Life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준 크리스티의 Give Me the Simple Life, 소박한 삶을 원해요 였습니다. 이번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삶의 가치와 일상의 작은 배려가 지닌 의미를 노래한 두 곡을 이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조 스테포드의 The Best Things in Life Are Free,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거저 얻을 수 있어요 입니다. 이 곡은 1927년 브로드웨이 뮤지컬 Good News를 통해 발표된 곡으로 조 스테포드는 1947년에 이 곡을 녹음했습니다. 가사에는 밤하늘의 별과 달, 봄에 피는 꽃과 새들의 노래, 따뜻한 햇살이 등장합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연과 사랑을 통해서 삶의 소중한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Love can come to everyone. The best things in life are free. 사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거저 누릴 수 있죠. 이어서 들으실 곡은 키리 켈런의 Little Things Mean a Lot, 작은 것들이 큰 의미를 지닙니다. 입니다. 1954년에 발표되어 미국과 영국에서 모두 큰 사랑을 받은 곡이죠. 가사는 다이아몬드와 진주 같은 값비싼 선물보다 다정한 말 한마디와 전화 한 통, 길을 잃었을 때 내밀어주는 손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화려한 선물보다 일상에서 건네는 작은 배려와 진심이 사랑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내용이죠. Don't have to buy me diamonds and pearls. Little things mean a lot. 다이아몬드나 진주를 사줄 필요는 없어요. 작은 것들이 내게는 큰 의미가 있으니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삶의 가치를 노래한 조 스테포드의 The best things in life are free. 그리고 작은 배려와 진심의 소중함을 전하는 키리 켈런의 Little Things Mean A Lot 두 곡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조 스태포드의 The Best Things in Life Are Free 그리고 키리 켈런의 Little Things Mean A Lot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제프 골드블럼과 밀드레드 스니처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그레고리 포르가 노래한 Make Someone Happy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세요입니다. 이 곡은 1960년 브로드웨이 뮤지컬 도레미에서 처음 소개된 뒤 많은 가수가 부르며 사랑받아온 곡입니다. 곡의 내용은 명성과 성공은 한순간에 왔다가 사라지지만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삶에서 붙잡을 수 있는 진정한 가치라고 말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주면 그 행복이 결국 자신에게도 돌아온다는 내용입니다. Fame, if you win it, comes and goes in a minute. Make someone happy, and you will be happy too. 명성을 얻는다 해도 한순간에 왔다가 사라집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면 당신도 행복해질 거예요. 배우이자 피아니스트인 제프 골드블럼은 이 곡을 2019년 앨범 I Shouldn't Be Telling You This에 수록했습니다. 여유로운 재즈 연주와 그레고리 포로의 따뜻하고 깊은 목소리가 어우러진 버전입니다. 누군가의 하루에 작은 기쁨을 건네는 일이 결국 나의 행복으로 돌아온다는 노래 Make Someone Happy 듣고 올게요.

들으신 곡은 제프 골드블럼과 밀드레드 스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그레고리 포로가 함께한 Make Someone Happy였습니다. 이번에는 평범한 하루를 아름답게 만드는 사랑과 행복을 미루지 말고 지금의 삶을 즐기라는 이야기를 담은 두 곡을 이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호세 제임스와 랄라 해서웨이의 Lovely Day, 아름다운 날입니다. 1977년 빌 위더스가 발표한 소울곡으로 호세 제임스가 2018년 앨범인 Lean On Me에서 랄라 해서웨이와 함께 재해석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조차 버거운 순간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세상이 다시 괜찮아지고 힘겨운 하루가 한 사람의 존재만으로 아름다운 날로 바뀔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도리스 데이의 Enjoy Yourself, It's Later Than You Think. 인생을 즐기세요. 세월은 생각보다 빠르니까요. 입니다. 이 곡은 1949년에 발표된 곡으로 도리스 데이는 이듬해인 1950년에 녹여냈습니다. 곡의 내용은 돈을 모으느라 여행과 즐거움을 늘 다음으로 미루지만 세월은 눈 깜짝할 새에 흘러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지금의 삶을 즐기라는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덕분에 아름다워지는 하루를 노래한 호세 제임스와 랄라 해서웨이의 Lovely Day, 그리고 행복을 미루지 말라는 도리스 데이의 Enjoy Yourself, 두 곡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호세 제임스와 랄라 해더웨이의 Lovely Day 그리고 도리스 데이의 Enjoy Yourself였습니다. 멀리 떠나 있을 때 비로소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익숙한 방의 풍경과 편안한 일상 그리고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의 얼굴 같은 것들이 말이죠. 이어지는 곡은 마이클 부블레의 Home, 집으로입니다. 2005년 앨범인 It's Time에 수록된 이 곡은 마이클 부블레가 해외 공연을 다니면서 집과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 작곡했다 합니다. 화려한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고 자신을 기다려주는 사람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는 마이클 부블레의 홈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마이클 부블레의 홈 집으로였습니다. 마이클 부블레가 목소리로 집을 향한 그리움을 전했다면 마지막 곡에서는 그 마음을 따라 집으로 가는 길을 걸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은 우리나라 재즈 트리오 이명건 트리오의 집으로 가는 길 On My Way Home입니다. 이 곡은 2019년에 발표된 연주곡으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며 느낀 행복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명건은 당시 떠오른 멜로디를 30분 만에 완성했다 하는데요. 집이 가까워질수록 익숙한 풍경에도 마음이 놓이고 하루의 무게도 조금씩 가벼워지는 순간을 따뜻한 연주에 담았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애쓴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는 잠시 마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김수영의 재즈행,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명건 트리오의 집으로 가는 길 들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재즈여행에서 다시 만나요. See ya!

0: 지루하지? 방금 띠링 하고 메시지 알림음 울렸잖아. 잠깐이면 돼. 눈길 한 번만 줘봐.
1: 안 돼. 그러면 큰일 나.
0: 2초만 딱 한 줄만 확인해보라니까. 영원히 나랑 함께 아주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해줄게.
1: 어디 잠깐만.
2: 운전대를 잡았다면 세상과의 접속은 잠시 끊어두세요.
3: 이 캠페인은 99.1MHz 영월 FM 공동체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andy pink magical flip phone, not a dog here, hunk and bitter.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여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 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방송국으로 오면서요. 노란 빛을 찾아가는 은행나무 곁에 스쳐오면서요. 아, 나를 지나가는구나. 떨구어진 은행들을 바라보면서요. 독립한 자녀들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피울 나의 인생이여. 새노란 은행잎처럼 아름답게 다시 한번 빛날 우리 삶을 그려봅니다.

0: 지연은 서울과 희령을 오가며 엄마의 관계, 할머니와 관계들을 만들어가고 있죠. 자, 오늘은 140쪽부터 여러분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아침에 비가 내렸다. 멀리서 쿵쿵 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이동했다. 계속 쿵쿵 소리가 났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소리가 가까워졌다. 밤에는 하늘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돌이켜보면 전투기가 낮게 나는 소리였던 것 같다고 할머니가 말했다. 하루는 동네에서 놀고 있는데 길 건너편에서 정조부가 일하던 방앗간 주인 아저씨가 사람들과 함께 손이 묶인 채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가 잠깐 자신에게 눈길을 줬던 순간을 할머니는 잊지 못했다. 언제나 대단해 보이던 사람이 포박된 채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 순간을. 주인 아저씨는 그 다음날 할머니가 다니던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총살됐다. 인근 주민들은 자신이 사상범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아이들까지 데리고 운동장에 가야 했다. 증조모와 증조부도 그 무리에 끼어 있었다. 12살짜리 딸 영옥과 함께. 왜 그런 광경을 아이들에게까지 보였는지 모를 일이라고 할머니는 말했다. 할머니는 한 사람에게 총을 여러 번씩 쏘는 장면을 무기력하게 바라봐야만 했다. 소리를 지르거나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됐으므로 감정 없는 사람을 연기하며 나무처럼 서 있었다. 더운 날이었지만 식은땀이 흐르고 추웠다. 차라리 빨리 끝나기를, 한 번에 죽기를, 한순간에 끝나기를 바라면서 할머니는 손바닥에 피가 날 때까지 손톱으로 찔러댔다. 그렇게라도 정신을 차리려 노력했다. 모두 10명이 총살되는 것을 끝까지 보고 나서야 운동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증조문은 앞만 보면서 걸었다. 감정적인 동요가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12살 할머니도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누군가 지켜보고 있으리라는 생각에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하려 애썼다. 증조문은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닫은 뒤에도 그저 정신 차려야 한다. 정신을 똑똑히 차려야 죽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때 죽은 사람이 그 10명만은 아니었다고 할머니는 말했다. 첫 번째 영옥이도 그때 죽었고 다시 태어난 영옥이는 그 전의 영옥이와는 다른 형편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증조모, 증조부, 할머니는 죽음으로 서로 헤어질 때까지 그날의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리고 셋 다 각자의 방식으로 조금씩 부서졌다. 겉으로 보아 가장 달라진 사람은 증조모였다. 증조모는 전쟁이 끝나고서도 약이 없이는 잠을 자지 못했다. 사람을 쉽게 의심했고 자신이 언제든지 아무렇게나 철이 들 수 있다는 생각에 시달렸다. 그 마음을 누구도 고쳐주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는 처음 해봐. 힘드니까 그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고 올렸지. 기억이 안 나기는 나이가 드니까 더 생생해지는 것 같아. 그런 일을 어떻게 잊어? 그러면서 할머니는 전쟁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마음의 병이 깊지 않았을 거라고 했다. 마음의 병이요? 그래, 나 형편없는 어른이었어. 너희 엄마한테도. 할머니는 그 말을 하면서 조금 울먹였다. 나는 그 모습에 놀랐지만 대수롭지 않은 척하며 할머니를 따라 걸었다. 할머니는 그 무렵의 어떤 장면들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난다고 했다. 증조모와 증조부가 남쪽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속삭임의 이야기를 나누던 일도, 멀리서 쿵쿵 폭격 소리가 나던 일도, 그러던 어느 날 밤 할머니는 영호가, 영호가 하고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다. 봄이가 짖는 소리를 들어서는 낯선 사람이 아닌 듯 했다. 증조부가 어둠 속에서 일어나 누구시오? 누구신데? 하는 사이 증조모가 세비야 하고 문을 열었다. 가을이 끝나가던 무렵이어서 찬바람이 방 안으로 불어닥쳤다. 문 밖에 세비 아주머니와 희자가 서 있었다. 영옥야바이, 한밤중에 죄송합니다. 세비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희자를 방으로 들여보내고 자신도 뒤따라 들어왔다. 증조모가 석유 등잔을 켰다. 옅은 불빛에 비친 세비 아주머니와 희자의 굳은 얼굴이 보였다. 세비 아주머니는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있었고 희자도 짐을 끼고 있었다. 예전이었으면 같이 끌어안고 기뻐했을 증조모와 증조부가 세비 아주머니와 희자의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실까, 희자오마이? 증조부가 세비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영옥이 아바이, 며칠만 지어주실 수 있을까? 내래 대구로 내려갈 깁니다. 거기 친정 고모님이 계셔서리. 며칠이 아니라 희자오마이 지내고 싶은 대로 지내도 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무슨 일인지 말이나 해주시라요. 영옥이네 해가 되지는 않을 기라요. 며칠만. 세비 아주머니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희자가 입을 열었다. 세비에서 난리가 나서리. 우리 외삼촌이 산에 끌려가. 희자야. 세비 아주머니가 희자의 말을 끊었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신의 오빠가 밭에 가던 길에 잡혀서 산으로 끌려가 총에 맞았다는 거였다. 세비 아주머니는 오빠가 사상과는 무관한 사람이라는 것을 몇 번이고 강조했다. 세비 아주머니의 시모는 그 소식을 듣고는 세비 아주머니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세비 아주머니 오빠가 사상범으로 죽었으니 사돈을 맺는 자기들에게 해가 올지도 모르겠다는 이유였다. 희자가 아들이었으면 이야기가 달랐겠지만 시무는 희자에게 정이 없었다. 빨리 애를 데리고 어디로든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는 말을 듣자마자 세비 아주머니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다. 며칠만 있다가 갈 깁니다. 해가 가지 않을 기라요. 세비 아주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증조부가 입을 열었다. 길에요. 길은 며칠만입니다. 내가 대구로 가는 길을 터보갔어요. 고맙습니다, 영옥야바이. 고맙습니다. 고맙다고 말하면서도 당황한 세비 아주머니의 표정을 할머니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다. 처음에는 얼마든지 있어도 괜찮다고 말하던 증조부가 세비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더니 말을 바꿔서 며칠만 있으라고 한 것이었다. 세비 아저씨가 살아계셨더라도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까? 할머니는 세비 아주머니의 서운함을 가까이서 바라봤다. 기러구, 희자 너는 이제부터 너희 외삼촌이 길에 돌아가신 것을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이. 앞으로 어디서도 기게 너희 오마이랑 너를 위한 일이다. 알간? 용옥이 너도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된다.
1: 알가시다, 아자비.
0: 희자는 세비 아주머니의 품에 머리를 기댔다.
1: 기래, 먼 길로 오느라 고생 많았디. 오늘은 우선 쉬어라.
0: 증조부가 그렇게 말하고 먼저 자리에 들었다.
1: 그제야 세비 아주머니와 증조문은 재회의 정을 나눌 수 있었다. 희자도 할머니의 품에 파고들었다. 다음 날 세비 아주머니와 증조문은 동이 트지 않은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 세비 아주머니는 이부자리 위에서 증조문에게 자신이 세비를 떠나던 날의 일을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시모가 집을 나가라고 했을 때 큰형님이 울면서 세비 아주머니를 붙잡았지만 세비 아주머니는 그저 묵묵히 짐을 쌌다.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나오는데 뒤에서 뭔가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희자가 큰 돌을 간장 장독대에 던진 것이었다. 시간장을 저장한 독은 시모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중 하나였다. 간장 냄새가 코를 찔렀다.
2: 저 갓나가 토랐구나, 토랐어!
1: 시모가 소리치며 달려와서 희자의 머리를 쳤다. 시모는 전에도 희자를 몇 번 그렇게 때린 적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세비 아주머니는 시모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다. 그렇지만 전쟁통에 9살짜리 아이를 던져버리듯 쫓아내면서 때리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자 더는 참을 수 없었다.
2: 희자한테서 손 떼시라요. 이제는 오마이 손녀 아니지 않습니까? 짐승도 머리 이루는 때리지 않는 법이라 배웁시다. 이거 이 말 대답하는 거 보라요. 당신이 기르고도 인간이시까? 해도 너무하디.
1: 세비 아주머니는 심호 발치에 침을 뱉은 뒤 희자의 손을 잡고 집을 나왔다. 증조모는 세비 아주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다. 세비 아주머니는 오빠를 그렇게 잃고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에 한 번도 제대로 울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남편도 없이 어린 딸을 데리고 가본 적 없는 곳을 찾아가려 하고 있었다. 마음 같아서는 세비 아주머니에게 개성에서 함께 지내자고 하고 싶었지만 증조부는 혹여 세비 아주머니 때문에 자신의 삶에 불똥이 튈까 봐 두려워했다. 몸조심해라, 세비야. 내래 걱정이 되어서리. 증조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증조모는 더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세비 아주머니 혼자 여자아이를 데리고 대구로 가다가 무슨 일을 겪을지 도무지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다. 노래 왜 우나? 세비 아주머니가 증조모의 등을 두드렸다. 내래 안 죽었어. 이봐라. 내 여기 있다. 내래 세비 노를 다시 보면 그저 웃을 일만 있을 줄 알았다. 그간 못했던 얘기나 실컷 하며 길했어. 길으면서 예전처럼 웃을 줄 알았다. 삼촌이가 울기도 하누나. 나더러 울보라고 그렇게 놀리더니 이제 보니 삼촌이가 울보야. 너 아니면 울지도 않는다. 증조모가 소매에 눈물 콧물을 닦고 세비 아주머니를 봤다. 자신이 세비 아주머니였어도 그렇게 집을 나올 수 있었을까? 증조모는 자신할 수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9살짜리 딸 하나를 데리고 피난길에 오를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다른 방법은 없나? 증조모의 물음에 세비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개성에서 서울까지 걸어서 사흘이면 간다 했더랬어. 우선 서울까지 가보고. 너래 시어마이 사람 거죽 쓰고 키른 짓을 했더랜. 시어마이가 쫓아내지 않았더라도 나와야 했다. 요새 사람들이 아무 트집이나 잡아갖고 사람을 죽이는데 나라고 온전했겠어? 세비 아주머니가 마른 세수를 하고 증조모를 바라봤다. 삼촌아, 길에 우리 오라바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알디. 사상이고 뭐고 기딴 거 아무것도 모른다. 길에 알디. 정말이다. 키레, 키레, 세비야.
0: 세비 아주머니는 몇 번이고 그렇게 말했다. 할머니는 그런 세비 아주머니를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봤다. 희자는 할머니에게 대구에 사는 고모 할머니가 굉장한 부자의 방이 많은 집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는 겨울에도 따뜻하다면서 그곳에서 엄마랑 아주 잘 살 거라고, 북쪽은 쳐다도 보지 않을 거라고 했다. 길에도 영옥이 언니는 보고 싶을 끼야. 그러면서 희자는 개성에서 함께 살던 때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언니 있잖아. 그때 기억나오? 물으면서 할머니도 자신만큼 기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다. 할머니는 기억나지 않는 일도 있었지만 희자가 마음이 상할까 봐 다 기억난다고 답했다. 물론 할머니도 많은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증조모가 방앗간에서 얻어온 인절미를 할머니와 희자에게 하나씩 줘서 조금씩 아껴먹던 일, 할머니가 학교 앞 언덕에서 엎어져서 종아리를 심하게 다쳤던 일, 세비 아저씨와 희자와 함께 줄넘기 놀이를 하던 일, 떨어진 목련꽃잎으로 풍선을 불던 일, 희자와 공기놀이를 하다가 다퉈서 며칠이고 말하지 않고 지내던 일 같은 것들이었다. 희자의 기억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었고 그 또한 방대했다. 희자는 그때 일을 이야기하는데 목마른 사람처럼 쉴 새 없이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한참 듣다가 세비에서는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다. 별거 없디. 학교 다니고 돌아와서 농사일도 없고.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희자는 말을 잘 이어나가지 못했고 다시금 개성에서 살 때의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12살 할머니는 그런 희자를 잘 이해할 수가 없었다. 희자는 개성에서 겪은 작고 작은 일들도 마치 아주 중요한 일인 것처럼 의미를 두며 말했다. 할머니가 그만 지겨움을 느낄 때까지, 아이고 희자야, 우리 이제 다른 이야기 할까? 그러면 희자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언니는 다 잊었구만. 잊기는 모두 기억한다. 근데 희자 노래 그때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키게 싫은가 언니는? 싫은 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도 하고 싶어 기러디. 무슨 이야기를 하나? 세비에서 있었던 일? 피난 가야 하는 일? 이야기나 하나? 기럼 내는 할 말이 없어. 그렇게 말하고 땅바닥에 돌로 그림을 그리는 희자를 보며 할머니는 자신이 희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걸 알아차렸다. 희자 노래 콩 볶는 거 몰래 먹다가 세비 아저씨한테 걸렸던 거 기억나나? 키래, 하도 먹어서리 방구가 많이 나왔디. 희자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희자의 웃는 얼굴을 보며 할머니는 세비 아저씨 얼굴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세비 아저씨가 널 쫓아다니면서 놀리는 건 생각나누나?

희자는 9살이지만 또래보다 작았고 할머니는 12살이지만 또래 중에서 큰축에 들어서 둘은 나이 차가 더커 보였다. 그만큼이나 할머니는 막내 동생을 사랑하듯 희자를 대했고 희자는 큰언니에게 의지하듯이 할머니에게 마음을 기댔다. 그렇지만 언제까지고 희자가 할머니의 집에 머물 수는 없었다. 희자는 사흘 밤을 자고 피난길에 올라왔다. 동이 터오는 새벽이었다. 증조문은 7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모아둔 돈을 세비 아주머니에게 건넸다. 쌀과 보리, 콩도 최대한 많이 챙겨 침에 넣었다. 세비 아주머니는 예의로라도 그러지 말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증조모가 건넨 것들을 받았다. 너래 혹여 나무로 피난 가야 하면 갈 데가 있나? 세비 아주머니가 물었다. 증조모에게 의지할 친척이 없다는 걸 세비 아주머니는 알고 있었다. 영옥이 아바의 삼촌이 서울에 사신댔어. 우리 고모님 주소를 알려줄게. 혹여 갈 곳이 없으면 언제든지 일로 오라. 세비 아주머니가 종이에 대구 주소를 적어서 증조모에게 건넸다. 조심히 가야 한다. 세비야, 희자야. 목이 메어서 증조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희자야, 우리 난리 끝나면 꼭 다시 만나자. 세비 아줌마이, 우리 꼭 다시 만나요. 그래, 그래. 건강히 잘 있다가 우리 다시 만나자. 세비 아주머니는 피난 보따리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세비 아주머니의 손을 잡은 희자가 자꾸만 돌아보는데도 증조모는 그런 세비 아주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보자, 다시 보자 몇 번 외치다가 세비 아주머니가 보이지 않게 되어서야 주저앉았다. 그러고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일어나지 않았다.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증조모의 곁을 맴돌았다. 세비 아주머니를 따라 밖으로 나갔던 포미가 한참이 지나서야 마당으로 돌아와 할머니의 콧등에 코를 대고 할머니를 올려다 봤다.

오늘도 함께 하신 방송은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였습니다. 지금까지 배낭녀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진행의 이다민이었습니다. 저녁에 주무실 때 조금 쌀쌀하죠? 따뜻하게 주무시고 내일 아침은 또 행복한 아침, 즐거운 아침, 좋은 아침 맞이하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여러분, 감정노동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흔히 감정노동자 하면 콜센터 상담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판매원 등을 주로 떠올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사회복지사, 소방관, 승무원, 행정기관 민원실 직원, 간호사,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과 총수원에 이르기까지 타인의 시선이나 요구에 갇혀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까다롭고 무리한 요구를 받기도 하고 악성 민원을 마주하며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부당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웃어야 하고 일하는 내내 자신보다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살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설마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여전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례한 말을 참고 견디고 웃는 것, 그것이 그저 일을 하기 위해서 감수해야만 하는 부분인 걸까요? 누군가가 자신의 하루를 무사히 끝낼 수 있게 하는 것은 어쩌면 거창한 제도가 아니라 우리가 건네는 말 한마디와 태도에서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요? 132 라디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1과 3 이야기 132 라디오 진행을 맡은 유기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132 라디오 첫 번째 코너 이슈 브리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한 달 지역 노동 이슈를 언론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빅카인즈라는 뉴스 분석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전북 지역 신문사 외에 다양한 지역 뉴스를 짚어보고 뉴스 이면의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2026년 9월 한 달 주요 이슈가 되었던 노동 이야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오영수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 네, 반갑습니다.
4: 네, 어서 오십시오. 네,
5: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네. 굉장히 좋습니다.
4: 그러니까요. 네. 저도 겉옷 입고 왔다가 네. 벗었습니다. 네.
5: 아주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뉴스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공통된 하나의 단어가 보입니다. 바로 네. 불안정입니다.
4: 아, 불안정.
5: 네. 노동자의 불안정 결국 시민의 일상과 네.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 함께 생각하면서 뉴스를 전해보고 싶습니다.
4: 아, 네. 그러면 첫 번째 불안정 뉴스는 무엇이 네. 있을까요?
5: 첫 번째 뉴스는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의 업무 개입에 문제를 제기했던 경비원 초단기 계약을 반복한 끝에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는 소식입니다.
4: 예, 저도 뉴스를 봤네요.
5: 예, 해당 경비원은 1년 6개월 동안 무려 8차례 3개월에서 6개월 단위의 계약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요구한 이후 본인에게만 계약 종료가 통보됐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물론 업체 측의 인력 감축에 따른 정상적인 계약 종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3개월짜리 계약보다 더 짧아서는 안 되는 노동자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4: 네, 뭐 시비를 다툴 부분이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참 3개월 계약이라는 게
5: 있을 수 없죠, 사실은.
4: 예, 1년 뭐 몇 개월 동안 예. 8번, 9번 계약하면서 일을 한다는 게 참 상상이 안 가거든요. 예.
5: 이런 고용 형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 정말 불안정의 예. 아주 대표적인 예. 사례네요.
5: 아. 일하는 사람에게 고용 안정은 사치가 아닙니다. 네. 계약 기간을 쪼갠다고 또 노동자의 권리까지 쪼개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대목은 휴게 시설인데요. 전주시는 노동자 휴게 시설 설치를 위해 3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정작 그 경비원들은 여전히 좁은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6: 네. 아, 그러니까 3천만 원 들여서 휴게실을 지어놓고 네. 거기 공간을 이용 못하고.
5: 그렇죠.
6: 아, 이게 네. 점검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5: 그렇습니다. 노동자의 쉴 공간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실제로 네. 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아, 그러게요. 네. 아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5: 예, 두 번째 소식은 전북에서도 플랫폼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네. 시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법적으로 전통적인 노동자와 같은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조례에서는 법률, 노동상담, 또 안전교육, 보호장구, 또 사회보험, 건강진단, 직업 트라우마 상담 등 다양한 지원책이 담겨져 있는데요.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난 만큼 노동의 형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는데 노동자 보호만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6: 네. 그 뭐 전국적으로도 뭐 88만 명에 이른다고 제가 네, 예, 본 것 같은데
5: 굉장한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거죠.
6: 지금도. 저희 지역에서도 이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조례가 필요했을 텐데 예. 이제 조례가 정말로 이제 잘 작동이 되려면 예. 이제 그래 부합하는 이제 인력과 예산이 또 뒤따라야 할 텐데 예. 그런 것도 전라북도나 전주시도 뭐 노력 해서 예,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5: 플랫폼이 클릭 한 번으로 이렇게 연결되긴 하지만 노동자의 권리까지 클릭 한 번으로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은 전북에서도 실제로는 노동자이면서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이른바 가짜 3.3 유장 고용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소득자처럼 처리하면 사용자는 뭐 편할 수 있겠지만 노동자는 임금과 휴게, 휴가, 또 산재, 고용보험 등 각종 권리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6: 맞아요. 네. 사대보험을 이제 안 들어도 되니까.
5: 그렇죠. 이제 업주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6: 그러니까요.
5: 특히 전국 그 적발 사업장의 상당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네. 나타났는데요. 이 3.3%라는 세금의 숫자일 뿐 노동자의 권리를 결정하는 숫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이름이 무엇으로 신고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누가 일을 시키고 또 누가 지휘 감독을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이것도 지금 이제 신종 어떤 고용 형태인 것 같아요.
5: 그렇죠. 이게 이제 업주들이
6: 해마다 지금 계속 문제가 그렇죠. 제기되는
5: 예. 아마 그 보험이라든가 등등 많은 사업장에서 이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인 노동자로서의 인정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것
6: 네.
5: 이것이 노동권 보호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6: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5: 다음은 그 전북의 유치원 교원 예비 인력이 단 한 명도 네.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 아 이유가 뭡니까?
5: 병가나 경수 등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유할 때 네. 수업을 대체할 인력이 없다면 결국 그 부담은 현장 교사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어린이집 대체 인력 역시 정규직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 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예비 인력이 없는 이유는 좀 이것도 뭐 불안정한 노동 고용 형태 때문에 그런가요?
5: 그것도 있지만은 이제 비용 절감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고 봐야죠.
6: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은 정말 이게 이 그 대체 인력이 뭐 빈 때 해야 이게 아동 유치원도 아동들도 좋고 교사들도 좀 그런 어떤 그게 보장이 돼야
5: 맞습니다.
6: 쉴 수도 있고 아프면 예. 병원도 갈 수 있는데 예.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다는 게 너무
5: 이해할 수 없는
6: 예, 이해할 수 없는
5: 이게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돌봄이 필요 없다는 듯한 고용 구조 정말 네. 이제는 바뀌어야 네. 된다고 생각하고 교사가 제대로 쉬어야 네. 아이들도 제대로 돌볼 수 있고 또 노동자의 휴식은 또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비스의 질을 지키는 네.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 네, 그리고 또 네. 파견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파견된 또 114명이 정규직이 한 명도 없다고 또
5: 그러니까 방금 그 정규직 한 명도 없는 이해할 수 없는
6: 그러니까요. 그럼 114명이 네. 사실 이제 풀로 근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면 여유 인력이 좀 있어야 이 파견 이 나갔던
5: 대체를 할 수 있는데
6: 쉬고 쉬어야 네. 될 텐데. 네,
5: 맞습니다.
6: 아니 뭐 딱 생각해도
5: 이해가 안 가는 거죠.
6: 월차를 월에 한 네. 하나씩만 114명이 네. 써도 114일이 필요하고 네. 114일을 대체하려면 네. 뭐야 저기 몇 명 이상은 진짜 인력이 필요한데 너무나 이거는 교육청이 정말로 이건 실태조사를 해서
5: 제대로 된 네. 고용구조를 만들어야 될 거고 뭐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인원을 뽑아라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할 정도로 네. 중요한 과제인데도 네. 교육청에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고 다음 뉴스도 비슷한 뉴스인데요. 네, 네, 다음 네. 뉴스는 전북 학교 급식실의 조리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네. 있다는 소식인데요. 최근 조리 실무사 채용에서 애정 인원의 27%가 미달했고 특히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 네.
5: 이 현장에서 병가를 내는 노동자가 직접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이고 아이고. 있다는 것이 예, 지금 노조의 주장이고 또 네. 높은 노동 강도와 또 열악한 환경, 낮은 임금, 네. 또 방학 중 비근무 등 이런 조건들이 인력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6: 작년엔가 뭐 학교급식법이 네. 통과돼가지고 네, 적정한 통과됐죠. 뭐 인원 확보? 급식원을 네. 확보해야 된다는 법률적 기준은 만들어졌는데 네. 정작
5: 네. 법 따로 실지 따로
6: 뽑아도 네. 정말 열악한 것 때문에
5: 다 뽑도 못하고 있습니다.
6: 다 뽑지도 못하고 있는 네. 이런 현실인 거네요.
5: 예,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예, 사람이 오래 일할 수 없는 환경이 더 큰 그러니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리실 인력난은 단순히 노동자 몇 명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 아이들의 급식과 학교 안전 그리고 교육의 질과 직결돼 있다는 네. 문제 교육청에서 좀 인식을 하고 제대로 된 인력 구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6: 아니, 요양보서도 비슷한 거 제가 본 것 같아요.
5: 네, 요양보서 뭐, 마찬가지입니다.
6: 요양보서 1인당 몇 명의 네. 어떤 적정 인원은 법으로 정해놨는데
5: 실제로는 막상 작동이 안 돼요. 네,
6: 작동이 안 돼가지고 막 네. 한다는 게 특히나 이제 이 여성 노동자들 중년의 네.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취업하는 이런 곳이
5: 대부분 중년 네. 경비는 남성, 네. 요양보사는 여성 네, 이렇게 그렇죠. 거의 대표적으로
6: 조리종사원도 네. 마찬가지
5: 조리종사 마찬가지지만 네.
6: 그러니까 이 일자리를 질을 좀 개선하고
5: 그렇죠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해서
6: 이제 좀 적정하게 네. 이게 참 안 되는 이유가 네. 참.
5: 안타깝습니다.
6: 해마다 반복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법을,
5: 예. 네. 법을 만들어도
6: 학교 급식법을 네. 만들었어도 안 되는 거는 진짜 네. 이거는 문제가 일자리
5: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6: 예.
5: 것 같아요.
6: 본질적인 거에 대한 접근이 네. 필요해 보입니다.
5: 예. 예.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우리 지역에서 함께 땀 흘리고 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6: 빠지지 않는 소식입니다.
5: 예, 그럼요. 그 김제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가족 장례식장이 가겠다는 연차마저 거절당하고 또 여권까지 빼앗기며 일하던 이주 노동자들이 견디다 못해 노조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표적 해고였고 네. 또 한국인 또 이 동료 조합원들이 이를 계속 고용과 또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며 40일째 넘게 지금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공장 입원 여전히 높습니다. 네.
6: 그러니까요. 네. 프리에시안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에서 이
5: 네, 많이 다뤄져
6: 다루어진 문제인데, 네. 야 여권까지 이게 사실 참, 좀 기업이 좀 규모가 네. 있고 그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여권을 네. 가지고 있거나,
5: 그렇죠.
6: 진짜로 가족의 장례까지도 보장하지 않는 이런 전근대적인 어떤 노동 행태인데
5: 너무 근데 그렇다고 하면 행정기관이 뭐 다르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읍시에서는 필리핀 계절 노동자 59명의 여권을 4개월 넘게 네, 보관하다가 네. 적발이 됐거든요. 이건 뭐 행정 절차 때문이라고 변명하지만 좀 사실은 네. 이탈을 막으려고.
6: 그러니까요. 이탈 네. 막으려고
5: 갖고, 갖고 있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6: 참.
5: 여권이 인질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6: 그럼요.
5: 이건 정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예. 생각하고 또 무지에서도 더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계열 노동자 남매의 임금을 떼먹고 네. 재판에 넘겨진 농업법인이 올해 또 계열 노동자를 배정받았다고 합니다. 아.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좀 이게 황당한데요.
6: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네. 지자체가 그런 거를 원래는 출국 전에 다 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5: 그렇죠.
6: 그래서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지자체가 책임지고 뭐 이런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도 하고 지원을 오히려 해야 되는데 그 오히려
5: 보조 역할을 네, 하고 있으니
6: 그 농장주한테 다시 네. 계절 노동자를 배정하니 네. 이런 것들이 네. 참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5: 노동부는 체불을 확인하고도 지자체에 알릴 일도 없었고 군청을 몰랐다고 고개를 저었고 그 부실한 공조의 틈새에서 업주는 웃고 네. 또 타국에서 온 노동자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네. 이런 구조. 그리고 또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액이 무려 1548억 원에 이른다고. 작년 네. 대비 43%나 껑충되었다고 하는데요.
6: 네.
5: 지방 소멸을 막겠다며 일손이 부족하다며 앞다투어 지금 뭐 지자체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모셔올 때는 언제고 또 막상 오고 나면 여권부터 뺏고 밥줄부터 죄는 정말 일할 사람을 필요하지만 사람 대우는 하기 싫다는 네. 이 비정한 이중성 이것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의 민낯이 아닌가 이게 참 아쉽습니다.
6: 너무. 네 매월 지금 이주노동자의 인권 문제가 빠지지 않고 이제 등장하고 네. 있는데
5: 그만큼 우리 그 나라가 이제 외국인 노동자 아니면 작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6: 그만큼 그래서. 많이 이제 와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죠. 이제 급격하게 숫자가 늘고 막 그러면서 사실 이게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지원이나 이런 게
5: 시스템이 좀 불비하기 때문에 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어쨌든 그래도 사람을 불렀으면 네네. 저는 사람으로 대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네.
5: 여권을 주고 또 임금을 쥐어짜는 사회 이것은 정말 외국인 문제가 아니라 내일의 희망에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 이런 일이 반복되지 네. 않으려면 어쨌든 현재 벌어진 일에 대한 어떤 적절한 조치와
5: 시스템적인
6: 해결이 네. 딱 돼야 될 텐데
5: 된다고 생각합니다.
6: 그런 좋은 소식 무주군의 뭐 네. 계절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았다더라
5: 네.
6: 뭐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일강에 이제 해고된 어떤 외국인들이 복직했다더라 이런 소식도 우리 라디오를 통해서 좀 많이 전해졌기를 바라는 마음이 막 네. 생깁니다.
5: 맞습니다. 근데 오늘 노동뉴스 중심에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기 좋은 사회인가?
6: 네.
5: 노동자가 불안하면 가정도 불안하고 또 현장이 불안하면 시민의 일상도 저는 불안해진다고 생각합니다.
6: 네.
5: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사회의 안전과 일상은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노동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6: 네, 불안정한 현실을 안정된 미래로 만들었으면 하는 우리 센터장님의 이 마음이 잘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지역 뉴스로 살펴본 노동 이슈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5: 네, 고맙습니다.
6: 네.

0: 네, 이번 코너는 전지적 노동자 시점입니다. 오늘 전지적 노동자 시점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에 대해서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에서 올해 감정노동자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노형정 전책국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제가 이름을 자꾸 좀 약간 틀리는데,
1: 피곤하신 것 같아요.
0: 노현정
1: 네,
0: 정책국장님.
1: 반갑습니다.
0: 올해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1: 네.
0: 어떻게 올해 또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나요?
1: 혹시 감정노동자 조례가
0: 네.
1: 지역에 만들어지게 된그 시작점을 혹시 알고 계시죠?
0: 우리 지역의 감정노동자, LGU 플러스의 그
1: 네,
0: 홍수연양의
1: 맞습니다.
0: 이제 괴롭힘 사건 때문에,
1: 네, 그렇죠. 그게 2016년도에 벌어졌던 사건이었던 기억이
0: 네.
1: 나는데요. 특성화구에서 현장 실습하다가 어쨌든 그게 뭐 영화로도 다음 소유라는 영화로도 나왔었는데 그때 아마 전주나 전라북도에서 이 감정노동자 보호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전라북도는 조례를 만들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 공공 부분의 감정노동 실태조사를 딱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게
0: 네.
1: 2020년도 초반, 2019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 이제 지자체가 한번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감정노동자 보호조례가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전라북도는 공공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의 영역까지 감정노동을 보호하겠다.
0: 아, 네.
1: 라는 어떤 범주를 굉장히 크게 설정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만 만들어지고 뭔가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0: 네.
1: 이장 올해 이제 도에서 지금 조금 더 감정노동과 관련한 조사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좀 받아서 저희가 이제 올해 진행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여러 직군들을 많이 탐색을 했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뭐 다양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한 일터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다는 게 사실 고려할 게 너무 많잖아요. 일단 예산을 고려해야 되고
0: 네.
1: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자주 만나고 또 우리가 또 살아가는 곳을 찾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일하는 분들을 생각하게 됐고요. 또 이제 선행 연구 중에도 24년도에 대전 광역시 노동권익센터에서 이 공동주택 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이 감정노동 실태조사를 했더라고요. 여기는 모든 직군을 다 했어요. 주택관리사부터 시설관리 노동자, 경비 노동자, 청소 노동자까지 다 이제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일하면서 업무의 수행의 과정 속에서 또 입주민의 응대 과정 속에서 이 감정노동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 이 선행 연구를 통해서 지역의 상황을 살피는 것이 좀 유의미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관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0: 네, 관리 노동자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노동자, 경비 노동자,
1: 네, 보통
0: 뭐 이렇게.
1: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0: 네.
1: 일반 관리 노동자를 그 이제 주택관리사하고 시설관리로 정리를 하고 나머지 청소 경비 노동자로 이렇게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0: 네, 청소, 경비, 이제 시설 관리 노동자 이런 분들 뭐몇 분이나 혹시 실태조사에 참여하셨습니까?
1: 일단 뭐 예산상 200명 정도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제 아파트 교육을 하다 보면 이제 지역의 통계를 주택 총조사를 보면 어쨌든 공동주택의 비중이 전북 지역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고 전국 대비 3.5%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고 14개 시군 중에 전주, 군산, 익산에 어쨌든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은 예산이지만 전주, 군산, 익산을 중심으로 이제 설문과 심층 면접을 진행을 했고요. 어쨌든 아파트가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 이제 고용되는 노동자들의 수도 많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했고 또 이제 전주시 비정규센터뿐만 아니라 익산시 또는 군산노동권익센터를 통해서 그동안 상생 협약을 해온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문조사, 심층 면접을 진행했고 조금 더 어려우신 분들, 하기 어렵다 하는 아파트들은 좀 소개를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0: 네. 그, 뭐, 이제 주로는 이제 우리가 노동 실태 조사는 주로 많이 하는데 네네. 감정 노동에 대한 뭐 이렇게 조사를 이번에 네네. 특별히 좀 더 강조해서 진행을 하신 거죠?
1: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의 조건과 감정 노동의 별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어쨌든 노동 조건을 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경비직과 시설관리직의 어떤 업무 범위, 또 네. 휴게시설의 사용이나 휴게시설의 어떤 접근성, 그리고 사실 이제 경비 같은 경우는 2교대 근무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의 어떤 건강 상태나 수면의 질이나 어떤 감정 노동에 대한 이해나 각자의 수준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구성을 했고요. 또 이제 감정 노동에 특화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입주민이나 동료 관계에서의 감정 노동의 수행의 경험이나 노출의 빈도나 또 보호제도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여부 뭐 이 네. 정도를 해서 한 개수를 세보니까 100개 문항이나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0: 상당히 많은 문항을 조사를
1: 네, 하셨네요.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
0: 그 어쨌든 이제 입주민과의 뉴스 이슈 브리핑에서도 이제 잠깐 네. 나왔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관리 노동자를 사실 이제 주요한 또 감정 노동자를 분류를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태 이번에 조사 내용으로 네. 혹시 뭐 감정 노동자로서 힘들다는 게 확인이 좀 되었나요? 실태 조사 결과는 어떤가요?
1: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네. 결과는 실체적으로 확인이 되죠. 왜냐하면 일단 이제 시설 관리 업무 중에 가장 많은 일은 시설을 고치는 일이잖아요.
0: 네, 그렇죠.
1: 네, LH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시설을 고쳐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아파트별로 특성이 다른데 LH는 전반적으로 모든 걸 고쳐줘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설 관리직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고충이었고, 네. 이제 감정노동 물어보셨는데 어쨌든 네. 이제 고치는 과정에서의 입주민과의 응대 과정에 있어서 네. 경비 노동자 뿐 저는 이제 경비 노동자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시설 관리직에서도 굉장히 높은 네. 입주민의 응대 과정에서의 감정노동을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요.
0: 그러니까 시설을 고쳐주는 과정에서
1: 그리고 이제 요즘의 아파트들은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들은 굉장히 시설이 좋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시설 관리 일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0: 좋으면 적어질 것 같은데요.
1: 아니죠. 이게 자동화 시스템이다 보니까 네. 조금만 반응이 생기면 그거를 관리하러 달려가야 되는 어려움들이 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면접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시설 관리직 그 노동자분은 그 아파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했는데 다른 아파트로 갈 의향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갈 의향이 없으시대요. 왜냐하면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면 자신의 업무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네. 늘어나고 그걸 보수하고 고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된대. 왜냐하면 통합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요즘에 AI가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고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입주민들은 빨리 고쳐주길 원하고 그러면서 부딪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은 그냥 옛날 오래된 아파트로 가는 게 훨씬 낫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어쨌든 감정노동의 수준이 경비와 시설이 굉장히 비슷하게 높았고 특히나 일상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감정 조절의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셨어요. 특히 저희가 이제 일부적으로 정신건강 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냐고 물어본 질문이 있는데 어쨌든 사실 굉장히 적어요. 전체적으로 한 3.6% 정도 되는데 경비와 시설이 뭐 별 차이 없지만 그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일정 정도 상담이나 치료의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0: 네, 그 뭐 좀 인터뷰 과정에서 네. 뭐 감정 노동에 아 이런 것도 여전히 있단 말이야라고 있었던 사례들이 좀 있나요?
1: 아니 뭐 다들 뉴스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최근에 전주에서도 입주민이 경비 노동자에게 신발을 벗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 아, 뭐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많긴 한데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물리적인 폭력의 경험, 그건 설문으로만 네네. 했을 때 두 자릿수가 넘더라고요. 아, 그리고
0: 물리적인 폭력을 당했다.
1: 그렇죠. 뭐 밀치기나 멱살이나 뭐 이런 거. 네네. 그리고 또 뭐
0: 막 심각한 막 전치 다치는 사고는 아니어도
1: 네, 그리고 뭐 비난이나 모함이나 뭐 이런 경우도 거의 20% 정도는 아니지만 15% 이상을 넘어섰고요.
0: 네.
1: 또 괴롭힘 이런 거? 또 이제 네. 부당하게 어떤 요구를 한 거, 요구를 당한 거 이런 네. 것들이 어쨌든 두 자릿수 이상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의 시설직과 경비직에서는 굉장히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0: 네, 이런 거를 이제 네. 또 예방하기 위해서 수년간 네. 도나 시나 네. 뭐 이런 데서 상생 협약도 하고 네. 노동인권 교육도 이제 저희 시센터도 하고 있는데
1: 그렇죠. 꽤 오랫동안 해왔죠. 네,
0: 한 3년 정도 지금 네, 네. 됐습니다. 저희 시센터는. 근데 어때요? 현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느 분은 뭐 좀 나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다 이런 분위기도 있던데.
1: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할 때 이걸 하면서의 느끼는 어떤 자신의 느끼는 정도로 이제 체크를 해달라고 했을 때 의외로 고용 안정이라는 체크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걸 심층 면접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용 안정이라고 했을 때 네. 어떤 임금의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네. 그 공간에서의 안정감. 내가 여기서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안정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아, 이제
0: 고용 안정을 느꼈다는 게
1: 높았어요. 아, 상생 협약을 통해서. 아,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심층 면접 과정에서도 이제 여러 명 한 두세 분 정도 이제 협약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어떤 분은 그날 그랬어요. 저한테 오셔 가지고 한 번만 더 교육을 해 달라. 네. 왜냐하면 교육을 하면 그 아파트에 소문이 난다는 거야.
0: 아, 네.
1: 어디 센터에서 와가지고 입주민 그 관리 노동자 대상으로 교육을 해주고 갔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입주민들이 함부로 하면 우리가 잘못될 수 있다. 아, 이렇게 네네. 굉장히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굉장히 높이 사셨고 그래서 자기들한테 굉장히 네. 많이 도움이 됐고 그래서 우리를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이 교육을 통해서. 소문이 난다는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렇게 분기별로,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좀 분기별로 와가지고 이런 교육들, 특히 이제 입주민 대상으로 교육이 좀 해주면 좋겠다. 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셨고.
0: 네. 입주민 예. 대상으로가 참 잘 돼야 될 텐데.
1: 네. 그게 굉장히
0: 그러니까요.
1: 어려운데. 네. 이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좀 입주민 대상의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휴게시설이 어쨌든 이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네. 점검이 되기도 하고 휴게시설 필요한 어떤 물품들에 대한 요구가 있긴 한데 이게 이제 모니터링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 이제 경비 노동자들을 만나보니까 굉장히 협소하고 열악한 공간에서

0: 수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1: 그렇죠. 네. 거기서 잠을 자고 일을 하고 휴게를 하고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일단 거기는 일단 입주민 대표님으로부터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는 아파트였어요. 특히나 이제 뭐 추워서 비닐을 치면 비닐을 다 걷어내고 TV를 설치해 놓으면 TV도 틀지 말라고 하고 에어컨을 켜고 가면 요즘 같은 이제 올해 8월은 굉장히 더웠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에어컨을 켜놓으면 시원해질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그 시간에 소요되는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입주민들이. 켜지는 소리만, 그러니까 밖에서 돌리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환풍기 소리가.
0: 돌아가면.
1: 그러면 이제 바로.
0: 왜 키나 이렇게.
1: 네, 이제 지적을 하고. 그런 공간에서 일을 한다는 게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0: 아직도 이제 열악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네. 어쨌든 현장에서 상생협약이나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네. 어떤 필요성들은 공감을 한다니까.
1: 그렇죠. 매우 필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셨고.
0: 예, 다행입니다.
1: 네, 그렇죠.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조금 네. 더 많은 아파트에게 네. 갈 수 있을지를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0: 그러면은 네. 이제 네. 현재적 시점에서 제일 뭐 우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이 제도 개선을 바라는 뭐 그런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1: 가장 많은 거는 이제 세 가지로 딱 요약이 됐더라고요. 하나는 입주민의 어떤 강성 입주민들의 자기들의 어떤 피할 권리를 달라. 피할 수 있는 권리를 네, 네. 좀 제도적으로 마련해 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부당한 민원을 경험했을 때 이거를 어떤 조직적 차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 마지막은 아까 말했던 대로 노동인권 교육을 좀 강화해 달라. 네. 이런 인권 침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달라가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었고요.
0: 괴롭힘 행위에 대한 A, B, C네요.
1: 그렇죠.
0: 발생하면 네. 즉시 그렇죠. 예, 조치하고 네. 네, 네, 네. 예,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시스템적인 조치를 하고 예, 네. 이제 그런데 그게 이제 너무 A, B, C 같은 건데
1: 근데
0: 그런
1: 이제
0: 안
1: 그거 말고 이제 저희가 따로 하나 질문을 했던 거는 지자체에 요구하는 정책이 네. 있냐고 물어봤을 때 이것 또한 세네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가장 많은 거는 입주민에게 좀 교육을 하든지 네. 조금 더 이런 감정노동에 대해서 좀 이런 안내 책자를 좀 보급해 달라.
0: 임금 요구보다도 더 높습니까? 네. 그게?
1: 근데 실제 만나면요 임금에 대한 기대가 없으세요.
0: 아 기대는
1: 왜냐하면 네, 네. 이미 이게 위탁 관리 체계이다 보니까 자신들이 네. 임금에 관여할 수 없다고 네. 이미 포기하셨어요. 포기하셨기 때문에 임금은
0: 저임금은 감수하되 내가 이 저임금에 이런 입주민의 네. 부담감까지는 그렇죠. 정말 못 감수한다. 뭐 이런 어떤
1: 그렇죠,
0: 분위기가
1: 그렇죠. 그렇죠. 이미 많이들 포기하신 상태고 그래서 어쨌든 지자체가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입주민용 안내 책자를 네. 좀 마련해서 보급해 달라. 그리고 좀 우리들의 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좀 홍보해 달라.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상생협약을 하잖아요. 근데 휴게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게 연계되잖아요. 네. 근데 휴게시설에 대한 조사, 그러니까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안 되니까 네. 이런 조사를 좀 해달라. 우리의 어떤 노동의 조건이나 휴게시간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휴게공간은 적절한지에 네.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해달라고 하는 것이 좀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됐고 하나는 조금 더 약간 근소한 차이긴 한데 휴게시설의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여전히 필요로 하셨습니다. 네. 네.
0: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그런 어떤 보고서의 내용들을 정책과제로 하고 다시 이제 좀 보고서로도 내야 되는데.
1: 네네.
0: 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1: 제 계획은 아닌데요. 일단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알지 못했던 직종, 생활관리원이라는 직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네.
0: 생활관리원이 이제 생기고 많이 생겼죠.
1: 많이 생겼어요. 예, 예, 그래서 그렇죠. 경비원 대신 생활관리원을 뽑아서 주간근무만 일을 시키고 기본은 최저임금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어쨌든 그 컨설팅을 해가지고 맞교대가 정말 필요하냐라고 네, 네. 하는 그런 것들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정말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실제 만나보니까 경비노동자들의 휴게시간을 굉장히 늘려놓고 쉽게 말하면 그 시간에 임금을 안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은 네. 그 휴게 시간이 대기 시간인 거죠. 네. 그래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 시간에 임금도 못 받고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생활관련이라고 하는 어떤 직종이 지금 막 보급되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이런

0: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 같은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저 전주나 전북의 조례가 개정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조례의 어떤 개정된 내용이 정말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그 이제 뭐 공동주택이 보통 이제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선정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포진근로 계약을 사용하게 네. 권고해서 네. 인센티브 제도라고 하는 거를 좀 마련해가지고.
1: 예를 들면 뭐 쪼개기 계약을 하면 그렇죠. 안 된다 뭐 이런.
0: 제가 만난 시설 노동자 중에는 29일 계약을 하신 분도 있어요.
1: 아, 왜 29일 계약?
0: 해고시키려고요. 아. 다른 분들과 함께 해고시키려고 아. 기간을 맞추다 보니까 네. 30, 한 달이 안, 뭐 6개월이 안 돼서 29일로 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제도도 필요할 것 같고 현재 지금 휴게 공간이 옛날 아파트는 지하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1: 네, 그렇죠.
0: 아, 이건 정말 어떻게 이거를 개선할까? 이건 정말 좀 머리를 맞대고 그래서 아파트 공간에 어떤 터가 있다고 하면 조금 어떤 시설을 신축은 아니더라도 좀 지상으로 네. 올려서 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뭐 그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네.
1: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뭐 가장 이번 조사에서 뭐 토론회 계획도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0: 토론회는 저희가 28일 10월 28일 네. 전북 그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1: 이번 달 28일
0: 그렇죠. 예. 네. 그때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1: 그때는 더 이제 자세한 내용 정리된 네네. 내용을 또 들을
0: 네,
1: 수 있게
0: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조사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라고 한다면 한 두 개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꼭 다시 와서 한번 교육을 해달라. 네. 우리가 좀 살게 해달라. 막 이런 약간
1: 아, 그 어느 아파트입니까? 자랑 좀 해볼게요.
0: 아파트 기억이 안 나.
1: 아, 그래요?
0: 이름이 자, 기억이 안
1: 아파트,
0: 나요. 네.
1: 좋은 아파트라고. 아주 네. 살기 좋은 아파트라고. 자랑을
0: 기억을
1: 하면 좋은데.
0: 해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은 20년을 시설관리 일을 했는데 네. 자신이 일을 한다고 가족 빼고는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대요.
1: 아, 왜요? 네, 뭐 약간
0: 그렇죠. 대외적으로 네,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자존감, 네. 자존심의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이 일을 바라보는 사회가 네.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가족 이외에는 20년을 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몇 달만 있어 정년이신데도 불구하고 네. 이 일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씁쓸했고 안타까웠어요.
1: 네.
0: 그런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1: 네. 입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 일에 대한 이제 정말로 필요한 일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도 네. 필요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 오늘 또 이렇게 보고서 작성 중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공동주택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전지적 노무사 시점에서 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노동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나 주차하고 차 빼달라 전화하면 다짜고짜 불만에다 전화 문통 주차 빌러 모두가 자는 밤에 우방팡팡 민원해도 자기는 아니라며 발뺌하는 소음 빌런 베란다 화장실에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스멀스멀 올라오는 담배 냄새 담배 빌런 분리수거는 고사하고 음식물인지 쓰레기인지 뒤죽박죽 뒤엉켜서 아무데나 박버리고 어이 저기 이놈 저놈 육두 문자 방만에다 걸핏 탑에 주먹 따지 폭행에다 고소고발 어찌 또한 이쁜 일이야 형광등을 가로달라 박힌 변기 뚫어달라 오만가지 잔심부름에 공과 사는 구분 없고 노동법이 보장하는 휴게시간도 안 지키고 이것저것 따져먹고 사사건건 관여하니 갑질갑질 진상진상 빌런들의 세상이로구나. 당신은 진상주민 아니죠잉? 아따 아파트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함께 잘 사는 것이 좋지 않겠소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한마디에 미소 나는 행복일 터.
3: 얼씨구!
2: 수고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따뜻한 한마디에 힘이 나는 좋은 일 터.
3: 그렇지!
2: 보장받을 권리는 일하는 모든 분들의 기본 권리여. 그리워 안 그리워?
1: 앞서 전지적 노동자 시점에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의 감정 노동자로서의 고충과 노동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전지적 노무사 시점에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법과 제도를 통해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함께 진행할 문세아 노무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법규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문세아 노무사입니다.
1: 네,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의 상담이 많이 있습니까?
4: 네, 꽤 많이 있습니다.
1: 네, 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노동 실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상담이 많이 있습니까?
4: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비슷한 상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부당한 요구가 있다든지 괴롭힘이 있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도 막 두 자릿수 이상씩 나왔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저희도 뭐 CCTV 화면을 보고 뭐 감시를 하는 것 같다. 자리 비울 때마다 보고하도록 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 이런 업무 감시 사례도 있었고요. 휴게 시간에 일을 해야 하는 일 경우 그리고 휴게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고충도 있었고 이런 것도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근로계약 종료하는 즉 해고하는 그런 경우 그리고 근로계약 갱신할 때 근무평가 제도를 도입을 갑자기 했는데 좀 이게 부당한 것 같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냥 연차유급 휴가 미사용수당이라든지 뭐 실업급여 사대보험 이런 관련된 문의들도 있었습니다.
1: 모든 웬만한 상담들은 다 있는 상황이네요.
4: 네.
1: 그 이제 주제가 이렇게 관리 노동자의 상담해오는 주제가 다양한데 뭐 어떤 또 이제 요약해서 그 뭐죠?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눠 보면은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4: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느꼈을 때 많다고 느껴지는 거는 이제 괴롭힘 부분 그리고 뭐 입주민에 의한 괴롭힘일 수도 있고 네. 뭐 관리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 의한 뭐 관리소장이라든지 이럴 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괴롭힘 부분 그리고 뭐 근로 시간과 휴게 시간 관련된 문제 초과 근무 수당을 뭐 덜 받는 것 같다 뭐 휴게 시간에 일하는데 그걸 수당을 더 안 준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쪼개기 계약으로 인한 뭐 고용 안정 문제 그런 근로 계약 문제 이런 게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1: 네, 뭐 이제 뭐 임금이나 이런 거 최저 임금 위반이나 이런 거는 이제 없는 거죠 거의.
4: 최저 임금을 네. 주는 것 같아요. 이제 근로 시간 최저 임금이 미만이다 이렇게 딱. 그런 건 없지만 이제 네. 예를 들어서 근로 시간을 더 근무하는 것 같은데 안 준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최저임금 미달이
1: 휴게 시간이 네.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휴게 시간이 아까 늘어난다고 했는데 휴게 시간이 늘어났는데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이제 많아서
4: 네.
1: 발생하는
4: 그런 최저임금 미달 네.
1: 그런 최저임금 미달이 많을 것 같네요.
4: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앞서 전지적 노동자 시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노동 현실을 살펴봤는데 이제 우리 노무사님이 보시기에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를 겪는 이런저런 노동 문제 중에 정말 이거는 진짜 개선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상담 네. 중에 혹시 예.
4: 상담 중에서는 이제 쪼개기 계약이 네.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뭐 고용 안정이랑 임금 이런 게 사실 생활이랑 제일 직결이 되잖아요.
1: 네, 그렇죠.
4: 이제 임금은 어쨌든 최저 임금은 받으니까 네.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뭐 1개월에서 3개월 사이 이렇게 아주 초단기 계약으로 하면은 이후에 내가 계속 이렇게 생계를 돈을 벌면서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그렇죠.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아니 일하는 사람도 불안하지만 사실 3개월만 사용하고 해고하면 아파트로서도 정말 이건 손해일 것 같은데.
4: 네, 왜냐하면 계속 어쨌든 상시적으로 계속 그렇죠. 하는 업무니까 네.
1: 숙련도 필요하고
4: 맞아요. 숙련도 네. 필요하고 이제 좀 일에 익숙해지고 그렇죠, 이런 것들도 그렇죠. 있고 그 아파트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되는 것들도 있는데
1: 맞아요. 그러니까
4: 사실상은 이제 진짜 1개월만 네. 쓰려고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게 아닌
1: 그러니까
4: 거죠.
1: 그런데도 왜 네. 이렇게 하는 거야?
4: 그러니까
1: 정말 근데 저는 진짜 이게 이게 몇 년 동안 이게 현장의 요구이긴 하더라고요. 쪼개기 계약. 근데 갈수록 쪼개기 계약이 많아져요. 지금. 옛날에 3개월 없었는데 이제 3개월까지. 이 법적으로 이거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현행법에는?
4: 그러니까요. 법으로는 이제 근로계약을 자유로운 노사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면은 이제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니까 네. 그런 계약서를 들이밀면은 노동자들로서는 좀 거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일단 서명을 하고 나면은 그거는 너무 유효해지는.
1: 아니 그러니까 아예 상시적으로 네. 이게 필요한 일이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수습이 필요하면 수습 제도를 활용하면 되고.
4: 맞아요.
1: 이제 더 막 이렇게 연장해서 막 몇 개월씩 연장하는 걸 아예 법으로 못하게 할 수는 없냐는 거죠.
4: 그런 게 있으면은 좋겠어요. 정말.
1: 아, 그러니까. 네. 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뭐 법률가 사이에서 이런 네. 거를 법적으로 좀 규제하자 이런 어떤 움직임도 있을 것도 같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아무튼 참.
4: 뭐 법원에서는 네. 판례로는 네. 어쨌든 이렇게 짧게 계약을 하더라도 네. 당연히 이제 계속 고용을 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네.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이제 근로계약 갱신 청구권, 네, 네. 갱신 기대권이 있다. 네. 그렇게 해서 당연하게 계약이 네. 뭐 갱신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보는 법리가 있기는 네. 합니다.
1: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어쨌든 3개월로 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갱신 기대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해고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
4: 네, 계속 하는 결국에는 네, 해고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근로를 하는 사람이다. 네. 3개월 계약으로만 네. 끝난 게 아니라.
1: 근데 이제 그것도 거죠. 만약에 자르면은 본인이 이제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해야만이 유효하잖아요.
4: 맞아요. 그리고 네. 그게 이제 부당하다고 네. 판정이 또 나야
1: 그러니까.
4: 되니까요.
1: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소극적으로 보호하는 거인 것 같아요.
4: 네, 이런 쪼개기 계약이 어떻게 보면은 좀 악용하는 약간 네. 그런 빈틈을 노려서 이렇게 해고를 네. 좀 쉽게 하는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만연해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더 뭔가 네. 법적으로 뭔가 좀 네. 보호하는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1: 그러면은 이런 게 이제 인정된 사례가 뭐 이렇게 많이 이런 다툼이 있습니까? 혹시
4: 네,
1: 최근에도?
4: 이런 다툼이 되게 많이 있고 네. 저도 한 건을 같이 하고 있고요.
1: 아, 지금요?
4: 네. 네. 그리고 뭐 법원에서도 뭐 판례에서도 뭐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8개월을 근무한 경비원이 있었는데 세 번 갱신 네. 두 번 갱신 계약을 세 번 한 거죠. 네, 그런 경우에도 뭐 근로계약서에 뭐 갱신에 관한 이제 규정 이런 게 없지만 이제 회사 자체가 그런 경비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고 다른 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아파트에서도 다 3개월의 근로기간으로 정해서 계약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회사가 아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회사 자체도 계속 계약 반복 체결 해서 이제 경비원도 그런 갱신 기대권이 있을 거라는 거 회사도 알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판시한 것도 있고 법원까지 사실 가기 전에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도 이런 갱신 기대권과 관련한 사건들이 부당해고 갱신 기대권 인정된다고 하면서
1: 많다는 거죠.
4: 네, 부당해고 인정된 사례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여러분 많습니다. 3개월로 근로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갱신기대권 여기 보니까 오늘 사례 보니까 어쨌든 행정법원에서는 8개월 근무했어도 3번의 근로계약이 있어서 이조차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니까
4: 네. 보통은 정말 네. 기간이 되게 길어야지만 그 전까지는 네, 그렇죠. 인정이 됐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단위가 짧아지니까 기간이 짧아져도 횟수를 보고도 인정이 네.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오히려 들고요
1: 오히려 3개월 네. 근로계약 한 것이 오히려 예.
4: 네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진짜 이게 만연해지니까 이제 문제라고 네. 판단을 하는 것 같기도
1: 그렇군요.
4: 하고요.
1: 그렇군요. 이렇게 만연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이 쪼개기 계약을 고용 불안을 해소할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4: 그러니까 법이랑 제도는 언제나 네. 현실보다 늦잖아요. 이제 상사 사후적인 네. 방안에 네. 좀 치중되어 있기도 하고. 제가 좀 공감 요새 좀 부쩍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민중가요 노래 제목 중에 네.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단결한 노동자는 네. 패배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이랑 제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면은 사실은 같은 처지에 있는 네, 네. 동료들이랑 좀 머리를 함께 맞대고 어떻게 슬기롭게 이걸 해결해 나갈까 같이 행동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쪼개기계약 같은 경우도 네. 이런 게 예를 들어 뭐 노동청에 뭔가 제기를 하거나 네. 쪼개기계약 같은 경우 노동위원회 문제를 제기를 하거나 네. 그럴 때도 혼자서 증거를 모으거나 이런 게 되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다 같이 하면은 사실은 훨씬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항상 좀 일을 해결을 했으면 좋겠고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저희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처럼 네, 네, 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네. 두드려주면 저희도 더 또 좋은 방안을 소개해 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1: 역시나 진리는 함께 해야 하는 길에
4: 맞습니다.
1: 있다.
4: 같이 뭐 이런... 해야 합니다. 네, 물어보고 그러네요. 같이 하고요. 행동하고요. 네.
1: 그래요. 그런 것들이 좀 더 또 더 많이 현장의 목소리가 나야만이 또 제도도 바뀌고 법도 바뀌고 하는 거니까 혼자서 구제 신청하는 것보다는 이제 여럿이 같이 이제 하는 것이 역시 진리이긴 한데 그게 참 어려워요.
4: 네.
1: 그게 참 어려운데 최근에 이제 이런 부당해고 사례, 쪼개기계약 사례도 있지만은 이제 뭐 앞서 살펴봤지만 감정 노동자로서 이제 갑질 사례도 있는데 최근에 이런 상담도 있나요?
4: 네, 저도 뭐 입주자 대표 회의에 이제 구성원으로부터 이제 갑질을 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상담을 네. 했는데요. 이제 뭐 입주민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입주자 대표 회의의 네, 네. 구성원들은 좀 더 권력이 그렇죠. 강한 입주민들이잖아요.
1: 권력이 강하죠.
4: 그래서 더 이제 노동자들한테 고강도의 감정노동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최근에 이제 그런 상담도 있고 예, 다양한 고충이 이제 어쨌든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에게 직면에 있는 것 같은데 감정노동으로 괴로움을 겪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습니까?
4: 이것도 너무 법과 제도로 하기는 네. 한계가 있어요. 항상 네. 법과 제도로 얘기할 때 이렇게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드는데요. 이제 먼저 뭐 할 수 있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도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라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고객을 응대하는 노동자들, 뭐 입주민들도 고객에 해당하죠. 그래서 입주민들을 응대하는 공동주택관리 노동자들이 고객의 뭐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해서 건강장애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건강장애가 발생을 할 것 같은 우려가 있다. 이러면은 회사한테 필요한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회사가. 근로자한테 필요한 조치는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요. 뭐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을 시키거나 전환을 시킨다든지 휴게 시간을 좀 더 부여해서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이제 폭언 이런 폭행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치료나 상담을 지원해 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고소나 고발, 손해배상 청구 뭐 이런 거를 할 때 필요한 지원을 회사가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회사가 해야 되는 필요한 조치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노동자가 회사에 이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이런 사후 조치들 요청을 할 수 있고 만약에 회사가 필요한 조치를 안 하거나 그러면은 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노동자가 그런 걸 요청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은 이제 과태료나 벌금 이런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1: 일단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대처는 이러는 거군요. 일단은 대응하지 말고 알려서 보호를 요구하라. 이게 이제 어쨌든 이제 입주민이 이제 갑질을 딱 하는데 막 맞대응하지 말고
4: 그렇죠. 네. 네.
1: 이제 그 관리사무소나 이제 회사에 즉각적인 어떤 뭐 그 알리고 이제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이런 것이 일단 있고 네. 나서 그 이제 차후 조치들을 이제 네. 취하라는 거고
4: 제가 보기에는 네. 더 약간 자세히 말씀을 네. 드리면은 대응하지 말라라기보다는 네. 예방이 아니라 네. 위일이 발생하면 얘기해라 약간 이런 사실 진짜 사후 조치인 네. 것 같아요 이게 네. 뭐 그리고 건강장애가 발생을 하면 말해라 이런 거죠 발생 우려가 있으면 발생 네. 우려가 있다는 건 또 어떻게 증명을 그러니까. 할 건지 이런 것도 네. 어렵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맞대응을 했을 때 이제 오히려 상대로부터 네. 오히려 괴롭히는 사람으로부터 입주민이나 이런 상대로부터 네. 오히려 제가 뭐 고소 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 야 진짜 이런 일이 발생할 때에 어쨌든 뭐 그래도 맞대응보다는 정말 빨리 그 알리고 피하는 게 저도 좋을 것 같긴 해요.
4: 네, 그리고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쪼개기 계약처럼 네. 좀 뭔가 법이랑 제도로 같이 하기 좀 어려울 때는 당연히 법과 제도에 의한 방안도 써야죠. 네. 하지만 그거를 같이 뭔가 힘을 합쳐서 하면은 네. 이런 것도 또 입증을 하거나 할 때 서로가 또 서로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고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1: 네.
4: 역시나 단결한 노동자들이 네. 이길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에서 발생한 거는 어쨌든 그거는 이제 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도
4: 맞아요.
1: 있고 본사에 또 이제 알려서 요 네.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고
4: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장 네. 내 괴롭힘이라고 네. 할 때 보통은
1: 네.
4: 회사의 이제 근로자들 네. 일이 또는 네. 이제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 네. 이런데 지금은 이분들은 이제 고객 그러니까 네, 입주민이나 네. 입주자 대표 그렇죠, 회의로부터의 이제 네. 부당한 요구나 괴롭힘이 있을 때는 또 그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느냐는 네. 또 고민의 여지가 생기니까요.
1: 네,
4: 그런 게 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1: 그렇습니까? 오, 이제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4: 너무 법과 제도에 의해서 뭐 풀 수 있는 게 없다는 비관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마음 좋지는 않네요.
1: 그래요?
4: 네.
1: 단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결
4: 맞아요.
1: 열심히 하면 되죠.
4: 단결을 하고 손잡고. 하면은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생깁니다.
1: 네.
4: 그리고 이제 이런 쪼개기 계약이나 감정노동 같은 부분들을 좀 위주로 살펴봤는데 네. 이런 이제 공동주택관리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도 공동주택에서 사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은 그런 노동자분들의 노동에 기대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다 서로의 노동에 기대어 살고 있는 것만큼 그 서로의 노동을 살피는 게 결국엔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될 수도 있고 저희의 이제 뭐 일상이나 안전이랑도 직결되는 그런 네.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같이 우리의 문제처럼 다 생각을 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또 어려운 사실 법과 제도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 사례들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1: 네,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가면 전주시민의 10명 중에 7명은 입주민이 됩니다. 일터에서나 삼터에서나 노동자의 권리는 언제나 마땅합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과 중국을 잇는 한종동현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어 진행을 맡은 유아신입니다. 반갑습니다.
1: 听众朋友们，大家好，我是今天的中文主持人李佳玉，欢迎大家收听《韩中同行》节目，很高兴再次通过节目和大家见面。
0: 본격적인 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한종 우호동행협회의 9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4일부터 5일까지 협회는 완주군 돈산공원에서 열린 2026 완주몰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에 참여했습니다. 협회 7명이 회원이 지원봉사자로 함께하며 다양한 체험포스를 운영하고 지역 주민들과 같이 소통을 했습니다.
1: 是的，首先呢，我们在9月4日到5日的时候，